0: 7월 8일 한 주일의 한가운데 수요일 아침 첫 곡은요. 임현정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수녀입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해내고 났을 때 그 보람이 크잖아요. 사실 뭐 우리 잘 알죠. 그런데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통째로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아, 5분만 할까? 그냥 쪼개서 작게 쪼개서 시작해보면 어때요? 5분만 해보고 힘들면 간둬야지 하고 일단 손을 대면요. 신기하게 어느새 그 5분이 10분, 2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어려운 건 아마 그 전체를 한 번에 다 해야지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미뤄둔 일이 있으시다면 5분만 하고 딱 한 걸음만 떼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시고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빵톡으로 문자로 듣기 모드로 우리 또 함께 시작해요. 오늘 아침부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어요. 2037님 내리는 빗방울만큼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우, 저는 아침에 올 때 빗방울 저 행복 많이 올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비 맞았거든요. 한순간에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거리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오늘 행복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진수님도 행복한 이 시간 감사해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이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않을까. 여름은 폭염에, 장마, 태풍에 걱정할 것들이 많지만요. 또 맛있는 여름 과일이 많아서 행복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과일만큼 또 반가운 게 오이가 아닐까 합니다. 더울 때 산에 올라가서 껍질째 먹는 날오이. 그것보다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수박만큼이나 수분이 많아서 여름에 먹기에는 딱 좋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담그는 여름 김장이라고 불리는 오이지. 그 새콤한 맛이 입에 딱 달라붙는 요즘입니다. 더워서 입맛이 없을 때 조물조물 묻혀놓으면 물에만 밥 한 그릇, 그거 하나면 뚝딱인 밥 도둑이죠. 양념 없이 그냥 총총 썰어 식초물에 담가 담백하게 먹어도 입맛 살리기에 그만입니다. 오이도 맞아야 더 맛있어진다고 칼 대신 방망이로 탕탕 두들겨 묻혀내는 오이 탕탕이도 요즘 빠질 수 없는 별미고요. 시원한 여름 별미. 냉콩국수에 채를 썬 오이가 고명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활용 점정이 안 됩니다. 요즘은 오이를 통나무처럼 통째로 가운데 넣은 오이 김밥도 다이어트 식단으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김밥 말기가 번거로우시면요, 오이를 잘게 썰어 참기름에 밥을 비비고 그걸 조미김에 한 숟가락씩 떠서 싸먹는 간단 오이 김밥도 요즘 SNS에서 화제라고 합니다. 뜨거운 국이 부담스러운 여름에는 얼음 동동 띄운 오이 냉국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이를 채 썰어서 시판 냉면 육수만 부어도 불 없이 시원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도토리묵에 오이를 총총 썰어 넣어 차갑게 무쳐 먹는 도토리묵 오이 냉채도 입맛을 확 당기는 여름 밥상의 단골 메뉴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수분 보충도 되고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 식단으로 좋고요. 싱싱하고 맛까지 좋은 오이 요리. 오늘 입맛이 확 당기지 않으신가요?

Seals and Crofts Summer Breeze 들려드렸습니다. 여름 과일이 무더위에 뺏긴 우리의 입맛을 살려주지만요. 이 오이도 수분 보충과 비타민 보충에 너무너무 좋은 여름 채소잖아요. 진짜 오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먹을 수 있네요. 그런데 우리 참정여자 여러분은 어떤 오이를 골라야 될지 고민되실 때 있나요?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오이는 표면에 돌기가 뾰족하고 색이 진한 초록일수록 아삭하고 신선하다고 합니다. 너무 굵고 큰 것보다는 처음엔 저도 모르고 굵고 큰 것이 좋은 줄 알고 근데 적당히 매끈하고 고든 게 씨도 적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같은 정보 하나가 우리 여름 밥상을 훨씬 풍성하고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참 좋은 거죠 여러분은 오이 어떻게 드세요?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오이지든 오이 냉국이든 아니면 그냥 아삭하게 썰어서 된장 찍어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만의 오이 레시피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여러분만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신청곡 데이. 아침 주꾸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가수들의 정다운 콜라보송이 있어요. 아우 이 케미 너무 좋아. 이런 콜라보 있잖아요. 특히 선후배 가수들이 함께 부르는 콜라보. 그런 무대들 참 많은데 요즘에는 옛날 추억의 가요를 그 후배가 선배와 함께 같이 부르는 콜라보가 또 대세더라고요. 아 하면은 아 이 노래 하고 생각나시죠? 떠오르는 그 노래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이 노래 하는 우리 마중송 마중곡인데요. 아이유의 너의 의미 김창완과 함께합니다.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아유, 김창완, 너의 의미.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제가 주소를 강조하니까 또 성함을 안 써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원하시는 분 그냥 생각날 때마다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샵 1053 문자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7월 20일 월요일까지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아주세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요. CPBC 카드로 평화방송 참 좋은 오늘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제작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혹시 전화 받으신 분은 인증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케미가 돋보이는 특히 선후배 가수들이 함께 부르는 콜라보송, 여러분의 신청곡 지금부터 마구마구 받을 텐데요. 오늘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입니다. 추억 속의 멜로디가 참 기대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22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가수들의 정다운 콜라보송들 골라주세요. 콜라보가 요즘 대세인데요. 특히나 선후배 가수들이 그 하모니에서 유독 다정함이 묻어납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부른 무대들, 정다운 콜라보송들 지금부터 마구마구 골라서 보내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누르면 나오는 주쿠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오늘의 주제는요, 가수들의 정다운 콜라보송. 특히 선후배 가수들이 함께 부른 세대 초월한 콜라보송들 요즘 많습니다. 예전의 노래를 후배 가수가 새롭게 편곡해서 원곡 그 부른 선배와 함께 부른다거나, 전혀 다른 세대의 두 가수가 같이 무대에 올라서 신구의 조화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들이 꽤 있습니다. 연륜에다가 신선함을 한 스푼 얹어서 더 따뜻하게 들리는 선후배 콜라보송 요즘 참 많은데요. 지금 아 맞아 맞아 이 노래 하시는 노래, 지금 떠오르는 노래들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픽한 정다운 콜라보송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들려드립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4792님이 참 좋은 오늘 덕분에 오랜 벗과 고야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중학교 때 친구가 되어 둘이 벌써 반백살이 되었어요. 반백살! 인생의 큰 비, 작은 비 울며 웃으며 매일 커가고 있어요. 소중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 노래로 오늘 콜라보송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조피드와 인순이의 친구요.

아침 축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가수들의 정다운 콜라보송 여러분이 보내주신 듣고 싶어하는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4792님이 신청하신 조피디 인순이 친구요. 3132님 양희은 성시경 늘 그대 8796님 김광석 정인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까지 들었는데요. 이 콜라보송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호호, 콜라보송 참 좋네요. 우리 참정가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정다운 콜라보송. 그중에서도 또 선배의 연륜과 후배의 패기가 담긴 그런 콜라보송. 아, 이 두 사람 케미 진짜 좋았어 싶은 정다운 콜라보송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꼭 선후배가 아니라도 아, 이 콜라보송은 꼭 들어야 돼요 하는 곡들 지금부터 바로바로 신청해 주세요. 이어지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콜라보송은요. 7231님이 신청하신 비와 당신의 이야기 하연우와 김재희 짜릿합니다. 날씨와도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하셨는데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신청하신 곡이 참 많은데 음원으로 있지 않고 또 우리 혜태님께서 애써서 지금 구해서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신청곡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7231님의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7231님이 신청하신 하연우 김재희 비와 당신의 이야기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0914님 정훈이 하림 사랑이 시작된 날, 6093님 이문세 코스모스, 김윤희 그녀의 웃음소리뿐 역시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주꾸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선후배가 함께 다정하게 부른 콜라보송 함께 했습니다. 지금 끝곡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7145님이 신청해 주신 최백호 주현미의 풍경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4: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3: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4: 네? 어쩔 수 없다고요?
3: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4: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5: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의 기분도 쉽게 가라앉죠. 햇빛이 줄어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차분하고 고요한 감정도 필요하지만 그 기분이 오래 이어지면 일상의 활력을 잃기 쉽습니다. 날씨야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겠지만 기분만큼은 적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 듣거나 주변 분위기를 바꿔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기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드미트리 샤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이게 Variety Orchestra를 위한 모음곡 1번, 그 중에서 1곡 Waltz 함께 듣겠습니다. Waltz,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의 연주입니다.

0: 드미트리 쉐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1번, 그 중에서 첫 번째 왈츠 들으셨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 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 7월 8일 수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죠? 오는데 아주 비가 많이 오는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쾌한 클래식 파이팅입니다. 강금석 씨 올려주셨고요. 엄계선 씨, 비 내리는 수요일 명동 백자님 음성도 차분하네요. 외출하려고 비 그치기 기다리며 듣습니다. 바퀴 점차 환해지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김양희 씨, 몇 시간째 먹이 사냥하는 외갈이 용산동 카페 2층 사진 찍기 명당 자리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야, 이 외갈이가 그래서 그 물고기 먹었습니까? 그 청계천에서는 그 이 학인가요? 이렇게 그 탁 있다가 그 물고기를 탁 잡아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던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김유림 씨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영진 씨, 광주는 구름이 왕창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곧 뭐가 쏟아질 것 같은가 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7월 8일 수요일 일부 서울우유협동조합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Francis Lopez의 L'amour est un bouquet de violettes. 사랑은 제비꽃 한 다발. 보컬의 루이스 마리아노 노래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항서 실범님 유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려 눅눅한 하루지만 상쾌하게 유클과 함께합니다. 눅눅함을 없애버리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자, 엄계선 씨, 청계천에서 물고기 먹는 장면 저도 봤어요. 언젠가 바로 옆에서 날아가는데 날개가 어찌나 크던지 청계천 폭을 꽉 채운 느낌이었죠. 이렇게 또 아주 비행기 이륙하는 것 같은 학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백로, 학, 두루미 잘 구별 못합니다. 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6번 D장조 켈번호 284 누르니츠 가운데서 3악장 테마 콘 바리아치오네 테마와 변주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우치다 미츠코 연주로 감상하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6번 D장조 켈브노 284 누르니츠 가운데 3악장 떼마콘 바리아치오니 피아노의 우치다 미츠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우치다 미츠코 또 이 스케줄을 보니까요. 베를린 필하고 내년 2027년 4월 25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4월 25일이고 그쪽으로는 이제 4월 24일이 되겠죠. 야, 구스타보 두다멜과 우치다 미츠코가 함께 연주를 하는데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한다고 벌써 그 베를린 필 디지털 콘서트 홀에 뜨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역시 그 미리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또 음악회 스케줄 이런 게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유경량 씨 어제 저녁 하우스 콘서트 다녀왔어요.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손에 닿을 거리 신선한 경험이었네요. 아, 참 잘 다녀오셨네요. 엄계선 씨 사랑은 제비꽃 한 다발 봄에 볼 수 있죠. 옛날에 그 집안에서 그 바이올렛이 많이 그 기르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유능구 씨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올려주셨고요. 이상윤 씨도 오셨고 강동수 씨도 오셨고요. 안경구 씨도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계속되다가 이제 그쳤네요.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 되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황순자 씨도 안녕하세요 유클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상윤 씨는 지금 비 안 오지만 하늘엔 구름이 꼈어요. 덥지 않아서 좋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유경량 씨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근처 예술가의 집에서 줄라이 페스티벌 하고 있는데 어제는 박상욱, 최형록, 일리아라 슈코프스키, 박진영의 연주였는데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2037 쓰시는 분, 백장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내리는 빗소리 들으며 이 빗방울이 행복의 소리가 되어 유클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눅눅하고 좀 습도가 높아가지고 자칫 또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행복의

어우, 대단한 그 콜로라투라의 기교를 선보인 에마 매튜스, 이 소프라노의 노래였습니다. 기억해야 될 가수겠죠? 자, 브렛 코엔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필하모닉 드 몬테카를로,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자크 오펜바흐의 레공트 오프만, 호프만의 이야기 가운데서 르 자조 당라 샤흐미유, 작은 새들은 소사나무 그늘에 앉아 함께 더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 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구 주인공은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미국 버먼트주 말보로에서는 매년 여름 7주 동안 말보로 음악학교 및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내악을 연구하고 연주하는 축제인데요. 요요마에게 이곳은 음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와 함께 연주하며 음악적 경험을 쌓았고 평생의 동반자가 된 질 호너도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당시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교에 다니던 질 호너는 1972년 말보로 음악제에서 요요마의 연주를 처음 들었는데요. 그 연주에 깊은 인상을 받은 질 호너는 프로그램 노트를 쓰며 요요마와 인연을 맺었고 이를 계기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6년 동안 장거리 연애 후 1978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후 질 호너는 예술 컨설턴트로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요요마의 음악 인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데요. 특히 요요마는 25살 무렵 심각한 척추 측만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연주에 어려움을 겪어 자세에도 변화를 줘야 했죠. 첼로를 일반적인 자세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세우고 몸과 악기 사이에 공간을 두면서 자유롭게 활을 쓰고 움직이는 자신만의 연주 자세를 찾아갑니다. 이처럼 음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날 때마다 아내 질 호너는 늘 그의 곁을 지켰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안토니인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2단조 작품 90 이 브루크하우저 번호 166 둠키 그 중에 5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이올린의 김영욱, 첼로의 요요마, 피아노의 에마누엘 엑스, 이른바 엑스 김마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버릇 페스티벌은 요요마에게 또 한 사람의 평생 음악 동료를 만나게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동료는 바로 피아니스트 에마누엘 엑스인데요. 반세기가 넘도록 호흡을 맞춰온 두 사람은 자신들을 나이든 부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의 신뢰학 인생은 서로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죠. 조금 전에 들으셨던 김영욱과 함께했던 엑스김마 트리오, 아이작 스턴, 제이미 라레도와의 사중주, 그리고 현재 이어가고 있는 레오니다 스카바코스와의 3중주까지 모두 두 사람의 듀오에서 출발해 확장한 앙상블인데요. 두 사람은 이런 앙상블 활동을 통해 모두 26장의 앨범을 발표했고 그중 5장으로 그래미상을 받습니다. 요요마와 에마누엘 엑스의 인연은 1971년 줄리어드 음악원 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엑스는 첼로 교수 레너드 로우즈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반주를 맡고 있었는데 레너드 로우즈는 자신에게 대단한 15살 제자가 있다며 자랑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궁금해진 엑스는 요요마의 카네기홀 데뷔 독주회를 찾아갔고 어린 첼리스트의 뛰어난 연주에 깊은 인상을 받죠. 빠르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1973년 말보로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함께 연주했고요. 6년 뒤인 1979년부터 본격적인 듀오 활동을 시작하는데

시작돼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작품 69, 2악장 스케르초, 첼로의 요요마, 피아노의 에마누엘 X입니다.

루트위 반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작품 69 2악장 스케르조 첼로의 요요마 피아노의 에마누엘 X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에마누엘 X와 또 요요마 두 사람의 의기투합으로 정말 X김마 같은 멋진 트리오도 또 태어나고 또 최근엔 또 레오니다스 카파코스하고도 함께 연주를 하고 아이작 스턴과도 협연 같이 연주를 하고 이렇게 좋은 예술적 시너지가 아주 많이 살아났죠. 자, 또 어떤 활약을 계속 펼칠지 내일도 예술가의 항구 요요마 편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6 쓰시는 분 백장님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여기 일산은 비가 한참 쏟아붓더니 이제 좀 그쳤어요. 비 굉장히 많이 왔군요. 문득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 떠오르네요. 비 오는 수요일에 신청곡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들으실 곡은요. 비 오는데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비 올 때도 이 비 오면은 얼음이 다 녹지 않나요? 자, 게밀 발트 토이펠의 레 파티네르 스케이팅 왈츠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의 왈츠 작품 183. 이게 아주 또 그 정말 허를 찌르는 선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케이터스 왈츠, 테오도르 구슐바워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필하모닉 드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전 2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지수 작곡 아라리오, 소프라노 황수미 그리고 리 레노울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일까 또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소프라노 황수미 씨의 음성으로 함께 또 들어본 신숙한 아라리오였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는데 더운 여름에 한 번은 꼭 듣고 가야 하는 스케이트 왈츠죠. 이렇게 정수란 씨 올려주셨습니다. 스케이터스 왈츠,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의 왈츠. 이거 들으면 좀 시원해지는데 비 오면 얼음 녹을까 봐 좀 걱정도 되네요. 자, 윤은구 씨 어린 시절 마 영욱 엠마누엘 X의 삼중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그 X긴 마라고 불렀습니다. 요요마 피터 제르킨 듀오도 보았고요. 어딘가 찾아보면 프로그램북도 나올 것만 같은데 오늘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오래도록 피터 제르킨 소식은 듣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피터 제르킨은 1947년에 이제 뉴욕에서 태어나서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제르킨은 기술적으로 아주 깨끗한 연주, 또 현대 음악에 대한 헌신 이렇게 또 알려진 또 명 피아니스트였죠. 자, 이렇게 부고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5년, 6년 만에 제가 피터 제르킨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요. 자, 또 여기 저도 예술가의 집 하우스 콘서트 다녀온 적 있어요. 박정현 씨가 올려주셨는데 피아노 연주였는데 피아노 주변에 둥글게 모여 앉아 오붓하게 들었답니다. 연주자가 바로 앞에 있어 참 신기했던 추억이에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정동 씨 안녕하세요. 하이든의 여름 휴가 교향곡인 고별 교향곡 신청해 보아요. 네, 이것도 잘 정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장일범의 솔선수범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주 바흐의 걸작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을 특별한 음반으로 만나봅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하나의 아리아에서 시작해 30개의 변주를 거친 뒤 다시 처음의 아리아로 돌아오는 거대한 음악 여행이죠. 바흐가 남긴 건반 음악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고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음반은 체코의 작곡가이자 편곡자인 토마스 일레가 이 작품을 호른, 바이올린, 베이스 클라리넷, 마림바라는 독특한 편성으로 새롭게 옮긴 연주입니다. 호른의 따뜻한 울림, 바이올린의 유려한 선율, 베이스 클라리넷의 깊은 음색, 그리고 마림바의 맑은 울림이 어우러지며 익숙한 바흐를 전혀 다른 색채로 들려줍니다. 연주는 세계적인 호른 연주자 라덱 바보르즈악을 중심으로 한 4명의 연주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리아부터 15번 변주까지 작품의 전반부를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오늘은 16변주부터 마지막 아리아 다카포까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변주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자, 15번 변주의 깊은 명상이 끝나면 16변주에서는 프랑스풍 서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며 마치 새로운 막이 오르듯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후반부에서는 바흐의 치밀한 구조와 토마시 일레의 다채로운 음색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먼저 16변주부터 20변주까지 16변주는 골드베르크 변주곡 전체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변주고요. 이 편곡에서는 호른의 당당한 울림과 마림바의 리듬감이 어우러지며 원곡과는 또 다른 활력을 전해줍니다. 자, 이 정말 앨범 어떻게 이런 또 편성으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녹음했을까 싶은데 자 라덱 바보우샤의 프렌치 호른 그리고 달리보르 카르바이의 바이올린 안드레이 푸슈카레프의 마림바 페트르 발라쉐에게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토마시 일레가 편곡한 버전 감상하고 계신데요. 16번 변주 서곡, 17번 변주, 18번 카논에 알라 섹스타, 18변주 여섯 번째 카논, 19변주 20변주 이렇게 또 감상을 하셨습니다. 자, 이 연주는 라덱 발보작의 프렌치 호른, 달리보르 까르바이의 바이올린, 안드레이 부슈가리프의 마림바, 페트르 발라쉐의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 감상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이 후반부에서도 바흐의 질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카논은 점점 더 넓은 음정으로 발전하고 각 악기들은 서로 역할을 바꾸면서 작은 오케스트라를 연상시키는 풍성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21번 변주부터 25번 변주까지 감상할 텐데요. 특히 25번 변주는 검은 진주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골드베르크 변주곡 전체에서 가장 깊은 정서를 담고 있는 음악이다 또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자, 그래서 21번 변주 카논에 알라 세티마, 일곱 번째 카논, 22번 변주 알라 브레베, 그리고 23번 변주, 24번 카논에 알로타바, 여덟 번째 카논, 그리고 25번 이 아다지오까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렌치 호른의 라덱 발보작, 바이올린의 달리보르 까르바이, 베이스 클라리넷의 페트르 발라쉐크, 마림바의 안드레이 부슈카레프의 연주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함께 감상하고 계신데요. 자, 21번 변주부터 25번 변주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25번 변주 이해 이제 긴 여정도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요. 26번 변주부터는 다시 활기찬 에너지가 이어지고 마지막 30변주에서는 여러 미녀 선율을 엮은 유쾌한 과드리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리아가 다시 흐르면서 모든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데요. 처음과 같은 아리아지만 30번의 변주를 거친 뒤 다시 만나는 이 음악. 전혀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죠. 이것이 바로 바흐가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담아낸 순환의 아름다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그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에 이문찬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고 비행이 아주 편해지고 그래서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여러분이 비행기 안에서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곡도 아주 정말 멋진 이 편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앨범이라서 여러분께 2주에 걸쳐서 전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번 변주, 27번 까노네 알라 노나, 9번째 카논, 28번 변주, 29번 변주, 그리고 쿼드리벳, 30번 변주인데 쿼드리벳의 뜻은 좋을대로입니다. 그리고 아리아 다 카포 에피네. 아리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아리아가 다시 연주되는 거죠. 자, 호르네 라덱 바르보작, 그리고 또 바이올린의 달리보르 까르바이, 마림바의 안드레이 포슈카레프, 베이스 클라리넷의 페트르 발라쉐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네요. 아리아다 카포 에피네까지 26번 변주, 27번 카논에 알라 노나, 9번째, 9번째 카논, 28번 변주, 29번 변주, 쿼들리벳, 30번 변주 좋을 대로

들으셨습니다. 프렌치 홀른의 라덱 발보작, 그리고 바이올린의 달리보르 까르바이, 마림바의 안드레이 부슈카리프, 베이스 클라리넷의 페트르 발라쉐기 함께해 준 작품이었고요. 요거를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 이런 악기들로 편성으로 만든 사람이 토마슈 일레고요. 그의 편곡으로 함께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쾌한 클래식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순남 씨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하모니카죠. 용인 하모니카. 그리고 하우스 콘서트 채널 유튜브 아무나 들어가 볼 수 있어요 하고 정수란 씨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정동 씨 연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말 만개한다네요.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호른에 감싼 듯한 기류와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의 대화, 마림바는 심장을 두드려주는 듯도 하고 매력적인 버전입니다. 각 악기의 귀를 열어듣습니다. 윤은구 씨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 순간은 바이올린이 주선율을 이끌어가는군요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벌써 마무리하는 아리아 부분인가요? 박정현 씨, 숨가쁘게 달려온 30변주를 감싸는 듯한 포근한 느낌입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또 3, 4, 5일 쓰신 분은 비 오니 기분이 축 처집니다. 집에 있으면 축 처져도 괜찮지만 회사에 있으니 영 컨디션이 별로네요. 음악으로 힘을 주세요. 일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든 곡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힘을 좀 내세요. 자, 그리고 2073 쓰신 분 안녕하세요. 이범님. 오! 저 1범인데 2범이라고. 유머시죠? 자, 매일 6을 잘 듣고 있어요. 요즘 많이 바빠서 듣기만 하고 문자는 잘못 보내는데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보내요. 오늘 저의 평생 절친인 언니의 35번째 생일인데 6을에서 축하해 주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2073 쓰시는 분의 언니 35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이 성함도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쉽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53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24시간 청취율 조사 전화 간절히 받고 싶어요. 아주 잘 대답할 수 있는데 왜 전화 한번 안 오는 건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마침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늘 기억해 주시고 좋은 건 나눠야 되니까 주변에 장유크를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좀 힘을 내시게 축 처지지 마시고 하나 둘 요새 하이든의 트럼펫 콘체르토 E플랫 장조 호버캠 번호 7-2-1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그 유명한 우리 일명 장학퀴즈 자 트럼펫의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그리고 헤수스 로페스 코버스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샹브르드 로잔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좀 힘이 나셨습니까? 축 처지셨던 분들, 이 하이든 트럼펫 콘체르토와 함께 오늘 힘내는 그런 또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플랫 장조, 호버캠 번호 72-1,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트럼펫의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헤수스 로페스 코버스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드 샹브르 드 로잔, 로잔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참 그 멋있는 친구입니다. 자, 백형환 씨가 혹시 일범님 장남이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일자가 들어가면 거의 뭐 장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저 장남입니다. 자, 윌리엄 볼컴의 Three Ghost Tracks 세 곡의 유령 랙타임 이 곡을 들을 텐데요. 그 중에서 Graceful Ghost 우아한 유령 함께 가장 유명한 곡이죠. 피아니스트 마크 앙드레 암랭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너무 비 온다고 축 처져 계시지 마시고 비를 또 이렇게 좀 즐기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Salve!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보종합 뉴스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내륙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은 오늘 오전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산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조롱 응원으로 6개월 출정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내륙 곳곳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오후부터는 장마구름이 활성화하면서 빗줄기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는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도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대비가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비가 집중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찌는 듯한 더위도 나타나겠습니다. 대구 등 영남 내륙은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면서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출근길 큰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1호선 창동역에서 신의문역 하행 구간에서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도봉산역에서 청량리역 하행선 운행을 중지하고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운행 차질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주요 역사는 배차 간격이 길어진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몰렸고 용산역 등에서는 승객이 동시에 내리며 역사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시민들이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 긴 줄이 차도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기 공급 장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심 송심 당청 동색을 내걸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4년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며 누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이끌어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 사람인가,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옐로 카드를 보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용산 미군 반환부지 개발, 청년 세계화를 지원하는 장보고 10만 프로젝트,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내 공약으로는 AI 당원광장 조성을 통한 당원 의견 활성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2030 임명, 2030 특유화 플랫폼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이었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른 뒤 걷어차버린 위선적 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슈로 우리 안의 갈등을 반복하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부족한 세력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낙인 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청년 대상 주거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내 공약으로는 중앙당과 시도당 청년 당직 할당제, 당원 공론화 위원회 설치와 당대표 직속 청년 미래위원회를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위 포럼 연설에서 나토의 무기 생산과 운영까지 함께하는 방산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거래하는 관계를 넘어 우리가 참여 중인 나토의 탄약과 우주협력 프로그램처럼 무기 개발부터 운용까지 함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 방산 협력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안을 규정하는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정 협상도 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약식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방산뿐 아니라 AI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지원도 약속하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가속하기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3국 협력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과 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해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사업을 하는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기술, 연료, 장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국 장관은 이 밖에도 한미일 간 안보 협력과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해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7시 기준 경산 25.7도, 구미 25.5도, 대구는 25.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밤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전부터 상주와 문경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는 경북 전역으로 점차 확대돼 내일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20에서 60mm, 경북 중북부 지역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104조 6,900억 원으로 전달보다 32조 원, 2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전기전자, 금속, 일반 서비스 등 대부분 업종이 감소했는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한화 시스템의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의 투자자 거래 대금도 지난달보다 4.8% 줄었는데 특히 개인 투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대구 지역 제조기업들은 전력 공급은 안정적이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력 수급 실태와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80%가 전력 공급은 충분하지만 83.8%는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밝혔는데 최근 1년 동안 전기요금이 늘었다는 기업도 62%나 됐습니다. 기업들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절전과 고효율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설비 교체 비용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전력비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동성로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 중 하나인 통신골목 3거리와 옛 중앙파출소 앞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통신골목 3거리에는 계단형 벤치와 녹지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또 옛 중앙파출소 앞에는 원형 벤치와 바닥 안개 분무 시스템을 설치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옛 중앙파출소 부지에 도심 캠퍼스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활기찬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안동시 풍산읍에서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안동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새 증류소는 최신 증류 숙성 설비를 갖췄는데 연간 위스키 20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싱글몰트 위스키 생산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공장은 계약 재배한 예천군 보리를 원료로 사용하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축산농가 사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생산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지역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공공생산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바이오 기업에 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공공생산지원체계로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2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공생산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AI 융합 웹툰 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생이 웹툰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에서 정식 웹툰 작가로 데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 과정을 수료한 작가는 지난달부터 웹툰 흑백무제 그림 작가로 정식 연재를 시작했고 또 다른 수료생도 연말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9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2도, 습도 52%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고산성당 정재훈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82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한 외국인이 신기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참 별나요. 왜들 그렇게 밥 먹었냐라고 묻죠. 그러게요. 우리가 예전에야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랬다지만 이제는 사실 살 만큼 살고 잘 먹고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밥 타령일까요? 굳이 말로 하진 않지만 우린 알고 있죠. 야, 밥 한번 먹자 라는 이 말에 담긴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그 정겨운 마음.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묻는 그 말에는 염려와 사랑의 그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민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윤현상의 밥 한 끼 해요 함께 들었고요.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밥 참 중요하죠. 밥을 잘 먹어야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빵도 굽고 이 밥심이야말로 우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점심때인데 다들 밥 드셨나요? 이미 식사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식사 중에 우리 라디오 빵집 찾아와 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제 막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빵집 문이 열린 그런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사정상 아직 식사 못 하시고 아 전 조금 이따 먹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은 밥을 안 먹고 왔습니다. 잠시 우리 2부에 이 신부님이 오시는데 그 신부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오늘 또 이 소중한 시간을 제가 좀 비워놓고 왔어요. 밥은 먹었는지 아니면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한 그런 누군가가 있어요. 아 정말 우리가 친하게 잘 지냈는데 오늘 어떻게 밥은 먹었나? 이 걱정되고 괜히 생각나는 그런 사람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내가 아 이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서 밥 한번 먹자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 오늘 함께 또 나눠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면서 오늘 또 이 밥심으로 이 강경민의 빵집 찾아와 주신 많은 청취자분들 계시는데요. 김엘리님 오셨습니다. 추측합니다. 선곡 너무 좋아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우리 김엘리님 어서 오세요. 오늘 또 이 선곡으로 밥 한 끼 해요 라는 노래 이 첫 곡 들었는데 딱 이 시간에 딱 맞는 그런 노래 아니었나요? 류아느 님도 오셨는데요.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오후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오후네요. 여는 말씀처럼 밥 한번 먹자라는 그 말 속에 인사와 안부와 정이 흘러서 따뜻한 마음이네요. 신신우신 출석합니다 라고 오늘도 출석도장 꽝꽝 찍어주셨습니다. 우리 류하느님도 어서오세요. 빵가와이님 오셨는데요. 전 이제 막 한술 뜹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어떻게 제 목소리 들으면서 식사를 하시면 더 밥맛이 도시나요? 밥맛이 떨어지시면 안 되는데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래요. 실비아님 오셨는데요. 습한 날씨 신신우신에서 행복한 음악으로 함께한 시간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와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실비아님 또 신신우신 함께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느낌 잘 이렇게 또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우리 라디오 빵으로 한 끼 식사 어떠신가요? 괜찮지 않나요? 이 라디오 다이어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반가운 인사 또 식사는 하셨는지 잘 지내시는지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모두 모두 무료 입장 해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7885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좋아요 누르고 들어왔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아, 우리 7885님 어서 오세요. 아, 또 이 좋아요까지 꾹꾹 눌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1716님도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신부님, 오늘 비도 많이 오고요 기온도 높다는데 더위에 지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라고 또 응원까지 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1716님 응원 들으니까 저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1449님께서 어제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시작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용디 신부님? 그런데 청취율 조사 참여하려면 이 한국 리서치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1449님 말씀대로 우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너 밥 잘 먹었니? 밥 먹고 다니니?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떻게 라디오 잘 하고 있니? 많이 듣고 있니? 라는 그런 물음이 아마 이번 라디오 청취율 조사와 같지 않나 싶은데요. 벌써 올해 세 번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너 라디오 무슨 프로그램 듣니? 듣고 있는 프로그램 어떻게 잘 즐기고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신신우신도 여러분에게 잘 와닿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하는 청취율 조사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02로 이렇게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요. CPBC 라디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너무 잘 듣고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이 강용인의 빵집이라는 이름은 우리끼리만 쓰는 이름이니까 혹시 전화 받으시면요. 저는 CPBC 라디오 신신우신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들어요 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신신우신 청취율 조사 또 통해서 열심히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맛있는 라디오 빵 잘 구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세 번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맛있는 라디오 빵 굽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2부도 정말 맛있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사목하시고 생활하시는 우리 사제분들, 수도자분들 초대해서 성소 이야기도 함께 듣고요. 19개 금쪽 같은 그런 질문들 나누는 19금 인터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11번째 주인공을 벌써 모시게 되었어요. 이번 주인공 누구를 모실까 많은 고심을 했는데 이분도 아주 재밌을 겁니다. 오늘 나오시는 빵 먹자의 주인공은 의정부 교구 백상렬 스테파노 신부님 모시는데요. 우리 신부님 저랑 신학교 같이 입학하시기도 했고 우리 신부님의 또 특기가 있어요. 휘파람을 아주 기가 막히게 부르신다라는 특기가 있는데요. 이따가 오시면 제가 한번 시켜보려고요. 아니, 휘파람 부는 신부님이라니 또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신부님 만나보실 분들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또 1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들, 선곡들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비도 오고 또 이렇게 밥 먹자라는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떠오르시는지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의 순간들 함께 나눠주세요.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또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 일상에 딱 맞는 그런 노래도 전해드릴게요. 구이공상님께서 오늘도 신신우신 앞에 작석! 하고 이렇게 또 앉아와 주셨네요. 아, 우리 구이공상님 어서오세요. 스테파노님도요, 이철수 스테파노 출첵합니다 라고 출석 인사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홈즈 다이어리님께서 헬로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헬로, 나이스 투 미츄. 반갑습니다, 우리 홈즈 다이어리님. 마오가니님께서 제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밥 잘 먹었냐고 묻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뭐 물어볼 수 있죠. 미래의 남자친구 어떻게 지금 밥 잘 먹었니? 잘 지내니? 나와 만나려면 이제 건강 잘 챙기고 잘 지내야지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라디오 빵집이 우리 마오가니님의 남자친구가 되어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내 옆을 또 지켜주는 이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오가니님께 이 노래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이승철의 My Love.

이승철의 My Love, 잔나비의 She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세인님께서 미남 영대신부님 오늘도 빗길 무사히 뚫고 잘 오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그래도 제가 오는 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가지고요. 오늘 버스 타고 무사히 잘 왔습니다. 그래도 이 비가 오니까 좀 일찍 나섰거든요. 근데 눈치 게임을 잘했나 봐요. 버스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편하게 온 그런 출근길이었네요. 네. 마오가니님께서 어머 감사해요. 신부님이 전해주신 노래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또 우리의 이 신신우신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밥의 느낌 또 오늘 잘 채워가시길 바래요. 사실 밥하면 저는 집밥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많이 먹는 밥도 물론 맛있게 잘 먹지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 밥, 그 밥이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고 입에 찰떡같이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우리 8849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신부님 왜 엄마는 맨날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만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투정 부렸는데 그 말 안에 담긴 사랑 제가 철들고 나서야 깨닫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 인사 밥 먹었니? 라는 그 말 안에 담긴 따스함이 또 이렇게 기억에 나는 순간인데요. 이 어머니의 그런 사랑, 엄마가 해준 그런 구수한 음식들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듣고 오실게요.

0: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이소은 은혜의 키친 두 곡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김지혜님께서 우리 신부님께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는 얼굴이십니다. 방송 중에 문자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희 어머니 왠지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말로 해도 될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또 이렇게 사랑 고백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별사랑해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까 G.O.D의 어머님께도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들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고 이렇게 하면 저는 난 너무 좋아해라고 이렇게 말하셨다고 하시네요. 아, 또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현재 시각 12시 52분 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1: 어서 오세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처럼 우리 청취자분들을 사랑하는 이 용디의 마음으로 우리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 최고의 울림.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클라우디아가 이끄는 가일 플레이어즈의 정기 연주회인데요. 가일 플레이어즈의 음악 선물에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 초대합니다. 7월 10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이고요.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총 3분께 1인당 2장씩 초대권 드릴 테니까요. 초대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 한 통에 100원 유료 문자로 실명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잠시 후 2부 수요일엔 빵 먹자 우리 11번째 주자로 휘파람 부는 신부님, 의정부교구 백상렬 스테파노 신부님 만나보게 될 텐데요. 우리 신부님 과연 어떤 이야기 담고 오셨을지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볼게요. 그럼 1부 끝곡으로 지드래곤의 미싱 유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신장 용디 제가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백일몽 노래 들었는데요. 영화 세시봉의 OST 버전이었습니다. 강하늘, 정우, 조봉래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2부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과 제가 신학교 입학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신부님과 저의 공통점이 이제 신학교 안에 음악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음악실 죽돌이었어요. 맨날 기도는 안 하고 음악실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만 불렀는데 그때 이 노래를 같이 막 부르면서 띵까띵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추억이 담겨있는 노래라서 함께 들으면데 우리 신부님께서도 아 좋은 선곡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크, 역시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골라왔습니다 오늘. 최경혜님께서 2부 첫 곡 너무 예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실비아님께서도요. 2부 기대됩니다 라고 기대감을 막 표현해 주셨어요. 김지혜님 오셨는데요. 저도 2부 탑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요일 2부 매일 주님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 오늘 의정부교구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 모셨는데요. 우리 신부님 너무나도 끼도 많고 재능도 많고 그런데 제가 지금 좀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신부님의 성소를 파헤치려고 불렀는데 제 성소가 파헤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조금 걱정입니다. 우리 라디오 빵집 많이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신부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은요.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입장 가능한 거 아시죠? 우리 신부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요 천하제일 주님의 빵 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주님의 빵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쫄깃쫄깃한 빡 덕질기 오늘 이 시간에 아주 딥하게 힙하게 우리 신부님의 모든 것을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의 성소 이야기와 19금 인터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정부교구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 휘파람 부는 신부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목소리가 아. 갑자기 점잖아졌어요.
1: 아, 처음에는.
0: 아, 처음에는.
1: 처음에.
0: 반갑습니다. 우리 신신우신 청취자분들, 우리 빵집 가족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빵집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구에 있는 백상현 스테파노 신부라고 합니다. 현재 행주성당에 머물면서 교회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0: 오호! 사실 우리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과 저는 이제 신학교 입학을 같이 해가지고 아주 오랜 우정을 이렇게 나눠왔던 그런 사이인데요. 이렇게 또 라디오에 모시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1: 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0: 그렇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1: 같이 그냥 음악실에서 띵까띵까 하는 사람들이 네. 이러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요. 네. 네.
0: 둘 다 비루하고 못났었는데. 아. 어쩌다가 우리가 평화방송이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청취자들 앞에서 우리의 또 성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가.
1: 그러니까요.
0: 정말 살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아주 우리 신부님과의 또 만남 너무나도 이제 반갑게 또 여기면서 우리 또 약간 입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게 2010년도
1: 그쵸.
0: 신학교 입학했을 때
1: 네.
0: 기억나시나요?
1: 처음 만남을 막 이렇게 장면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네. 무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취향이 맞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때 한창 클래식 들을 때였으니까
0: 그렇죠.
1: 서로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클래식 얘기가 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만 되면 네. 음악실로 가서
0: 그렇죠.
1: 띵까띵까띵까 네. 하는 그런 친구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이 신학교에서는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핸드폰도 없지, MP3도 없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음악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오디오 CD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악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뭐 악기도 연주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백상열 신부님과 이렇게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둘 다 이제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 이 곡 아니 저 곡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야 그럼 우리 음악실 가서 같이 듣자 해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그때 막 음반 사 모으고 새로 오면은 바로 이제 점심 먹자마자
0: 그쵸.
1: 뜯어가지고 듣고 막 이랬죠. 네.
0: 그랬던 순수했던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1: 아유.
0: 아니 보통 이제 여기 신부님을 초대석에 모시면 신부님 뭐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데 일단 신부님 음악 좋아하시고
1: 그렇죠.
0: 또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1: 뭐 이미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휘파람 취미 있고요. 그다음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생활 한복 좋아해서 계속 사 모으고 있고.
0: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신부님 스튜디오가 추우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0: 오셨어요. 이제 생활 한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1: 아, 네.
0: 예. 네. 저는 밖에서 봤을 때 무슨 거적대기를 입고 왔나?
1: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0: 예. 네. 색깔이
1: 그쵸,
0: 약간
1: 아무래도.
0: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색이 약간 아이보리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연한데 이렇게 옷 위에 걸치고 오셔가지고 약간 거적대기를 거치고 오셨나.
1: 아, 추운 게 아니라요. 반팔 한복은 조금 좀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긴팔, 이제 여름 원단으로 된 긴팔
0: 네.
1: 입고 온 겁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부님의 모습을 딱 보면 이렇게 수염도 기르시고
1: 네.
0: 생활 한복도 입으시고 약간 캐릭터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1: 아우.
0: 김엘리님께서 우리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만화를 찍고 나오신 것 같아요라고
1: 세상에.
0: 보내주셨어요.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만화를 찍고
1: 아, 그쵸.
0: 나왔는가.
1: 예.
0: 예. 그 만화가 이제 개그 만화인지, 네,
1: 그쵸.
0: 어떤
1: 예,
0: 만화인지
1: 동네
0: 좀,
1: 아저씨일 수 있거든요.
0: 예. 김지혜님께서 우리 의정부교구 백상렬 스테파노 신부님 수염 있으셔서 그런지 되게 멋있게 생기셨어요라고 이렇게
1: 아유,
0: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사실 제 기억에 이제 신학생 때는 수염이 없었다가 서품을 받으시고 이제 수염을 좀 기르셨죠.
1: 네.
0: 그냥 어쩌다가 수염을 좀 기르시게 된 건가요?
1: 제가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안 났어요.
0: 어.
1: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사람 똑같이 지내다가 군대 갔다 오니까 너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피부가 약하잖아요. 맨날 상처나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럴 바엔 즐기자. 이기지 못할 바엔 즐겨보자 이러면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관리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아, 이거 해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쭉 기르고 있습니다.
0: 피부가 약해서 면도할 때마다 막 상처도
1: 트러블 나고
0: 나고
1: 난리가
0: 막 트러블이
1: 나니까.
0: 생기니까 그냥 잘 길러보자라고
1: 예.
0: 해서 이렇게 기르시게 되었구나. 아니 좀 어떻게 관리를 잘하는 그런 요령이 있나요?
1: 저는 글쎄요, 그냥
0: 잘 다듬고
1: 예, 바리깡으로 잘
0: 정리하고
1: 정리하고
0: 네.
1: 이제 좀선잘 나게 하고
0: 네.
1: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0: 네. 우리 신부님의 약간 딱 트레이드 마크가 또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수염, 한복, 휘파람.
1: 네.
0: 이딱 삼위일체의 조화가 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또 이제 너튜브에 신부님 휘파람 부는 영상들 이렇게 많이 좀 올려주셨어요.
1: 아, 그쵸.
0: 휘파람은 어쩌다 좋아하시게 된 건가요?
1: 그냥 자연스럽게 취미가 된것 같아요. 옛날에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막 불다가 사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이 부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 혼자 불다가 노래 따라 부르고 그리고 이제 같이 동호회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서로 연습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넘었죠.
0: 야,
1: 예,
0: 아주
1: 휘파람 거는.
0: 오랜 약간 취미가 또 이렇게
1: 예.
0: 되셨는데, 또 우리 신부님께서 휘파람으로 불어주시는 성가를 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1: 아, 네.
0: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짧게 성가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1: 성가요?
0: 네.
1: 네.
0: 네, 한 소절만 저희가 맛보기로
1: 네.
0: 짧게 한 소절만 딱 부탁드릴게요.

0: 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실력이 더 느는 것 같은. 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지금 밖에서 피디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눈이 이만큼 커지셔가지고 휘파람으로 지금 이런 소리가 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늘 또 신부님께서 이렇게 휘파람 또 개인기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간에 노래를 이렇게 선곡을 듣는데, 특별히 그 노래 선곡을 신부님의 휘파람으로 또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준비해 오셨죠?
1: 아, 그럼. 그럼요.
0: 아,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우리 휘파람 부는 신부님이니까 오늘의 이 음악 듣는 시간은 신부님의 휘파람을 좀 청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첫 번째로 좀 들어볼까요?
1: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곡은
0: 네.
1: 이제 르페스땡이라고 그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에 나오는
0: 네네.
1: OST입니다.
0: 네. 오.
1: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했는데
0: 네.
1: 이제 프랑스 느낌 물씬 나는 곡
0: 와,
1: 준비했습니다.
0: 또 엄청난 이 노래 또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래 또 신부님께서 반주를 또 기타를 치면서
1: 아,
0: 불러주신다고.
1: 그쵸.
0: 네. 아, 괜찮으시겠어요?
1: 아, 뭐 해봐야죠.
0: 그래, 그럼 우리 신부님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김엘리님께서, 어머, 어머, 세상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휘파람이 악기시네요. 정말 대박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참열매님께서 악기를 진짜 지니고 다니시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9203님께서, 와, 이것이 천상의 피리인가?
1: 아우,
0: 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럼 우리 신부님께서 준비해주신 이 라따뚜이 OST 중에 한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브라보! 야,
1: 감사합니다.
0: 세상에 세상에. 우리 9203님께서 이게 웬일인가요? 계속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아, 라고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입이 떡 벌어진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지금 밖에서 우리 PD님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신부님한테 일러보자면 사실 우리 신부님 출연하셔서 휘파람 부신다 그랬을 때 우리 PD님 별로 기대를 안 하셨거든요. 아하, 예. 아 그냥 뭐 와서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입을 못 다물고 계세요. 아. 아, 뭐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와, 우리 김엘리님께서 어머 세상에 세상에 저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할래요 해주셨고요. 참열매님께서 와 대박 엄지척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지혜님께서는요 신부님 별명이 휘파람 오빠이실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맞나요?
1: 아유
0: 오빠, 오빠는 아닌가요?
1: 오빠까지는 좀
0: 우리 8327님께서 아 이거 유퀴즈 각인데요? 라고 아유, 해주셨는데
1: 네.
0: 혹시 나가시게 되면 저 옆에서 이제 꼽사리로 좀 이렇게 껴주시면 아, 예, 예. 네네. 아 그리고 우리 또 음향감독님께서 이 소리를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아, 네, 또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잘 들으신 것 같아요.
1: 휘파람이 이게 잘못 들어가면 되게 듣기 싫을 수 있거든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0: 아 기타도 그렇고 휘파람도 그렇고 실력이 더 늘으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나도 저도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이 막 약간 마음이 또 심쿵심쿵하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 오늘 수요일에 빵 먹자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11번째 주인공으로 의정부교구 백상녀 스테파노 신부님 휘파람 부는 신부님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또 신부님의 휘파람도 듣고 왔으니까 이제 또 맛있는 성서 이야기 약간 딥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겠죠?
1: 네.
0: 네 준비되셨나요?
1: 네.
0: 제가 신부님의 과거를 아주 쏙쏙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 처음 내가 성당 갔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1: 그때가 이제 저 5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안은 사실은 다 신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의정부 주교자 성당 근처 교구청 있는 자리 뒤쪽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서울에서 어머니께서 우연히 성당 가셔서 이제 세례를 받게 돼서 따라서 저도 저랑 제 동생이 같이 가서. 먼저 세례를 받았죠. 유아 세례를 받았었죠. 그때 그 지금도 그렇지만 주교자 성당 자리가 동네 한가운데 있고 마당이 되게 넓었기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1: 동네 애들이 그냥 가서 노는 곳이었어요. 저도 아, 동네 형들 따라서 많이 놀았죠.
0: 네네. 네. 약간 성당에 마당 놀러 가는
1: 그쵸.
0: 네, 놀이터처럼 이제 성당에
1: 맞아요.
0: 가셨군요.
1: 네. 네.
0: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또 어린 시절부터 하셨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 갑자기 신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1: 제가 조금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어렸을 때 이제 저도 그 장면이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나는 거는 제대 이제 초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0: 네네.
1: 제대 초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분명히 평생 두 쌍이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에 세 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축일에는 세 쌍 올라가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 붙잡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왜 저러냐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눈에 그게 잘 안 들어왔던 거죠. 안나 봐요. 그래서 본당 수녀님한테 여쭤봤더니 수녀님께서 좀 놀라셨나 봐요. 애가 그런 걸 물어보니까.
0: 갑자기 이제 물어보니까.
1: 그러면서 이제 수녀님의 이제 무심코 던진 한마디. 신부가 점점점
0: 신부가
1: 신학교 갈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거기에 걸렸던 거 아닌가.
0: 우리 신부 수녀님의 그 이렇게 네. 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신 수녀님의 말씀에
1: 네.
0: 신학교로 또 이렇게 오시게 되었군요. 네. 신학생 시절에 나 이제 신부님 이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제 너무 뻔한 얘기하면 제가 다 거짓말이라 그럴 거예요. 신학생 시절에 나 어떤 신학생이었다.
1: 아 그 눈에 띄는 캐릭터는 아니었죠.
0: 예?
1: 아, 예? 그러니까 예. 뒤로 갈수록 눈에 띄었지만
0: 아, 네,
1: 앞에서부터
0: 네네.
1: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조용했고 이렇게 막 넓게 사람을 사귀고 이런 성격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몇 명하고만 지내니까 동기들 사이에서는 그냥 조용한 애. 근데 좀 생각이 좀 희한한 애.
0: 네.
1: 희한한 거 좋아하는 애. 뭐 이런 느낌이었죠.
0: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무던한데 어쨌든 좀 독특한 면이 있네. 라는 네,
1: 네,
0: 그런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신부님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축제 때 신학교도 축제를 하거든요.
1: 아.
0: 신부님이 이제 그 전교생이 보는 무대 앞에 나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셨던 장면이 네. 네, 기억이 네. 나요. 사실 우리 신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내향적이고 좀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어쩌다가 또 그렇게 앞에 또 나서게 되고 외향적인 또 그런 면모를 보이시게 됐는지.
1: 그러게요. 그러니까 군대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되게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혼자 음악을 즐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더 잘해보고 싶고 또 하다 보니까 이건 사람들 앞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어떤 나의 지금까지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 중 하나지 않을까? 해서 도전 차원에서 시작하던 게 그렇게 된 거였죠.
0: 약간 그때의 도전과 모습이 나중에 신부가 돼서도 좀 영향이 있고 도움이 됐나요?
1: 어, 그럼요. 예, 적어도 강론 때에서 떨진 않으니까요. 아. 덕분에.
0: 혹시 내가 사제 성소에 대한 꿈이 있는데 내가 너무 내향적이고 소심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신부님께서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1: 이게 내향적인 사람들의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강점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걸 계속 파고 내려가다 보면은 자기만의 뭔가가 있거든요. 어쨌든 하느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으면 뭘 심어 놓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건 그걸 찾아서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거, 그다음에

0: 그걸 주신 분께 봉헌하는 의미로 그것을 세상에 한번 용기를 내서 내놔보는 거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세상에 수많은 성서를 지니신 분들, 네, 저희도 이러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저희가 이러고 앉아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그냥 그 신학교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좀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뭔가 좀 쭈뼛쭈뼛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도 한 명은 DJ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이렇게 개량 한복 입고 수염 기르고 휘파람 부는 그런 신부님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앉아있어요. 네. 참 하느님의 또 뜻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아니 그렇게 신학교 시절 또 보내시면서 돌이켜보면 또 재밌고 즐거운 추억들도 많았지만 좀 힘들고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 누구나 있잖아요. 네. 신부님 어떠셨나요?
0: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 내향적인 게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일머리가 없잖아요.
1: 아, 정말 일을 잘 못해요.
0: 일머리가 없어.
1: 속이 터져요.
0: 예. 예, 예. 계획보다는 모든 일을 직관으로 돌리는 사람이라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창 4학년부터는 뭐 맡고 이러잖아요.
1: 아, 그렇죠. 직책들이 있죠. 예, 뭐 그러면은, 무슨 뭐 학생회장, 뭐 맞아요. 무슨 학생회, 무슨 예, 뭐 동아리, 자치회 예. 뭐 이런 것들을 맡게 되죠.
0: 그런 거에서 자꾸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이제 좀 움츠러들죠. 난 왜 이런 게 안 될까? 왜냐면은 나중에 어쨌든 본당에 나가면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거밖에 못하지? 혹은 왜 취향에 꼭 다른 사람하고는 동떨어지는 뭐 이런 거밖에 못하지? 이런 것들이 항상 걱정이고 좀 짓누르는 좀 짐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좀 극복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1: 그런 계기가 있나요? 내가 이거 좀 극복해야겠다.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의 어떤 성향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느꼈을 때 이걸 좀 이겨내게 해준 나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 같은 그런 존재?
0: 뭐 버팀목이라고 할 만한 건 이제 아무래도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부르셨고 어쨌든 신학교에서 안 쫓겨나게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라도 하시지 않을까? 아~ 라는 거. 그리고 이제 30일 때, 30피정 때 네네. 많이 느꼈었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드린 작은 사랑도 크게 받으신다. 라는 것들 어떻게 느끼게 되면서 아, 내가 드리는 얼마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크게 쓰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위로가 됐었죠.
1: 네. 아, 제가 지금 방금 웃음이 좀 터졌는데 네. 왜 웃음이 터졌냐면 아, 내가 아는 백상렬 신부님 이렇게 아. 영성적인 사람 아닌데.
0: 아, 예, 예.
1: 아. 아, 신부가 우리가 신부가 되긴 됐나 보다.
0: 그러니까요. 아. 이런 나 부끄러운 얘기를 누나 네. 깜짝 놀라고.
1: 아,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네. 우리 약간 저희가 둘이서 있을 때 약간 어떤 이미지냐면 에이 헬렐레 팔렐레 뭐 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0: 네네네네.
1: 또 이렇게 좀 뭔가 내어 맡기고
0: 그러니까
1: 더 크게 쓰시고
0: 용어는 네. 좀 가려야 되기 때문에
1: 아, 아 그렇습니다.
0: 네네.
1: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사제 서품을 또 받으셨어요.
0: 네.
1: 사제 서품식 때 기억나세요?
0: 거의 기억은 잘 안 나요. 왜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식 날 별 기억 못 하시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정신없어가지고. 그럼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이제 하나 기억나는 장면은 이제 아무래도 부복할 때. 부복했을 때 그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복했을 때 한 기도는 끝까지 가져가 주신다고.
1: 오,
0: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게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지든 혹은 제가 무슨 큰일을 당하든 뭐든 제가 주님 앞에 떠나지만 않게 해달라고 빌었었죠.
1: 네.
0: 평탄한 건 바라지도 않고요.
1: 네. 누구보다 평탄하게 살고 계신다고
0: 아,
1: 지금?
0: 아, 생각보다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아,
0: 누군가는 저에게 이제
1: 네.
0: 너는 너무 평탄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좋은 분들 되게 많이 만나가지고.
1: 네네네네.
0: 근데 뭐 저도 나름 고민들이 있고 하니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것들을 넘어가게끔 이렇게 많이 해주시네요.
1: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우리 백상렬 신부님의 인생.

0: 모토가 안빙낙도거든요. 아, 예. 약간 예. 세월은 흘러가고 예. 나는 여기 있고 예.
1: 최소한의 노력 최대의 효과 날로 먹

0: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 신부님 그러면 또 서품 받고 나서 신자분들에게도 이렇게 휘파람도 불러주고 뭐 기타도 쳐주고 약간 그런 꿈꾸던 사제생활 하셨나요?
1: 어, 그 의외로 이렇게 뭘 할 만한 기회가 많진 않았죠. 근데 대신 이제 뭐 성탄이나 뭐 이렇게 되게 포인트가 되는 날에 네네네. 어, 이렇게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임님께서 한번 해보게 이러면 이제 네. 아, 기꺼이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있던 분은 신자분들은 다 제가 휘파람 부는 줄 아세요.
0: 네. 어. 네. 아, 우리 신부님은 휘파람 부는 신부님이다라고 네. 이렇게 네, 또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포인트가 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왔으니 이 신부님의 휘파람을 또 이렇게 쏙쏙 빨아서 한번 또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한 곡 더 이렇게 좀 청해 듣고 싶은데요.
1: 아, 좋습니다.
0: 어떤 곡을 좀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두 번째 곡은 저기 선우정아님의 고양이라는 곡입니다. 오, 뭐 준비한 이유는 별다른 건 없고요. 어, 되게 멜로디가 신나서 휘파람하고 되게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0: 네, 그럼 우리 신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11번째 주인공으로 휘파람 부는 신부님 의정부 교구 백상현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우정아의 고양이 휘파람으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브라보.
1: 아유, 감사합니다.
0: 세상에 세상에. 우리 1716님께서 지금 어머를 연발하며 듣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해주셨고요. 선물님께서는요 정말 멋지십니다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니 루시아님께서

0: 자연의 소리네요. 아.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7504님께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탐낼 만한 신부님이시라고. 아.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1: 전자가 아.
0: 네, 우리 또 개량 한복 입고 이렇게 휘파람 부는 신부님.
1: 아, 네.
0: 우리 노부자님께서도 아름다워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의정부교구 백상열 신부님 오늘 모시고 이렇게 휘파람으로 또 선우정화의 고양이 함께 이렇게 들었는데요. 약간 오카리나 소리 같기도 하고.
1: 네. 그렇죠. 네.
0: 어? 지금 이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삐용삐용 들리셨나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신부님과 함께 19개 금쪽같은 질문들 나누는 시가금토크 시간입니다. 우리 신부님 앞에는 지금 아주 알록달록한 색상의 19가지의 구슬이 있는데요. 이 구슬에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지 저도 모르고 신부님도 모릅니다. 자, 신부님께서 질문을 뽑아주시면 절대 거부권 없고요. 아, 무조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신부님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1: 네. 진짜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네.
0: 파란색 구슬 네, 까주셨습니다.
1: 선배님.
0: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님께서 뽑아주신 질문! 모두가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도전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2: 아, 올해 도전하고 있는 일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사 공부하고 있는데 올해 네네네. 논문 쓰는 게 목표였거든요. 얼마 전에 통과해서
0: 와
2: 네.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계속 공부에 도전하고 싶죠. 네, 네 계속 기왕 하고 하는 거 네. 이해하고 싶고 그게 도전이면 도전인 네. 거죠.
0: 와 네. 우리 신부님 이렇게 기타 치고 휘파람 불고 이렇게 사목적인 재능만 있으신 줄 알았는데 또 교회사를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2: 네.
0: 아니 교회사를 공부하시니까 좀 적성에 맞으셨나요?
2: 네. 제가 원래 역사를 네. 좋아해서 이게 옛날 이야기 같은 걸 좋아했거든요. 네. 네.
0: 좋아만 했죠.
2: 그렇죠. 네. 좋아만 했죠.
0: 잘하지는 못하고.
2: 그렇죠. 네. 뭐 해서 주워드는 것 많아가지고 네. 막 뭐 떠들고 뭐 이런 건 좋아했는데 네. 이거를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네. 정말 다행인 건 보통 이제 보통 공부 시작하는 신부님들이 시작할 때 이제 본인이 지원하기보다는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얘기를 해서 보통 이제 전혀 모르는 걸부터 시작하거나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운이 좋게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이렇게 맡겨주셔서 정말 뭐 늘 즐겁진 않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 네. 우리 신부님의 또 이런 공부. 사실 전 신부님이 처음에 공부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신부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실 머리 쓰는 쪽은 아닌데
2: 네,
0: 저희 약간 엔터테이너 쪽이거든요.
2: 네, 그렇죠.
0: 광대
2: 잡기에
0: 능하고 네, 네. 약간 이렇게 신자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간 네, 이런 캐릭터인데
2: 그쵸.
0: 공부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2: 배짱이론데 다들
0: 네, 배짱이거든요. 네. 근데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2: 그러니까요.
0: 네. 신부님이 또 앞날에 네. 또 이렇게 공부를 또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 그런 또 성장 과정들 또 잘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네.
0: 하나 더 또 뽑아주시겠어요?
2: 예.
0: 네. 이번에는 보라색 캡슐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과연 어떤 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 이거 조금 심오할 수도 있고 이제 가벼울 수도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눈앞에 나타났어요. 네. 예수님 제가 진짜 이건 물어봐야겠습니다. 세 가지.
2: 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늘 앞날은 궁금하기 때문에
0: 에,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에. 내가 공부를 마치고 정말 뭐 어떻게 교수가 될지 에. 아니면 정말 휘파람을 열심히 불어서 엔터테이너가 될지 에. 아니면 뭐 정말 오늘 평화방송에 나온 김에 평화방송을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약간 이렇게 라디오 DJ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렇지 뭐 모르죠.
2: 그렇죠. 네. 모르죠.
0: 두 번째
2: 듣고 싶은 네. 거는 저 잘하고 있나요?
0: 아 이건 좀 네. 어려운 질문인 것
2: 그쵸.
0: 같아요.
2: 사실 이거는 늘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질문이라 항상 지고 가는 질문이라 더 대답을 듣고 싶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0: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좀 평가한다면 좀 박하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후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2: 좀 객관적으로 박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저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풀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셈이죠. 네.
0: 하지만 오늘 불러주신 휘파람은 저는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주 훌륭한 그런 또 휘파람이었고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예수님께 세 번째 질문을 던진다면
2: 와 세 번째는 지금 안 떠오르는데 큰일 났네. 뭐라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 지금 앞으로도 공부할 때 아무래도 역사학이니까 사료가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2: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 살았던 분들 마음을 알고 싶으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고 그분들이 지금 잘 계시나요? 주님과 함께 잘 계시나요?
0: 아무래도 교회사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어떤 순교 성인들, 목자들에 대한 걸 공부하게 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본받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께 또 19금 질문 제가 이번에 하나 뽑아서 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의 거적대기에 어울리는 노란색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상렬 스테파노 신부님께 드리는 질문! 아주 좋은 질문 뽑았습니다. 과거에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상처가 있나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2: 아니 뭐 말할 건 많은데 이제 어디 수위를
0: 어디까지 방송에 어디까지 나가시는가
2: 어디까지 뭘 얘기해야 되지?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지우고 싶은 기억 저 때 그 기억 나시나 모르겠네. 2학년 때.
0: 네네네.
2: 제 생일날.
0: 네. 기억나요? 아 저희끼리 웃으면 안 됩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2: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향 때문에 눈에 띄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놀려먹기 좋죠. 그런 친구들은 장난치기 좋은 스타일인데 그래도 뭐라고 화도 못 내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 생일날 저를 잡아다 놓고 이제 이게 생일빵. 아주 여기서 함부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이
0: 친근함의 표현.
2: 근데 그거로 끝났으면 사람이 괜찮은데 그때 무슨 몰래카메라 한다고.
0: 맞아요.
2: 그때 근데 어떤 내용으로 했었냐면 어떤 동기가 뭐를 걸려서 이제 쫓겨나겠다고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왜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쫓겨나게 됐냐 막 이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제가 그 제 눈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말린다고 막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몰래카메라였고 이제 저는 그 자리에서 상처받고
0: 오열을 했었죠.
2: 진짜 오열했죠. 울었죠.
0: 정말 약간 남고 느낌의 생일 축하인데요. 우리 신부님께서 이제 너무 순수하시니까 신부님 생일날 이제 신부님 한번 놀려보자라고 저희 동기들끼리 판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이서 싸우면 신부님이 중간에 껴서 분명 당황해 할 거다.
2: 그쵸.
0: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자. 하지 둘이서 막 싸우는 연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야 그러면 우리 싸워 했는데 둘이서 이제 닭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신부님이 이제 거기서 뭐야 나 놀린 거야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2: 엉엉 울었죠. 물론 마음속에는 2단계 동기 2단계 동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의 기억 왜냐면 그날 그때 그 장소가 한창 우리 저기 숙소잖아요.
0: 네네네. 기숙사였죠.
2: 기숙사 안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기가 다 본 거예요 그거를. 지우고 싶은 그리고 아직도 마음에 담아둔 내 언젠가는 이거를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0: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그 판에 짠 게 저였어가지고
2: 진짜
0: 우리 그 기억을 그러면 좀 기분 좋은 신나는 휘파람을 한번 또 지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지어볼 수 있을까요?
2: 네네네.
0: 어떤 곡을 좀 이렇게 불러보면 좋을까요?
2: 세 번째로 준비한 곡이 그 포인트 니모

0: 라는 곡인데 그 유나님께서 부르신 네네. 곡입니다. 이게 되게 이 앨범이 다 그런데 되게 제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포인트 니모가 그 남태평양 쪽에 있는 해안인데 사람이 사는 육지에서 가장 멀고 아무데도 다 있지 않은 한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육지에서 먼 바다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로켓을 인공위성이 다 되면 그쪽으로 떨군다 하더라고요. 아무도 못 찾게 그리고 아무도 안 다치게. 그래서 이 곡이 그렇게 모든 걸 일을 마치고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져서 그리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전에 했던 걸 성찰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곡이라서 네. 한창 공부 시작할 때 본당 끝내고 혼자 떨어져가지고 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는 곡이라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그럼 준비를 신부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설안 마리아님께서 운전하면서 들은 휘파람 소리가 이 AI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9203님 와 이 놀라움을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놀라움 저희 신부님의 휘파람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와, 브라보! 세상에 세상에, 우리 백상렬 신부님의 휘파람 정말 경이로운데요. 4023님께서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기네스북에 오르셔야겠어요. 이 비 오는 날씨에 또 잘 어울리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별사랑이님은요, 엄마야 오늘 계속 놀라요, 푸른 초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안나님께서 찬미예수님 두 신부님 진짜 찐친이시네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행복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신부님은 안 행복하셨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밥을 맛있는 것도 속죄의 마음으로 사야겠네요.
1: 아,
0: 네.
1: 비싼 걸로 해요.
0: 아, 네, 아주 좋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라디오 빵집에 또 나오게 돼서 또 이렇게 친한 친구가 또 이렇게 DJ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1: 아, 제가 기억하는,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기억하는 동기 신부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뭐 저도 피차 이반입니다. 네. 아, 사실 오늘 나오기 전에 어제 방송을 유튜브로 잠깐 봤었거든요. 이런 텐션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0: 너무 얌전하다.
1: 에, 이 친구가 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점잖하지? 그랬는데, 아,
0: 우리 신부님이 보실 때 저의 원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아,
1: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0: 오두방정.
1: 네, 아주 오두방정이에요. 뭐 경박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네. 네, 이렇게 진중한 사람은 아닌데 네. 우리 그, 알잖아요.
0: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네,
1: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0: 네. 그런 느낌인데 네. 네, 또 우리 서로의 모습을 오늘 또 잘 볼 수 있는 그런 빵 먹자 시간이었고요. 오늘 라디오 출연해주신 소감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하고 갑니다. 혹여 제가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 또 휘파람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초대해 주셔서. 네. 네.
0: 오늘 수요일엔 빵 먹자 이 휘파람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의정부교구 백상렬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우리 신부님 7732님께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9230님께서 와, 자칫 이 무거운 빗방울들을 경쾌하게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부르면 오실 건가요?
1: 글쎄요.
0: 네, 오시는 네. 걸로. 네,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부를 테니까요. 언제 오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백상렬 스테파노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이죠. 이번 달 여름 특집인데요. 휴가를 떠나면서 가방 속에 넣어가고 싶은 책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한 분이죠. 스페셜 책방지기 김금희 마리아 작가님과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K윌의 말해 뭐해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와주세요.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의 열대야에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들이 많지만 여름을 더 여름답게 하는 과일 하면 저는 복숭아가 생각나요. 시장이나 마트 한쪽에 수북하게 쌓인 복숭아.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달큰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솜털은 마치 한여름 따스한 햇살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복숭아를 보고 있

있으면 참 신기하다 싶기도 해요. 겉은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한입 베어물면 속은 단단하고 또 단단해 보이다가도 슬쩍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나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도 한여름 복숭아를 닮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이 너무 말랑말랑한 상태일 땐 누군가의 지나가는 한마디에 상처를 입기도 하니까요. 말랑말랑한 복숭아를 다루듯 오늘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포시 품어줄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8일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이에요.

0: 오늘의 첫 곡 아이유 복숭아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운하경 아네스입니다. 부먹이냐 찍먹이냐 만큼 여름의 화두라면 화두죠. 딱복이냐 물복이냐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딱한 복숭아 딱복을 또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복을 그렇게 복숭아도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복숭아와 함께 한여름 꿈을 꿔보는 건 어떨까요? 얼마 전 한 동화 작가가 새롭게 출간한 그림책을 보다가 아, 이렇게 예쁜 꿈이라면 한여름이 심심하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여름날 복숭아를 먹으려던 아이가 복숭아 속 애벌레를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복숭아를 온몸 가득 차게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했더니 애벌레가 아이에게 그럼 내가 바꿔줄까? 하면서 서로 몸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애벌레가 돼서 꼬물꼬물 물복숭아 속으로 들어가서 달콤한 과육 사이에 길을 내고 빙글빙글 미끄럼틀을 만들며 온몸으로 복숭아의 달콤함을 만끽하죠. 반대로 애벌레는 아이가 돼서 커다래진 몸으로 풀밭을 거닐고 차가운 초콜릿을 깨물러 먹으면서 사람이 되어 누리는 즐거움을 알아간다는 이런 일상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화 속 이야기가 기분을 나른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이번 주 들어 폭염에 열대야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동화책 한 권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만큼이나 나름 상상력을 발휘해 주셔야 할 시간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앞서 복숭아 이야기 나눴는데요. 복숭아는 과육이 쉽게 상해서 저장이 힘들고 또 복숭아의 달콤함에 벌레가 많이 꼬이는 편이라 딱 지금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맛볼 수 있는 제철 과일인데요. 그 중에서도 털이 있는 복숭아와 없는 복숭아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오늘의 문제. 털이 없는 복숭아로 겉면이 매끈하고 속이 단단한 복숭아는 무엇일까요? 1번 천도 복숭아, 2번 천재 복숭아, 3번 천국 복숭아.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 또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있는 오답 남겨주신 분께는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비트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 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또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트와이스 피치 젤라또 띄워드릴게요. IS 동서 제공입니다.
1: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트와이스 피치 젤라또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정답은 1번 천도복숭아였습니다. 복숭아 종류를 털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톨복숭아와 천도복숭아로 구분한다고 하고요. 또 과육의 색깔이 흰색이냐 황색이냐에 따라 백도와 황도로 나뉘죠. 우리나라는 보통 과육이 부드럽고 즙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단맛이 강한 백도가 생과일로 많이 소비되고요. 또 단단하고 즙이 적지만 담백한 맛이 특징인 황도는 통조림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또 요즘은 생긴 건 천도복숭아인데 백도처럼 다 알아서 천도와 백도의 장점을 합쳐놓은 신비복숭아가 사랑받기도 하던데요. 이 제철 복숭아 맛있게 즐기시되 복숭아 털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아, 정답 볼까요? 엘리사벳님. 천도복숭아 1번이요 하시면서 저도 뭐 천도복숭아를 좋아하지만 지금은 백도를 먹어요. 아시죠? 임플란트 때문에 하고 아 좀 물렁물렁한 걸로 어쩔 수 없이 좀 드시게 되셨군요. 그래도 뭐 백도도 맛있죠. 모든 복숭아는 다 맛있어요. 그리고 호두님도 정답 천도복숭아 해주셨고요. 또 대건안드레아님도 천도복숭아 잘 맞춰주셨고요. 9514님은 천도복숭아 그런데 요즘은 신비복숭아라고도 하죠 하셨어요. 맞아요. 천도와 백도의 장점을 합친 복숭아가 신비복숭아. 또 8445님도 1번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 어떻게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일단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고요. 일단은 9514님께 오늘 랜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수제 간식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900님 천금복숭아 요즘 과일 너무 비싸요. 맞아요. 과일값이 천금이긴 하죠. 정말. 근데 또 복숭아 제철인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마트 마감 세일에 노려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8363님은 창문 복숭아 하셨는데 창문 복숭아가 무슨 뜻이에요? 뭐 창문 열면 바로바로 쏟아지는 건가? 6804님 복숭아를 깎아주니 맛있게 먹는 우리 아이들 얼굴이 천사 복숭아. 아유 천사 복숭아 얼마나 예쁠까요? 또 여름에 뛰논다고 얼굴이 발그레해져가지고 복숭아 같기도 하고 또 오물오물 잘 먹는 모습 자체도 천사 같고 천사 복숭아 애칭으로도 딱 좋네요. 뭐 3번 천국 복숭아 골라준 분도 계신데요. 오늘의 오답 선물 우리 1900님, 6804님 두 분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올 동안 오늘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빵톡 또 너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오빗 고작 수요일.

청자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역시나 물어보시네요. 대건 안드레아님, 오디는 딱복이에요? 물복이에요? 하셨어요. 이게 근데 바뀌더라고요. 저 작년까지만 해도 딱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지 물렁물렁한 수분 많은 복숭아가 또 좋더라고요. 이게 바뀌네요. 그리고 3082님도 저는 나이가 드니 물렁물렁한 물복 좋아합니다 하셨어요. 저도예요. 대건 안드레아님은 어떤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3082님, 마늘은 처마 밑에 걸고 밭에 들깨를 심었어요. 콩도 정리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늦은 점심을 하고 청취하는 중입니다. 아유, 이 그냥 문자에서 그 풍경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맞아요. 비도 오고 이럴 때는 차 한잔하면서 몸도 쉬고 또 기는 라디오에서 또 힐링하고 그렇게 한 시간 보내시면 되겠죠? 잘 오셨습니다. 오답도 있었네요. 천도, 그러니까 섭씨천도로 펄펄 삶은 복숭아 먹고 싶어지네요 하셨어요. 복숭아 삶아 먹으면 맛있나요? 그것도 맛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또 김영민님은 천국 복숭아는 어떤 맛인가요? 물어보셨어요. 제가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엄청 달콤하고 수분도 많고 우리가 맛본 그 어떤 복숭아보다 맛있겠죠 아마? 1627님, 저희 구역 단톡에 시노드 방송한다고 공유받았어요. 설거지하면서 대기 중입니다. 어머! 어느 분당인지 알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그런 연락 그냥 휙 안 넘기고 이렇게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건 안드레아님, 어제 피아노 학원에서 멘탈이 탈탈 털린 탓인지 오늘 아침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첫 레슨 때보다는 피아노 실력이 꽤 늘어서 이제 곧 미사 반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해주세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잘해서 물론 우리가 미사 반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사 반주가 실력을 정말 키워줄 겁니다. 막 쳐내야 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이제 대건 안드레아님은 승승장구하실 겁니다. 7005님, 방금 수박 한 통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복숭아도 사올 걸 그랬네요. 아, 오늘 복숭아 사오셨으면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썰어 드시고 딱인데. 그래도 뭐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은 여름에 기본 중에 기본 과일이잖아요. 화채도 해드시고 깍둑 썰어서도 드시고 크게 반틈 잘라서 우걱우걱 드시기도 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아, 이분 문자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애들한테 감사와 사랑의 문자 전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한 달 전 비밀로 상의해서 토요일날 그랜땡 자동차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줬네요. 깜놀했어요. 자식의 사랑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와, 진짜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부모님께 자동차 이벤트를. 와, 제가 이 문자 안 읽으려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듣고 계실까봐. 그래도 진짜 대단한 건 대단한 거니까 정말 축하드리고 자녀분들도 진짜 멋있네요. 행복한 하루하루 한 나날들 보내시길요. 일상 속에서 우리 행복찻집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차담 참여 선물 1627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민가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부터 앞으로 약 12주 동안 대장정을 이어갈 특별 기획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그 첫 시간입니다. 전례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알려주고 밝혀줄 시노드 최종 문서에 대한 이야기 다뤄볼 텐데요. 시노달리다스 선교사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박용욱 미카엘 신문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우 신부님 늘 수요일에 뵀는데도 오늘은 되게 처음 뵙는 것 마냥
1: 새로운 느낌이죠.
0: 그렇죠. 좀 떨리기도 예. 하고요. 오늘부터 우리 슬신생 특별기획 시노드 최종 문서 프리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코너 제목 아이디어를 내주셨죠.
1: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제안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1: 마음속으로 제가 이분 이 제목을 써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정한 게 있었는데 네. 오늘 깜짝 놀랐던 게 오늘 점심 교구청에 점심을 먹는데 말이죠. 네. 그 보좌수교님 오늘이 이제 주교수품 10주년 그 기념 감사 미사를 드린 날이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미사 후에 그 축하하는 케이크를 사무국장 신부님이 준비해 오셨는데 바로 그 케이크 오늘 우리 이 코너 제목과 딱 맞는 거였습니다. 신호등이었어요.
0: 케이크 신호등?
1: 예, 주교님은 우리에게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분이시다. 이제 그 얘기였는데,
0: 네.
1: 우리 이제 코너 제목도 비슷한 내용이죠.
0: 네.
1: 신호등. 뭐 또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0: 진짜요?
1: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 제안들 중에 행복 찻집 신호드 내 신앙의 신호등을 켜라 이 제목을 이제 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0: 네.
1: 조금 길어서 좀 다듬어 보니까 신호드 최종 문서 신앙의 신호등 어떨까? 이것도 조금 길다. 그래서 신호드 신앙의 신호등 이렇게 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0: 뭐 발음도 찰떡이고 의미도 좋고 또 무엇보다 이 첫 시작을 물론 주교님의 축하 자리였지만
1: 예.
0: 그렇게 케이크로 함께 축하받은
1: 엄청 놀랐어요.
0: 그렇죠. 예. 신기하긴 하네요. 정말 이렇게 행복가족들의 아이디어에 또 신부님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더해져서 신호드 신앙의 신호등이라는 제목이 탄생했는데요. 이 신호등 아이디어 주신 분이 우리 아시시 성물방 사장님이세요.
1: 아, 그러세요?
0: 네. 네. 이분께 그러면 치킨 선물 드리면 될까요?
1: 예.
0: 축하드립니다.
1: 그런데 한 분만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 제안들이 많아갖고요.
0: 네.
1: 보내주신 분들 모두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0: 네.
1: 제가 뭐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은 안 돼서 딱 세 분만 제가 또 따로 골라봤습니다.
0: 우와.
1: 신호드, 씨노드라는 재치는 제안을 주신 분도 계셨고요.
0: 네네.
1: 너도 나도 함께 투게더 신호드.
0: 투게더 신호드.
1: 또 박신부의 함께 걷는 신호드. 이 세 분께 아이스크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0: 우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정말 제목 짓기부터 시노드 여정이었던 게 이렇게 뭐 성물방 사장님부터 또 전국의 신자들 심지어 이렇게 신부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1: 예.
0: 정말 이런 게 시노드인 거죠?
1: 정말 함께 가는 길이죠. 이것이.
0: 너무 좋습니다. 그죠? 출발이 좋네요. 그렇게 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 3 특별 기획 시노드 최종 문서 시노드 뭐였죠? 신호등. 아직
1: 신앙의 신호등. 예.
0: 신호등, 신앙의 신호등. 예. 네,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노팀으로 참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보러 와주시고요. 오늘 그 첫 시간 뭐부터 해볼까요?
1: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16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있었죠. 그 주교대의원회의를 신호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요. 이 신호드라면 말 자체는 함께 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이 신호드를 통해서 전 세계 가톨릭 신앙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경청하면서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목적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지 식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0: 네.
1: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도 우리 교구에서도 2021년에 신호드 개막 미사도 했었고요. 또 본당에서 신호드 대화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0: 네.
1: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 신앙인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시노드 최종 문서입니다.
0: 아, 책으로 딱 나왔어요.
1: 예. 지금 이제 전 세계 교회가 이 최종 문서에 따라서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을 시도하는 시노드 이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 세계 교회 말하자면 보편 교회의 발걸음에 맞춰서 새로운 시도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고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시노드 최종 문서 바로 이 문서가 그런 새로운 시도의 길잡이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주쯤 이 최종 문서를 같이 읽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 문서를 읽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0: 네네.
1: 우리가 이제 뭔가 변해야 된다. 왜 변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드릴 수가 있겠죠.
0: 아, 좋습니다. 왜, 어떻게 변해야 할까? 그래서 먼저 사진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1: 예. 사진이 사실은 두 장인데,
0: 네.
1: 처음에 먼저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는 사진,
0: 오, 성당.
1: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보이시죠?
0: 얼른 넘어오세요.
1: 예. 오스트리아의 그 수도 비엔나 주교자 성당입니다. 스테판스 돔이라는 그 주교자 성당의 모습인데요.
0: 네.
1: 이 성당의 이 전면에 이 파사드에는 짝대기 두 개가, 쇠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0: 네.
1: 그래서 이 막대기로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0: 이 막대기가 뭐길래요?
1: 이 막대기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15세기부터 사용되던 것인데요.
0: 네.
1: 이게 뭔가 하면 왜 유럽의 큰 성당들 보면 성당 앞에 광장이 있잖아요. 그 광장은 주로 장터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마당을 장마당을 펼쳤는데
0: 네.
1: 그때 뭐 주로 뭐 파는 것들이 먹을 거리도 팔고 입을 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 옷감을 산 사람들, 직물을 산 사람들이 이걸 대보던 자였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옛날이나 이제나 이제 장사를 하다가 간혹 나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치수를 좀 적게 주거나 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당 앞에다가 아예 자를 탁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대보고 제대로 사는지 보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서구 사회에서 교회가 가졌던 위상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감이 좀 드러날 수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 교회는 오랫동안 사회의 기준이고 척도였고 선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0: 아, 그래서 또 성당에 이 나무 자도 갖다 붙인 놓은 거였군요.
1: 예, 쇠자였죠.
0: 쇠자네.
1: 예.
0: 괜히 어깨가 좀 익숙해지는데요. 나중에 유럽 여행 중에 성당 벽면에서 이 막대를 발견하면은 최소한 우리 행복가족들이라도 딱 알아차리고
1: 그렇겠죠.
0: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1: 교회가 종교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이끄는 문명의 중심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것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가 적어도 서양 사회에서 제도를 발전시키고 사회 전체 표준으로 정착시킨 일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요.
0: 네?
1: 첫째로 그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던 일이 의학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인데요.
0: 아, 의대에 계셨죠, 신부님.
1: 예, 병원이라는 기관을 처음 만든 것이 교회였습니다.
0: 오, 네.
1: 그리스 로마에도 의사는

0: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병원을 운영한 곳 교회였고요.
1: 네.
0: 중세 후반에는 이 병원이 도시의 필수기관이 되게 되죠.
1: 아.
0: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제도 있잖아요.
1: 네.
0: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고아나 과부나 노인이나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처음부터 이건 남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처음부터 구빈원, 고아원, 무료급식, 순례자 숙소 이런 것들을 운영했고요.
1: 네.
0: 이것이 오늘날 사회복지의 중요한 뿌리 가운데 하나죠.
1: 오늘 가톨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예. 제대로 느껴지네요.
0: 심지어 수어 있죠. 수어.
1: 네네.
0: 우리가 이제 말을 못할 때 쓰는 수어. 이것도 신부님이 처음에 만드신 거였거든요.
1: 신부님이 만드신 예. 거예요?
0: 고아원에서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 보면서 신부님이 처음에 수어를 만드셨죠.
1: 아, 네.
0: 그거 말고도 이제 서양 학문. 이것 역시 이제 교회 없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대에도 학문이 있었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라는 기관은 중세 교회 안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최초의 대학이라는 볼로냐 대학,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모두가 이제 교황님의 인가를 받거나 교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서 오늘날 전 세계 대학의 이제 원형이 되었죠. 그래서 뭐 중세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학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럴 때 교회가 이 학문을 전수하고 음악과 미술을 후원해가면서 발전하고 이런 일들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양에서는 학문과 예술의 선구자였죠.
1: 학문, 예술, 사회복지도 뭐 의료 체계까지 그냥 사회의 기본 골격이 교회에서 시작된 거였군요.
0: 그렇죠.
1: 이제 이 자부심의 어깨가 그냥 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이렇게 한껏 쏟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전례 발전과 괴를 같이 한다고요.
0: 그렇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는 시간경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기도를 바치는 걸 계속해왔죠.
1: 네.
0: 이걸 많은 분들이 이제 성무일도라고 네. 부르시는 그 기도가 이제 시간경입니다. 그런데
1: 네.
0: 이 시간경을 바치다 보니까 기도를 제 시간에 바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달력이나 시간에 관한 많은 것들을 교회가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도 그레고리오 달력이잖아요.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만드신 거, 그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알리는 종, 종탑, 이런 것들 다 이제 교회가 하던 거죠. 그리고 달력을 정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갖고, 달력이 지금 이때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바티칸 천문대,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요.
1: 네.
0: 아직도 그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이제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그 선구자가 돼서 이렇게 했던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전례 뭐 또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달력이나 뭐 미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갖고 같은 성가를 부르고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하고 남들한테도 알려야 되잖아요.
1: 네네네.
0: 같은 노래를 부르려면 음높이는 이렇다. 누구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표준화되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인 기보법을 만든 것도 교회였습니다.
1: 와, 기보법?
0: 예, 우리가 아는 그 도레미 파 솔라시 있잖아요. 그 계명. 그 귀도 아랫죠라는 수사님이 만드신 거였거든요.
1: 수사님이요?
0: 예, 시편의 앞부분을 글자를 따갖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1: 그 도레미가 다 시편의 앞글자예요?
0: 예, 예, 앞글자들을 따서 만든 거였어요.
1: 진짜요?
0: 네.
1: 그렇군요. 교회의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는데요?
0: 예,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렸습니다.
1: 아, 역시 우리 교회.
0: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여기 그거를 아마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주 뭐 드라마까지 있고 나 흥미진진해요. 좋습니다. 우리 진님도 너무 좋아요.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들으러 왔습니다 하셨거든요. 또 노래 듣고 그 반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용현 신부님 곡이에요. 더 프레젠트 신호드를 위한 기도.

0: 더 프레젠트 신호들을 위한 기도였고요. 아네스의 행복 찻집 수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 3 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영욱 미카엘 신부님 모시고 특별 기획 신호드 최종 문서 신앙의 신호등 그 첫 시간으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듣는 교회로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튜브로도 배고프다님 신자라는 자부심을 다시 느낍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정말 교회의 역할이 정말 엄청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과 인권의 개념을 알린 거라고요.
1: 그렇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부분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격과 인권이라는 개념.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노예제를 비판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문화 이걸 발전시켰죠. 네. 보편적인 인간존엄.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개념을 서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한 것은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0: 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으니까.
1: 네.
0: 그러면 이런 교회의 선구적인 역할이 서구사회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줬을까요?
1: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도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역할을 한 것인데요.
0: 네?
1: 가까이 우리 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들 이런 것들은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 관련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었고요.
0: 네.
1: 많은 사립학교들 근대 교육을 이끌었죠. 그리고 여성 교육의 확대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교구 안에도 그 근화 여중 여고, 효성 여중 여고 막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학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 딸들을 공부를 안 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죠.
0: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1: 예. 그리고 집 밖에 내놓으면 또 혹시나 무슨 사고나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교회가 우리가 그러면 여학생들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도 보내달라. 이래갖고 이제 여성 교육을 근대적인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0: 네.
1: 또 한글 보급하고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 귀한 측면도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인권, 인격 이런 개념을 얘기했었는데요.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를 넘어서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는 사상을 확산시키는데 가톨릭 교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0: 우리나라에도 뭐 어마어마했네요.
1: 예.
0: 그냥 온 세상을 여러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킨 게 우리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1: 예. 이렇게 이제 사회를 이끌고 가르치던 교회의 모습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가르치는 교회, 라틴 말로 에클레시아 도첸스라는 말이 이제 쓰이곤 했습니다.
0: 가르치는 교회.
1: 예. 제가 어릴 적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성당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현대적이고 제일 멋진 건물이었고 제일 세련된 곳이었어요. 요즘은 뭐 고층 아파트들 쭉쭉 서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집이 없었거든요.
0: 성당이 제일 크고.
1: 예.
0: 오, 신기하다.
1: 그 신부님들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이 배우신 분들이었고요. 주교님은 뭐 오늘 점심도 제가 같이 이렇게 밥상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주교님은 감히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언어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언어, 판단하는 말, 결정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많았죠. 이게 성직자들이 교만해서 남들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는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던 역할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0: 네. 참 그렇게 교회는 아낌없이 가르쳐줬고 또 그렇게 온 세상은 발전을 넘어서 이제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만큼 현 시대 우리 교회도 예전에 가르치는 교회에서 뭔가 좀 달라져야겠는데요.
1: 예, 예전과는 세상이 좀 달라졌죠.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이 성당이었다 했는데 지금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0: 우리 평방도 계산보다 더 높이 있잖아요.
1: 예. 대구의 스카이라인을 한때 지배했던 곳이 계산성당인데 지금은 그냥 아담하고 예쁜 성당일 뿐이죠. 그렇죠?
0: 맞아요.
1: 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 세운 것은 교회지만 이제는 뭐 아프다 할 때 신부님이나 주교님한테 가지는 않죠.
0: 그렇죠.
1: 의사 선생님이 의학을 더 잘 아시고요. 경제는 신부님보다 경제학자가 심리학은 수도자보다 상담 전문가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0: 네.
1: 건축이나 음악이나 미술 할 것 없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 예전에 교회가 하던 역할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뒤처졌다, 실패했다. 우리도 그러면 사회를 따라잡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것은 교회가 실패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현대사회에서는 각 분야가 독립적인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죠.
0: 네.
1: 또 이 전문화와 함께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세속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뭐 단지 그 이유로 믿고 따르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0: 네.
1: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요즘도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뭐 가령 교회에서 어떤 그 서명운동 한다고 미사 후에 나가실 때 서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0: 네.
1: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교회가 하라니까 뭐 한다 그러고 적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이거 왜 해야 되는 거냐고요.
0: 네.
1: 왜 이걸 따라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0: 네네.
1: 정말 그럴 때 보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만큼 예전처럼 우리가 그냥 마냥 가르친다 뭐 가르쳐야 된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쇄신이 필요한 겁니다.
0: 네.
1: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그런 모습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사랑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오히려 답답함과 실망감을 주기 쉽죠.
0: 맞습니다. 그러면 그 쇄신의 방법이 바로 이 시노드인 거죠?
1: 그렇죠. 시노드는 일종의 그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우리가 좀 방향을 좀 바꿔보자 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가르치는 교회의 역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태도를 바꾸자 하는 일대 전환이 일어나죠. 가르치는 교회에서 듣는 교회로 우리 자세와 태도를 바꾸자 하는 것인데요.
0: 듣는 교회로?
1: 예.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가 잘 나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통하니까 권위를 버리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권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사용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거죠. 예전에는 주교님을 중심으로 성직자들은 가르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권위라고 이제 불렀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권위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까? 이걸 이제 듣는 교회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0: 네.
1: 가까이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뜬금없이 누군가 나타나서 내 사정이 어떤지 들어보지도 안 하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0: 웬 참견이야 하면서.
1: 예.
0: 그렇죠.
1: 그런 분보다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요건 어떨까요 하면 이건 더 달라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노드를 경청과 식별의 자리 먼저 듣고 함께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렸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하는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예전에는 성당에서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교님과 성직자들만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뭐 성령께서 꼭 주교님을 통해서만 말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 세상 안에서 세례받은 모든 평신도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찾아봅시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0: 아, 듣는다는 게 그냥 마냥 아유 그랬구나 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1: 예.
0: 그를 통한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듣기군요. 또 그런 게 바로 시노드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시노드 최종 문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1: 이 최종 문서는 뭐 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갖고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 신앙들이 함께 경청하고 식별한 결과로 나온 것이지요. 과거의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세상과 함께 걸으면서 세상 안에서 성령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16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간단히 말하면 시노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가톨릭 신앙인들이 이 시노드 과정에 참여했었고요. 성령 안에서 대화를 나눴고 그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그 뜻을 식별했고 그걸 정리한 것이 최종 문서죠. 그래서 이 문서 하나에 이 책 한 권에 온 세계 가톨릭 신앙인들의 기쁨과 희망과 슬픔과 고통이 모두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0: 야.
1: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식별한 결과가 어떻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 문서에서 쓰고 있는 말이라든가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0: 미카엘 신부님 있으니까.
1: 아, 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0: 네. 예. 아, 좋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참 기쁘게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엘리사베님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셨고요. 참 그 책이 지금 뭐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한 걸까요?
1: 그렇습니다. 이제 가톨릭계 서점들 또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책을 굳이 사지 않더라도 주교회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게 전자책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한번쯤 이렇게 보시면서 궁금한 거 질문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질문 환영합니다.
0: 아, 언제 환영합니다. 신부님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궁금한 게요, 신부님. 이거 WD40 이게 뭐죠?
1: WD40는 일종의 윤활제인데요.
0: 네.
1: 녹이 쓴 걸 닦아내거나 특히 이제 먼지가 끼고 더러워져서 그 마찰이 심한 표면에 뿌리면
0: 네.
1: 윤활제 효과를 내는 일종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사이님께서 네. 제가 그 성당에 박혀있는 그 쇠막대기
1: 네. 예,
0: 이걸로 닦아볼게요 하셨고요. 이런 뭐 너스레 참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진님도 들을수록 우리 교회는 신기반기 보물단지네요 하셨고 제임스님도 가톨릭의 교육과 위료 역사까지 참 맡은 바가 많네요. 그만큼 자랑스럽습니다 하셨어요.
1: 그게 저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보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0: 네.
1: 우리 교우들이 그걸 잘 못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보물들을 자꾸 꺼내드리는 게 이제 제 일이죠.
0: 아, 네. 이 자부심만 좀 느껴도 신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쇄신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4023님도 천주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 현재도 교회는 많은 발전에 힘쓰고 있네요 하고 문자 남겨주셨고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우리 대구대교구 뭐 대구 CPBC만의 콘텐츠가 아니고 전 세계 보편교회의 움직임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 본당 교우들에게도 들어보라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신문이 최근에 교구 우리 반장 구역장을 대상으로 이런 시노드 교육도 있었다고요.
1: 네. 일단 기본 교육을 해갔고요. 이제
0: 네.
1: 성령 안에서 대화가 어떤 것인지 또 신호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0: 네.
1: 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 최종 문서 함께 읽기에서 좀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반장 구역장님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특별기획 신호드 신앙의 신호등 지금까지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너튜브의 진님, 제임스님께 오늘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끝곡을 신부님, 언젠가 신부님 한번 추천해 주셨던 그 더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이 곡을 준비했는데
1: 예.
0: 이 곡 그때 뭐라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1: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어떤 에피소드에서 온 것인데요. 어린 소녀 하나가 동생을 업고 가고 있는데 그 동생이 덩치가 제법 됐대요. 그래서 안 힘드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어린 소녀 입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도 안 무거워요. 내 동생이니까.
0: 아, 짐이 아니다.
1: 예.
0: 네, 그렇게 시노드도 우리가 함께 짐이 아니고 가벼운 함께 걸어갈 여정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 노래와 함께 미카엘 신부님과 행복하세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1: 행복하세요.
0: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고산성당 정재훈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영카이의 블루로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처음 오신 새싹님들은 두시의 뮤직 처음 들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누구누구 소개로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소개해주신 분, 소개받은 분 두 분 다 선물 드립니다. 문자 혹은 빵톡 보내실 때 꼭 본인 이름을 적어주셔야 해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커피 상품권 선물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요.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땡큐 베리 마치. 예. 그 어떤 것보다 저희 프로그램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예, CPBC 라디오 듣고 있어요. 02로 시작하는 번호 20일까지만 좀 잘 받아주세요. 자, 수요일 2부 시간은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음악의 대화로 함께 할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시면 돼요. 김성수님, 비띠 반가워요. 또 오랜만이네요. 비오다 그치기를 반복하네요. 빗물이 흐르는데 맑은 일급수가 됐어요. 그동안 내린 비가 모든 걸 깨끗이 세척해주네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날입니다. 빗띠와 함께 2부 고우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9601님, 비만 오면 이상하게 배달 앱을 켜게 됩니다. 분명 냉장고에 먹을 게 있는데도 이런 날은 따뜻한 국물이 필요해 라고 스스로 설득하죠. 문제는 배달비가 아까워서 디저트까지 꼭 추가한다는 거예요. 결국 비 오는 날마다 제 지갑도 같이 울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진짜 냉장고에 먹어야 되는데 예, 먹을 게 있는데도 배달 앱을 켜게 되는 예, 그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최소 주문하는 그 돈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꼭 먹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러나 그것까지 다 먹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4012님, 빗띠 집에 우산이 몇 개 있으세요? 저는 집에 우산이 5개인데 비 오는 날 현관을 나설 때는 왜 항상 안 보일까요? 결국 편의점에서 하나 더 사고 맑은 날 회사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 우산들은 집보다 회사 출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 계속 쌓이는군요. 에. 저도 우산이 꽤 많죠. 에. 꽤 많아요. 몇 개인지 다 세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받은 거, 아니 뭐 양산 우산 같이 돼 있는 거, 뭐 트렁크에도 있고 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한 그날 뭐 작은 우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현관에 나설 때는 그건 항상 안 보여요. 에. 2731님, 두시의 뮤직 처음 들어요. 좋은 음악, 단골각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성함도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매일 들러주시면은, 네, 감사하죠. 어서 오세요. 8200님, 비 오는 날엔 괜히 감성에 젖어서 창밖을 보면서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문제는 그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빨래를 널어둔 걸 꼭 30분 뒤에 생각난다는 겁니다. 결국 감성은 5분, 빨래 다시 돌리는 건 1시간. 비 오는 날 제일 바쁜 사람은 세탁기인 것 같아요. 세탁기 이제 열일하죠. 예. 그리고 저도 아침에 빨래를 돌리고 왔는데 건조기랑 예, 세탁기가 아주 큰일하죠. 운동화도 또 말려야 되고 그러니까. 네, 감성은 있어요. 근데 아, 빨래를 밖에다가 널어두셨구나. 아, 참 이러면 또 네, 더 한 번 더 빨아야 되니까 더 깨끗해지겠죠 뭐. 네.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노래 듣고 이대화님 모셔볼게요. 보이는 라디오도 켤게요. 페퍼톤스의 셀러리, 숀의 이지.

0: 코스별로 준비한 푸짐한 음악 한 상.
1: 지금 바로 서빙 시작합니다.
0: 음악의
1: 대화.
0: 수요일 음악의 대화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음악평론가 음악저널리스트 이대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비 오는 날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에 와주셨어요.
1: 네. 여기 서울은 지금 조금 비가 이제 그친 상태인데
0: 네.
1: 날씨가 좀 우중충하긴 하네요.
0: 우중충하고 습하고
1: 그러니까요.
0: 네.
1: 아, 이제 습한 게 제일 싫은데
0: 네.
1: 여름엔.
0: 그러니까 빨래도 안 마르고.
1: 그러니까요.
0: 네.
1: 저는 여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0: 네.
1: 네, 어쩌겠습니까? 뭐 견뎌야죠.
0: 어쩔 수 없죠.
1: 네.
0: 네.
1: 오늘 좋은 음악 듣고
0: 네.
1: 기운 내는 걸로.
0: 음악으로 좀 뽀송뽀송하게 한번 해보는 걸로.
1: 좋습니다.
0: 네. 락 페스티벌도 가세요, 대원님?
1: 갑니다.
0: 오, 가세요. 이번에도 가세요? 인천에서 하는 거?
1: 네. 펜타포트가 이제 7월 31일에 열리죠. 네. 3일 네. 동안 열리는데 저는 8월 1일 날.
0: 예매해놓으셨나요?
1: 예매됐습니다.
0: 요.
1: 네, 그래서 매시브 어택이라는 밴드가
0: 네.
1: 그날 헤드라이너인데 그날 갈 예정이고요. 3일 다 가고 싶긴 한데
0: 체력 이슈로
1: 어떻게 하셨어요?
0: 3일 다 가는 건 20대만 가능한 걸로.
1: 아,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페스티벌은
0: 네.
1: 오후 한 3, 4시부터 이제 밤 12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다 좋은데 허리가
0: 너무 아파요.
1: 너무 아파요. 네. 다 스탠딩 공연이기 때문에 물론 앉아도 되긴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돗자리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아유,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0: 하루만 가는 게 어디예요, 세상에. 네. 그것조차 포기하는 사람들도 이미 포기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더울 때니까 이때가 한창 더울
1: 그렇죠,
0: 때.
1: 한창 덥고.
0: 네.
1: 그래서 요즘은 페스티벌 가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0: 네.
1: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장소가 있어요.
0: 우와.
1: 이렇게 한
0: 휴식 시설처럼 이렇게
1: 네, 한 가정집 네. 정도의 크기.
0: 네.
1: 들어가면 엄청 시원합니다.
0: 네.
1: 밖으로 나오면 또 후덥지근하지만 잠깐 쉬었다 나올 수 있는 네, 이런 공간들 많고 또 물을 아주 쉽게 사 먹을 수 있게 안에 참 편리하게 잘 돼 있고요.
0: 네.
1: 네. 아무래도 사고를 예방하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0: 내 체력만 키워서 가면 되겠네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베드로 황님, 대화님 요즘 운동하시나요? 몸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1: 아, 몸이 좋아졌나요? 네, 착시 효과인 걸로.
0: 오늘 어깨 엄청 넓어 보여요, 지금.
1: 그래요?
0: 네.
1: 왜지? 흰 티를 입어서 그런가?
0: 듬직해 보여요, 지금.
1: 맨날 이러고 다녀요.
0: 이 옷 교복처럼 입는 걸로 해요.
1: 잘 어울리나 봅니다.
0: 퍼스널 컬러 찾았네요.
1: 네.
0: 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신곡의 주인공은 참 반가운 얼굴입니다. 90년대 신승훈과 함께 대한민국 가요계를 휩쓸었던 한국의 스티비 원더. 이 뮤지션은 누굴까요? 1번 김범수, 2번 김건모입니다.
0: 힌트 좀 주세요, 힌트.
1: 보통 피부색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0: 피부색을?
1: 네.
0: 아, 까맣다고.
1: 그렇죠.
0: 아, 네. 좋아.
1: 이 정도면 아시려나요?
0: 왠지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1: 그 핑계?
0: 핑계? 이 핑계가 없다. 됐다. 자, 정답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1: 네, 100원의 이용 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 주시거나
0: 네.
1: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보내 주세요. 나노폴리비누를 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의 노래를 또 만나 보나요?
1: 올해 가요계에 아주 뜻깊은 숫자를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아주 크게 넓혀 준 주역들인데요. 네.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인디 큰형님들. 네, 이분들의 명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0: 30주년이면 이분들이 언제 데뷔하신 거예요? 1996년.
1: 네. 와. 그 시절이 30년이 됐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죠.
0: 와, 진짜 큰형님들 많네요.
1: 네, 96년이면 그 서태지 와이들이 은퇴하고 H.O.T가 데뷔한 해입니다.
0: 아니, 96년에 그렇게 빨리 은퇴했어요?
1: 저 중학생 때예요.
0: 어머, 세상에.
1: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생 때 그 저희 학교에서 춤 가장 잘 추는 친구가
0: 네.
1: H.O.T의 전사의 후에 맞춰서 막 춤추고 그랬어요. 아, 레크레이션 시절에.
0: 맞아.
1: 30년.
0: 그때 데뷔하신 인디계의 큰 형님도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쭉 이 바닥에 계시는.
1: 그렇죠.
0: 네. 와. 첫 곡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1: 네. 첫 번째는 언니네 이발관의 음악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0: 네.
1: 1996년에 첫 번째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네. 첫 번째 앨범 발표했고 그 앨범 제목이 되게 재밌었죠. 비둘기는 하늘의 쥐.
0: 응? 비둘기는 하늘의 쥐?
1: 네.
0: 왜 그렇게 지었대요?
1: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인디 뮤지션들이
0: 네.
1: 주류 매체에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 중은 요인은 좀 재밌었어요.
0: 아.
1: 기존 가요계에 잘 쓰지 않던 노래 제목, 앨범 제목, 그룹 이름,
0: 네.
1: 크라잉 넛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울고 있는 견과류.
0: 맞네.
1: 그렇죠. 노브레인도 물론 앨범을 보면 화난 노를 써요.
0: 네.
1: 네 그래서 아. 뭐 화난 브레인 네, 이렇게 브레인이다. 보일 수 있지만
0: 네.
1: 얼핏 들으면 뭐 뇌가 없는 이게 뭐야?
0: 약간 이중 그 의미를 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근데 언니네 이발관이라니.
1: 언니네 이발관도 뭔가 느낌이 되게 이발관, 생소하잖아요.
0: 이발관인데 언니네 이발관.
1: 네, 재밌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한국 인디의 1세대를 돌아보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전 인디하면은 이런 독특한 이름과 그 이상한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0: 네.
1: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웰메이드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인디하면
0: 네.
1: 같이 따라 붙었던 이야기가 뭐 B급.
0: B급이다.
1: 이런
0: 맞아,
1: 거였어요.
0: 맞아. 예.
1: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인터넷이 떠오르면서 뭐 엽기. 이런
0: 엽기 네. 토끼 있었고.
1: 그렇죠.
0: 맞아.
1: 그래서 그런 코드가 유행하던 시대다. 이런 건 좀 추억이고요.
0: 네.
1: 언니네 발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그래도 인디 1세대 인디를 대중적으로 알린 몇몇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뭐 크라잉 넛, 노브레인,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도 있고요. 언니네 발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네. 아마 이 그룹을 빼놓고는 한국 인디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0: 맞아요.
1: 사실은 지난 2017년에 리더 이석원 씨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룹 해체였는데
0: 네.
1: 작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은퇴를 번복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사실 가수들이 되게 비장하게 은퇴를 선언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은퇴를 번복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1: 완전 좋죠.
0: 완전 좋아요.
1: 그 음악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0: 네. 네.
1: 이성원 씨가 은퇴 번복 이후에 대해 그랬던 것 같은데 은퇴를 한 이후에도 내 삶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0: 네.
1: 아마 지금 새 앨범을 열심히 준비 중일 것 같습니다.
0: 네, 네. 좋아요.
1: 그런데 이 팀은 그 데뷔 일화가 항상 재밌게 언급이 됩니다.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좀 황당한 거짓말로 시작된 밴드인데요.
0: 어떤 거짓말이었어요?
1: 당시에 리더 이석원 씨가
0: 네.
1: 그러니까 이 그룹을 만들기 전에 PC통신, 진짜 그 전화기
0: 띠,
1: 모뎀 소리 들리던
0: 띠.
1: PC통신에 음악 동호회들이 많았는데
0: 네.
1: 거기에서 독설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네, 약간 평론가 같은 음반 가게도 하고 있어가지고 음악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어딘가 좀 있어 보이고 싶었는지 자기가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0: 그 음악 동호회에서 PC통신에서
1: 네. 심지어 이분이 아주 유명하니까
0: 네.
1: 전영혁의 음악색이라는 당시 음악 팬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제 전파를 탔잖아요.
0: 네, 탔잖아요.
1: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0: 돌아올 길이 없네.
1: 네, 그래서 실제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0: 오.
1: 네, 그래서 결국 결성까지 됐고요. 그런데 앨범들이 나오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작으로 꼽히는 게 2002년에 나왔던 꿈의 팝송,
0: 네.
1: 또 2008년에 나왔던 가장 보통의 존재인데 한국 인디씬을 대표하는 명작들이고요.
0: 네.
1: 아직까지도 평론가들이 뭐 한국 대중음악 뭐 100선, 200선 이런 거 꼽으면 꼭 들어가는 앨범들입니다.
0: 뱉어놓은 말을 이렇게 그냥 거짓말로 남는 게 아니라
1: 네?
0: 지키려다가 이 한국의 인디씬을 이끌게 됐네요.
1: 그러니까 한국 음악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재밌는 데뷔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싶죠.
0: 그러니까 네. 세상에. 그래서 오늘은 언니네 이발관이 어떤 노래 들을까요?
1: 네, 아까 명작 중에 하나가 2008년 가장 보통의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제는 언니네 이발관 하면 이 노래를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아름다운 것. 요거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이 팀의 음악적인 특징이라면 우리가 흔히 락밴드 하면 좀 강렬한 사운드를 떠올리는데
0: 네.
1: 언니네 발과는 그런 강렬한 사운드의 노래도 있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좀 소프트하고 감성적이고 몽롱한 이런 감성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 걸 대표하는 그룹이자 음악입니다.
0: 네,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예약해놓고요. 자, 이어서 또 다른 30주년 동기밴드 명곡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1: 노브레인도 30주년 맞이했습니다.
0: 노브레인도.
1: 네, 노브레인은 이제 한국 펑크락의 전설인데
0: 네.
1: 이런 수식어보다도 아마 이걸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화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동강밴드.
0: 동강밴드
1: 이스트리버.
0: 맞아.
1: 박중훈 씨를 막 선배님 하면서 쫓아다니던 이제 그 밴드 기억하실 텐데 만약에 노브레인의 존재를 모르셨다면 그냥 연기자들인가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0: 네.
1: 한국 인디씬의 큰 형님들이. 영화에 출연해서 상당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밴드가 이제 30주년을 맞았고요.
0: 와.
1: 또 예능 무한도전에서 이제 올림픽대로 가요제
0: 네.
1: 노홍철 씨와 함께 이름도 재밌습니다. 돌브레인으로 활약했던 네, 그 모습도 떠오르실 것 같고요. 예, 30주년이 됐네요, 노브레인이.
0: 노브레인 덕분에 이 인디씬이 좀 더 유명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많이
1: 그럼요.
0: 관심도 받고. 네.
1: 초창기에 이제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0: 네, 맞아 맞아.
1: 네, 그리고 노브레인의 청춘 98, 뭐 바다 사나이 이런 음악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0: 맞아요.
1: 네, 저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이상한 음악이 다 있어 생각했어요.
0: 시끄러워.
1: 고등학생 때인데 네. 아니 이런 음악을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너튜브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웃긴 음악 누가 만든 것처럼 이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음악계의 다양성을 아주 넓혔던 새로운 세계가 있었던 거죠.
0: 맞아요.
1: 저도 어렸을 때라 그냥 재밌게만 생각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음악을 좀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한국에도 이제 이런 해외 언더그라운드 음악 그러니까 펑크나 얼터너티브 락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구나라고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0: 오, 네. 진짜 한국 펑크록의 문을 활짝 열어제친 노브레인입니다.
1: 네.
0: 네.
1: 최근에 30주년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물론 노브레인도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0: 네.
1: 좀 후배들이 노브레인의 명곡을 리메이크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0: 네.
1: 그중에서 초록불꽃 소년단이 Little Baby라는 곡을 네,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요 Little Baby를 저희가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0: 좋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그리고 노브레인의 Little Baby를 초록불꽃 소년단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0: 기침할 만해요.
1: 목을 아주 혹사시키네요.
0: 목 괜찮은 거예요?
1: 네.
0: 와, 세상에. 초록 불꽃 소년단의 리틀 베이비. 그 전에 들었던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1: 정말 데뷔가 확실하네요.
0: 진짜.
1: 제 친구가 이제 뮤지컬을 하는데
0: 네.
1: 인디밴드의 음악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근데 홍대 앞에서 같이 공연을 보는데 펑크밴드가 이렇게 노래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 친구도 뮤지컬이니까 가수잖아요.
0: 네.
1: 저렇게 노래하면 목이 나만하질 않을 텐데 네.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0: 네.
1: 갑자기 그게 번뜩 떠오르네요.
0: 그들 나름대로의 목 관리법이 있겠죠?
1: 있겠죠.
0: 있겠죠.
1: 네. 네. 어쩌면 그냥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0: 본인의 발성법이 따로 있겠죠? 김영민님도 목이 쉬겠어요. 노브레인 노래하고 비슷하네요. 하셨는데.
1: 네, 펑크 장르의 특징이 좀 이래요.
0: 그러니까
1: 어떤 기교나 세련됨보다는 몰라 우린 달린다 그냥.
0: 아 몰라 모르겠고. 네.
1: 청춘은 그냥 뛴다. 네, 약간 그 빵꾸락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빵꾸락은 뭐예요? 네,
1: 펑크락인데 그냥 좀 그런 느낌이 날 때 아 펑크다.
0: 오케이. 무슨 느낌이 나는 게 알겠다.
1: 네. 네,
0: 펑크락 아니고 빵꾸락. PMS님이 대화님은 인디밴드 좋아하시는 듯.
1: 좋아하죠. 맞아요.
0: 찾아다니면서 공연 보러 다니세요.
1: 네.
0: 네.
1: 인디밴드도 좋아하고 저는 신곡 들을 때 그냥 음원 사이트 들어가서 최신 음악 클릭하고 호기심 네. 가는 곡 다 들어봅니다.
0: 와.
1: 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듣습니다.
0: 그래서 또 소개해 주실 아티스트 새로운 분이죠.
1: 네, 오이스터즈의
0: 네.
1: 그때가 좋았어라는 곡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정말 네. 많이 들었던
0: 네.
1: 네 그리고 올해까지 열심히 듣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0: 좀, 어떤 분들이에요?
1: 아, 좀 소개를 드릴게요.
0: 네
1: 3인조입니다.
0: 네
1: 재밌는 게 쌍둥이가 있어요.
0: 어머
1: 정결 정금 네 그리고 류태영 씨 이렇게 셋인데
0: 네. 네
1: 정결과 정금 씨가 쌍둥이입니다. 근데 무대에서 똑같아 보이는 게 싫은가 봐요.
0: 아 심지어 일란성이에요?
1: 네
0: 와
1: 그래서 선글라스를 한 명이 쓴답니다.
0: 누군지
1: 그렇죠.
0: 나는 누구다. 누가 쓰는 거예요?
1: 정결 씨가
0: 네,
1: 네 선글라스를 쓰고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0: 네,
1: 네. 이 팀의 음악은 딱히 장르를 구분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락 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작년에 큰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디씬에서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레이블입니다. 장기야, 강산의 혁오.
0: 와.
1: 심지어 이런 음악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뭐 글 쓰는 작가 이슬아 씨가 소속돼 있을 정도로 좀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과 협업하는 회사죠.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의 러브콜을 받아서 계약한 신인입니다.
0: 오, 데뷔 네. 앨범인데요.
1: 그렇죠.
0: 와.
1: 그러니까 저 팀이 누구길래 두루두루와 계약하는 거야라고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했고
0: 네.
1: 또 그 이전에도 또 음악을 잘 했으니까요.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현재 인디씬의 루키다.
0: 네.
1: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곡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0: 대화 씨가 아끼는 오이스터즈라니 이 곡에 얽힌 비하인드도 좀 있다면서요.
1: 네. 제목이 그때가 좋았어잖아요.
0: 그때가 좋았어. 이분들 네. 어린 분들 아니에요?
1: 어리죠.
0: 네.
1: 그런데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아티스트 노래 비화를

0: 많이 네. 듣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아버지가 써주신 곡이라는데요.
1: 어, 그 쌍둥이 아버지께서?
0: 네.
1: 오.
0: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을 특히 뭐 가사에 영감을 주셨는지 뭐 네. 멜로디인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어쨌든 아버지의 영감을 받거나 혹은 써주신 곡이라고 하는데 어, 좀 재밌더라고요.
1: 어, 좋다. 네. 아버지의 감성과
0: 그렇죠.
1: 아들들의 그런 재능이 딱 만나가지고 네.
0: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얼핏 그냥 한번 예상해 보자면 그 그때가 좋았어라는 그 주제어와 네. 감성이 어쩌면 아버지에게 왔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저는 이 음악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멜로디나 리듬 이런 거 기타 리프 다 좋은데 네. 장난기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거친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 젊은 락 밴드의 그 풋풋한 진짜 파릇파릇한 그 에너지가 막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1: 좋아요. 자 그렇다면 또 중독성이 또 있다면서요.
0: 네. 제가 자주 듣는 이유는 멜로디나 리프에 확실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곡을 참 잘 쓰는 팀이더라고요.
1: 오, 이렇게까지 칭찬하실 줄이야.
0: 아 그런가요?
1: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0: 네. 네.
1: 아버지가 저작권료 가져가시나요? 근데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한 번 더 내주세요.
0: 네 오늘 신곡의 주인공 90년대 신승훈과 함께 대한민국 가요계를 휩쓸었던 한국의 스티비 원더. 이 뮤지션은 누굴까요? 1번 김범수, 2번 김건모. 정답은 100원의 이용요금이 되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1번 김범수, 2번 김감마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스터즈의 그때가 좋았어 들어보시죠.

0: 오이스터스의 그대가 좋아 아 그때가 좋았어.
1: 네. 아 그대가 좋았어.
0: 그대가 좋았어.
1: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네. 오이스터스라고 하니까 오이들이냐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네,
1: 굴.
0: 굴. 네. 네 오이스터. 네, 쌍둥이가 같이 노래를 하다니요 라고. 그리고 대화님 차분하셔서 조용한 곡만 좋아하실 듯 했어요 하는데 이분 전자음악 엄청 좋아하세요. 전자음악 책도 내신 분이에요. 궁지. 락패 가면 그 누구보다도 힘차게 뛰어서
1: 아니요
0: 그건 아닌가요?
1: 아 물론 제가 예전에 슬램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슬램이 뭐냐면 네. 그냥 관객들이 서로 처음 봐도 막 어깨 부딪히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0: 왜요?
1: 어깨를 툭 쳤는데 안경이 날아가요. 네. 근데 그 안경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0: 밟히겠네요.
1: 밟히죠. 아하. 이빨이 막
0: 네. 아유 이건 뭐 거의 뭐 격투기네요. 거의 뭐.
1: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관객들이 슬램하면 관객자들이 긴장합니다.
0: 아하.
1: 아 혹시나 다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0: 안 되니까.
1: 어렸을 땐 그러고 놀았는데 아 이제 슬램은 못 하겠네요. 제가 뼈 하나 부러지면 또
0: 뼈 부러져요.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는다고. 조심해야 돼요.
1: 그러니까요. 네,
0: 뒤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 아셨죠? 네. 2093님도 와, 저 96학번인데 그 시절 그립네요 하셨어요.
1: 아, 96학번.
0: 96학번.
1: 저 01학번이었는데 네. 학교를 진짜 늦게 졸업하는 형들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95학번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0: 오.
1: 저 때는.
0: 맞아요.
1: 네.
0: 93, 94까지도 봤어요, 저는.
1: 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96학번, 95학번 형들까지만 해도 대학교가 좀 낭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IMF 딱 꺾이면서
0: 아~
1: 저 때부터는 제가 음악 동아리였는데
0: 오!
1: 네, 음악 동아리였는데도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선배들이 네. 막 음악 소리 크게 들리면 아유, 저 예비 실업자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삭막하다.
0: 그 당시도 낭만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1: 그런데도 불구하고.
0: 음악 동아리에서 뭘 맡았어요?
1: 저 회장했어요.
0: 회장이면 뭐 악기 이런 건 안 했어요?
1: 아, 청소.
0: 청소 뭐야.
1: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하고.
0: 안 시킬 테니까
1: 문단속하고.
0: 한번만 얘기해줘요.
1: 진짜요?
0: 보컬 뭐 밴드 아, 이런 거 아니에요?
1: 좀 독특하게 네. 저희는 그 음악 감상 동아리였어요.
0: 아, 음악 감상 동아리구나.
1: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때.
0: 아, 거기서 또 회장을 하셨어요.
1: 네.
0: 역시 남다르네요. 9006님, 아빠가 추억한 그때가 좋았고 아빠와 함께했던 쌍둥이 아들들의 그때도 좋았나 보네요. 정겹고 신나는 가사와 사운드예요.
1: 와, 멋진 해석인데요.
0: 네. 너무 좋다.
1: 네.
0: 세상에. 자, 신곡을 만날 차례입니다.
1: 네. 김건모 씨.
0: 오늘의 정답은 김건모죠.
1: 그렇죠.
0: 네.
1: 네. 아마 김범수라고 답한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0: 다 김건모라고 지금.
1: 네. 네. 쉬웠죠.
0: 네. 김건모 하셨어요, 지금. 네.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아름다운 이별.
1: 뭐. 아, 아름다운 이별 얼마 전에 다시 들었는데. 야, 정말 역시 발라드는 김영석 작곡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노래도 너무 애틋하게 했고.
0: 눈물이 탁 나오는 아, 순간. 전주부터.
1: 그렇죠.
0: 전주부터 피아노. 좋잖아. 네. 8766님. 2번 김건모요. 핑계. 서울의 달. 서울의 달도 좋아.
1: 아 좋았죠.
0: 네. 한국판 스티비 원더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4022님. 처음 접한 가톨릭 라디오 방송 며칠째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자주 들을게요. 정답 김건모 하셨어요. 자주 오세요. 5363님도. 9967님도 김건모 대체불가 가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건모 씨가 돌아왔어요?
1: 네.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특히 노래 정말 잘하고요.
0: 네. 네.
1: 10년 만에 신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0: 네. 네
1: 10년 만에.
0: 이게 10년이나 걸렸군요.
1: 그렇죠. 이번 신곡은 네. 리메이크입니다. 네, 신곡이지만 이제 다시 부른 곡인데
0: 네.
1: 1977년 그 당시에 큰 사랑받았던 가수 전영 씨의 명곡인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이제 김건모 씨의 색깔대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원곡도 약간의 포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0: 네.
1: 이번 곡도 아주 심플하게 정말 편안하게 연주하고 또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신곡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0: 네.
1: 김건모 씨 하면 피아노죠.
0: 그렇죠. 항상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 생각났는데. 네.
1: 아까 어떤 분이 서울의 달도 얘기하셨는데 딱 그 모습 떠오르는데 이번엔 피아노가 아니라 기타. 네, 기타 연주가 기반이 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신곡 그 음반 커버. 이것도 보니까 기타를 딱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건모 씨가 그 자신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악기를 좀 바꾸고 나왔다.
0: 네.
1: 네, 라고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곡입니다.
0: 원래가 기타도 치셨나요?
1: 어느 정도는 관심 있고 또 치셨겠죠. 네, 그런데 이번 공백기를 가지면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4달

0: 5시간씩 기타를 쳤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대단하죠.
0: 와, 엄청 몰입했는데
1: 20분도 하기 힘든데.
0: 그러니까요. 손 안 아프나?
1: 손가락 진짜 아픈데.
0: 근데 확실히 아 음악인이구나.
1: 다르네요. 네,
0: 생각이 듭니다.
1: 다르다.
0: 네. 그리고 낮에는 네. 와 엄청난데 이거 인터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만 네. 10km가 아니라 100km씩 자전거를 탔대요.
1: 100km요?
0: 네. 하루에.
1: 세상에.
0: 낮에는 그렇게 자전거 타고 네. 체력을 기르고 저녁에는 새벽까지 기타를 치면서 하루하루 보냈다고 합니다.
1: 야.
0: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서
1: 네.
0: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김건모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마 계속 탑을 쌓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아.
0: 당연히 그런 욕심 누구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공든 탑이 한번 싹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뒤따라올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따뜻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네. 어르신들 봉사를 그렇게 하고 싶대요. 네, 그래서 뭐 치과, 안과, 미용 서비스까지 전국을 누비면서 버스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네,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네, 바뀐 것 같아요.
1: 따뜻한 건모 오빠를 그러게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0: 물론 예전에도 좀 따뜻했겠습니다만
1: 네.
0: 네, 뭔가 좀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동안의 공백기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삶의 깊이가 한층 더 단단해져서 돌아온 김건모 네. 씨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네요.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해야죠. 2949님도 정답 김건모 맞죠? 힘든 일 잘 극복하고 신곡 내셨다니까 기대가 되네요 하셨습니다.
0: 네. 네. 2949님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방금.
1: 정답! 네.
0: 네.
1: 이분들 중에서 4022님께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들으면서 우리 대화님과도 함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이
0: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네. 우리의 시간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0: 아, 인생에 대해 한번 곱씹어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새신약수녀입니다. 가끔 우리는 누군가가 처음 길을 내어주었기에 지금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산길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발걸음 하나에서 시작되고 강을 건너는 다리도 누군가의 용기 있는 첫삽에서 시작되죠. 200여 년 전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았던 시대에 용기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크게 품었습니다. 오늘 백종원 신부님과 이분이 누구신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25세 짧은 생애를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내주신 분, 잠시 노래 듣고 와서 기도 밥상 앞에서 만나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성바오로 달수의 수녀님들이 부른 그 길 듣고 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첫 사제의 길을 조선 땅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순교와 눈물의 기도로 또 씨앗이 되셨죠. 오늘 백종원 신부님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룩스 앤 스칼라와 김연희 수녀님 노래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 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 밥상 셰프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여름에다 장마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1: 네, 그렇네요.
0: 예, 7월에 첫날에 저번에 뵀을 때는 얼굴이 좀 좋아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나 하는 생각이 네, 무더위와 장마, 예, 본당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수녀님,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서 네. 이제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열심히 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재밌겠습니다. 근데 힘도 좀 드시지만
1: 네, 이제 네. 초등학생들은 초등부 캠프, 중고등학생들은 네. 중고등부 캠프, 그리고
0: 전부 다 신부님이 주관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같이 그리고 청년 캠프까지.
0: 예, 날짜는 이렇게. 서로 다르죠?
1: 네, 네, 물론입니다.
0: 대단한 이제 조금은. 몸도 마음도 조금은 고생을 하셔야 되는 때가 왔네요.
1: 네,
0: 근데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1: 저의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또 아이들과 기쁘게 지낼 생각에 네. 설레는 마음으로 네,
0: 그렇죠.
1: 캠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예. 아, 저는 뭐 축하드려야겠네요. 아이들하고 더 젊어지시는 시기가 왔습니다. 예.
1: 네.
0: 뭐 저희 수녀원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차수대로 정한 날짜에 자기들이 뭐 원하는 데 가서 피정의 집을 가든지 본가를 가실 분 가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저도 좀 후에 가야 되겠다
1: 그렇죠, 수연님도.
0: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가셔야 하지
0: 예,
1: 않을까
0: 예.
1: 싶습니다.
0: 네네. 저는 은경축 맞으신 수녀님들이 있었었는데요. 축하 미사도 하고 또 축하식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자꾸만 생각이 나네요. 저희 그룹이 뉴스를 했어요. 여름 더위에 대한 뉴스.
1: 네.
0: 근데 너무 웃겼던 건 저희 수녀님이 마지막에 기상캐스터 해가지고 우리 수녀님이 나왔는데요. 그 수녀님이 이제 진행하시는 이제 우리 수녀님 한 분이 아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최나자레나 선생님, 네 오늘 요 어떻게 날씨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더워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내일은 또 더 더워요. 그래가지고 아주 배꼽을 뺐답니다. 워낙에 얌전한 수녀님이라. 예.
1: 수녀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알콩달콩 내부에서 아주 재밌게 지내는 것 같은
0: 느낌이 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땡 진짜 재밌는 예, 이야기들이고 아무튼 정말 재밌습니다. 어디도 볼 수 없는 그런 연극도 있고요. 예. 예, 지난주에는 신부님 교황주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오늘은 제가 네, 성 김대건 신부님 이제 인사말 했습니다만 아마 신자들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뭐 우리 신자들은 모르는 분이 없겠습니다만
1: 네.
0: 이제 곧 축일도 다가오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정하셨나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지난주일이었던 7월 5일이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축일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는 5명의 수호 성인이 선정되셨는데요.
0: 네.
1: 그분 중 한 분으로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선정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0: 네.
1: 뭐 짧게 참고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김대건 신부님을 시작으로 이제 매주 이어서 그 5분의
0: 네네.
1: 성인을 이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0: 네네.
1: 이제 오늘 그 시작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삶과 또 영성에 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0: 네,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성인이신 분을 이제 자리매김하셨네요.
1: 네.
0: 네. 근데 무엇보다 저는 김대건 신부님 뭐 탄생 배경 참 궁금한데요.
1: 네.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매에서
0: 네.
1: 태어나셨습니다. 수녀님 솔매 성지 최근에 가보셨어요?
0: 몇 년 전에 갔어요.
1: 저는 네. 작년에 오랜만에 솔매 성지 갔는데 너무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0: 그럼요.
1: 네, 아주 성전도
0: 네.
1: 그렇고 주변도 참 아름다웠는데
0: 네네.
1: 그 솔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0: 예.
1: 김대건 신부님의 가문은 한국 천주교의 창립 때부터 오래전에 신앙을 받아들여 이미 그때도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날 무렵에도 순교자를 배출한 거룩한 가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알려진 대로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께서도
0: 네.
1: 1839년 기해박해 때 서소문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0: 네.
1: 이처럼 김대건 신부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순교자들의 굳건한 신앙을 배경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이러한 주어졌던 환경이 훗날 모진 박해 그리고 고난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제의 길을 걷고 마침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영적 토양이 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아버님이 그렇게 순교하셨으니 네. 그 아드님이 다 그거를 전해 듣고 또 정말 피부로 와닿았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랬네요. 아 정말 거룩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네, 신학생으로 이제 선발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1: 네, 그렇죠.
0: 네네.
1: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네. 태어난 그 솔매에 큰 네. 박해가 닥쳤다고 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가정 자체가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골매마실이라는
0: 골배마실.
1: 네.
0: 예, 예, 예.
1: 더 깊은 산골짜기. 골배마실로
0: 네,
1: 이제 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아, 이사를 가셨군요.
1: 맞습니다. 이제 피난.
0: 박해 피해서.
1: 그렇죠.
0: 네네.
1: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0: 네.
1: 이제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몰래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0: 네.
1: 이때 비밀리에 입국한 첫 번째 파리 출신의 프랑스인 선교사가 이제 모방 신부님이신데요.
0: 네.
1: 이제 모방 신부님께서 이제 한국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이제 사목을 시작하십니다.
0: 네.
1: 그런데 그때 모방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를 느끼셨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조선인 성직자 양성을
0: 아.
1: 아주 우선순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사목 방문을 하시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신앙이 깊은 소년들을 이제 찾아 다니셨는데
0: 네네.
1: 이때 찾아낸 아주 총명한 세 명의 소년들이 네. 김대건 안드레아
0: 아.
1: 그리고 최양업 토마스
0: 네.
1: 그리고 최방제 프란치스코 이 아. 셋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시골에 있던 이들 셋은 서울에 있는 모방 신부님의 사제관으로
0: 아.
1: 먼저 가게 되는데요.
0: 유학으로 온 거네요.
1: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가 이제 서울로 네. 온 게 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0: 네.
1: 이제
0: 근데
1: 신학
0: 몰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거는 그냥 떳떳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몰래
0: 예.
1: 가서 신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적인 지식들, 예를 들어 라틴어라든지
0: 네.
1: 서양의 학문 그리고 여러 가지 천주교 예절을 배우면서 이제 공부할 준비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때에 1836년 12월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이제 은밀히 국경을 넘어 이제 신학교가 있는 마카오로 향하는
0: 네.
1: 그 대장정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0: 네, 아 마카오.
1: 네, 맞습니다.
0: 네,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마카오이군요.
1: 맞습니다.
0: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겠죠?
1: 네, 네. 맞습니다, 수녀님. 이때 당시에 그 조선 땅을 나가려면 압록강을 건너야 했는데요.
0: 네.
1: 압록강을 건너려면 꼭 강이 얼어야 해서. 반드시 한 겨울에만.
0: 겨울에. 네. 어, 네네.
1: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과 동료들은 그 영하의 추위 그리고 네. 삼엄한 감시를 뚫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를 건너 중국 대륙을 종단하여 6개월이 걸쳐 1837년 6월 7일 파리 외방 정교회에 극동 대표부가 자리하고 있던 마카오에 도착을 합니다.
0: 네.
1: 그 마카오에 신학교도 있었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그 세 소년은 그곳에서 마카오에서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와 같은 어학 공부를 하고 신학과 철학뿐만 아니라 지리학, 천문학, 역사, 법학 등 근대 서구 문물의 학문의 핵심 그 학문들을 두루 공부하게 됩니다.
0: 어떻게 보면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이런 대단한 공부를 하게 된 신학생이구나, 신학생이구나 그렇죠. 그 생각도 하게 되네요. 신문물, 신문화, 신학문을 네네
1: 맞습니다.
0: 야 정말 한국말로 정말 공부하기도 정말 힘든데 낯선 외국에서 공부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1: 맞습니다. 저는 사실 매번 김대건 신부님이 사실을 늘 뭐 계속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뭐 축일 강론을 통해 늘 네네. 이야기를 해서 늘 공부를 합니다만 아니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많은 공부를 하셨을까
0: 맞아요.
1: 매번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단순히 이런 공부가 어려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시련들이 함께 닥치게 됩니다.
0: 아.
1: 무엇보다 유학을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무렵인데요. 그 세 소년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또 가장 똑똑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네. 최방재 프란치스코 신학생이 풍토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0: 이역만리에서 그럼 돌아가신 거네.
1: 그렇죠. 이제 얼마나 사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셔서 이제 낯선 환경에 적응하신다는
0: 그땐 게. 그땐 집신이었을 거 아니에요. 집신 아닌가?
1: 네, 그랬을 아이고.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함께 간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께 큰 슬픔과 충격을 분명 안겼을 것입니다.
0: 그렇겠죠.
1: 네. 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마카오 현지에서 중국인들의 어떤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신학교가 위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또 피난을 나서야 됐는데요.
0: 네네.
1: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다름이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롤론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였고
0: 네.
1: 그곳에서 학업을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0: 아 그럼 필리핀까지 거의 가셨네. 거기 가셔서
1: 네.
0: 거기서 또 아 그래서 필리핀에도 무슨 김대건 무슨 성당 있어요. 네.
1: 김대건 신부님이 아마 공부하셨던 네, 자리일
0: 네,
1: 것입니다.
0: 거기 네네.
1: 그리고 무엇보다 또 슬픈 일인데요. 같은 해 1839년인데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필리핀 마닐라로 가셨을 해 1839년도에는 조선에서 기해박해가 일어났습니다.
0: 네.
1: 이때 조선에 파견된 앵베르 주교님 또 당신을 뽑은 선발하신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과 같은 자신의 인도해준 모든 스승들이 모두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부친 김재준 이냐시오 역시 이때 참수하는 이제 순교를 이루십니다.
0: 예, 소식을 듣게 되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그 순간에는 바로
0: 못 듣지만 네, 후에 정갈로
1: 네. 네, 정갈로 들으셨을 거고
0: 네네.
1: 자신을 지켜준 스승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잃은 그 참담한 슬픔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0: 네.
1: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그리고 육체적인 쇠약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고국에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사제가 되어 조선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다지셨다고 합니다.
0: 네, 아유 좀 눈물겹다, 그죠?
1: 맞습니다.
0: 가슴이 뭉클하고요. 네, 그래서 이 후에 김대건 신부님은 바로 어떻게 사제 서품을 받으시나요?
1: 네, 이제 다시 마카오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나가셨는데요.
0: 네.
1: 이제 아직 서품을 받기 전 어느 정도 학업을 마친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당시 프랑스 군함의 통역관으로 승선을 하실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0: 아, 네.
1: 이때 그 프랑스 군함을 타신 이유는 무엇보다 조선으로 돌아갈 그 해로를, 백기를 네. 탐색할 목적이 네네. 가장 컸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와 동시에 이 기회로 이 배는 아편 전쟁을 종식시키는 남경 조약 체결 현장에 가게 만들었는데요.
0: 네.
1: 이때 김대건 신부님은 그 남경 조약의 체결 현장의 통역관이자 참관인으로 또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대단한 일도 하셨네요.
1: 네, 이것이 네.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시간이기도 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백길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직접 걸어서 조선으로 돌아가는 육로를 탐색하기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육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울에
0: 가야 압록강.
1: 압록강이 얼어있는 겨울에만 아이고, 육로 통행이 예. 가능했으므로 예. 극심한 추위를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모두 견디고 마침내 그 시간을 다 보내시고 나서야 비로소 부재 서품을 받고 이후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되십니다.
0: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진짜 고진감네. 아이고 어쩌나. 부제 서품과 그런데 사제 서품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1: 네,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1844년 12월 중국 길림성에 자리한 소팔가자라는 곳에서.
0: 아, 중국 땅이군요.
1: 네, 맞습니다. 네네. 조선 3대 교구장이신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부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45년 8월 17일 상해에 자리한 금가항 성당에서 이제 영원히 한국 천주교의 네. 역사에 기억될 네. 장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네.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페레올 주교님의 주례로 서품을 받게 되셨습니다.
0: 네, 사제 서품은 네, 상해에 있는 금가항 성당에서 네, 받으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야,
0: 그때는 뭐 지금 사제 서품 받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럴 텐데 거기서는 뭐 누가 갔었겠어요.
1: 네.
0: 저 얼마나 쓸쓸하게 네. 거기 현지인 뭐 신자들만 있었겠죠?
1: 그랬을 겁니다.
0: 네. 네. 이것도 또 눈물겹네요. 아유, 정말.
1: 맞습니다.
0: 예. 예,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박우곤이 부르는 성 김대건 신부님께

0: 네, 김연기 주님 사랑이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궁금한 점 또 질문해 주시면 답을 주시겠는데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신부님, 천신만고 끝에 정말 이제 조선 땅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1: 네, 그렇지요. 이제 네. 약 8년에서 9년에 걸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사제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님은 네. 당시 교구장님이 되신 페레올 주교님과 그리고 또 함께 동행자이신 다빌리 신부님과 훗날 교구장이

0: 계시죠. 다빌레 신부님과 함께 라파엘호라고 이름을 지은 작은 배를 타고 조선을 향합니다. 그런데 또 큰 풍랑을 맞아 어느 한 곳에 표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제주도 용수리포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용수성지가 네. 있죠. 이제 그곳에 그 풍랑을 맞아 표착을 하시게 됐고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셔서 천신만고 끝에 1845년 10월 이제 한반도에 도착을 하시는데요. 그곳이 전라북도 익산 나바위 해안에 겨우 상륙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다 익숙하신 곳들이죠.
1: 그렇죠.
0: 뭐, 네, 용수리포구, 네, 나바위 해안 다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그렇게 도착을 하셔서 서울과 용인 일대의 공소들을 순방하면서 숨어 지내던 신자들에게 고해 성사를 주고 또 미사를 집전 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그런데 네네. 지금 1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유학을 하고 정말 어렵게 들어오셨는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조선에 입국하신 지 채 1년이 지나지 네. 않아 김대건 신부님은 다른 선교사분들이 입국하실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밀입국 통로를 개척하려는 그 시도를 네, 하셨는데요.
1: 네, 네.
0: 그 시도를 하시던 중 발각되어 포졸들에게 체포되게 되시고 옥에 갇히시게 됩니다.
1: 네.
0: 이때 남긴 옥중 서한이 아직까지도 네, 네. 우리에게 남아있고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이제 조선의 조정 입장에서도 막 서양 문물을 다 알고 외국어도 잘하는 이 무척이나 똑똑한 김대건이라는 청년을 그냥 죽이기보다는 그 청년을 회유하여 인재를 죽이지 않으려는 노력도 네,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러한 기록도 실제로 남아있고요.
1: 네.
0: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셨고
1: 네.
0: 결국 1846년 9월 16일 한강 새남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시는데요.
1: 네.
0: 이때가 사제서품 받은 지가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이때 신부님의 나이가 만 25살이었다는
1: 네.
0: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울리게 합니다.
1: 참수형. 그러니까 새남타 성당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0: 네.
1: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에 빠뜨려서 이렇게 돌아가셨나? 아, 참수면 목을 베는 건가요?
0: 네. 참 목을 베었는데요. 당시 네. 한강변이나 그런 강가에서 대부분 참수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는 정비가 다 돼 있어서 깨끗한 뭐 잘 돼 있습니다만 사실 강변이 모래밭이지 네, 않았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죄인들이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피가 낭자한 것을 그냥 모래로 그냥 치우기도 편했고 그리고 또 시신은 물에 떠내려가서 뭐 버리는 경우도 해서 대부분의 그런 처형터는 그런 강가, 물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만 25세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0: 네.
1: 그 젊은 정말 젊디 젊은 청년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사제가 되시려면 요즘에 신부님들이 다 서른이 넘으시잖아요.
0: 그렇죠. 네.
1: 뭐 그러고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제도 되셨고, 예, 그렇습니다.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또 이제 돼서 신부님 매일마다 아쉽네요. 오늘 말씀 요약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한국 천주교의 첫 사제이며 주춧돌이 되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 진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 그리고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에 관해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 그리고 굳건한 신념과 그 신앙의 의미를 함께 김대건 신부님을 통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는 흥미진진한 어떤 역사 소설을 함께 읽은 것 같습니다.
0: 네.
1: 뭐 역사 소설이나 마찬가지죠.
0: 네.
1: 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에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소중한 성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기도도 많이 필요하겠고요. 다음 주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그 2027 세계 서울 세계 청년대회는 다섯 네. 분의 수호 성인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네.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중에 한 분인 성 카를로 아쿠티스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네, 성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에 대해서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애청해 주신

0: 오솔길 가족분들께 짧게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저는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만난 기도 밥상에서 정말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WYD 세계 청년대회가 참 중요하죠. 특별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 정구를 청하고 싶네요. 우리가 걷는 평범한 일상도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순례길로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예, 끝곡으로 류선영이 부르는 후소나 기억해다오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기도의 오솔길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4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열두를 뽑아 세우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0: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삶적으로도 가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첫 순간부터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든 여정 안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게 되는 특별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악을 가까이 하고 즐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며 빛을, 맑은 것을 가까이 하면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심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삶을 가치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또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세상 속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되 다른 민족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 즉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예수님 시대를 거쳐 초대 교회와 바오로 사도의 전교 여행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두루 퍼지게 되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받는 부르심의 순간, 그 시기에서만큼은 보다 선택과 집중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이 더 시급하고 더 집약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의 짧은 경험과 얕은 상식으로 오만한 판단으로 다 헤아리고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시기와 때는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하느님께서 적합하게 정해주시고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현대의 신앙인으로 현대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견되는 이로서의 겸손한 마음가짐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충실함입니다. 아멘.
1: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와 어제.

0: 그리고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1: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0: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1: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0: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2: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한 인터넷 동영상에서요, 가수 정재형이 가수 이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소라의 가사는 되게 그림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소설처럼 독자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난 그게 되게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소라 노래 가사에 보면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듣다 보면 왠지 훌쩍 떠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수 이소라의 노래뿐이겠습니까? 둘이서 떠나요,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이런 가사를 들으면 여행을 떠나고 싶게도 만들어주고 위로와 위안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도 가사를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있나요?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온 가사는 로이킴의 홈인데요.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나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이 시릴 때, 아무도 없을 때 늘 여기로 오면 돼. 여기로 오면 돼. 저도 5시엔 여기로 오면 되고요. 여러분도 여기로 오면 됩니다. 여기는 어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수요일 첫 곡 로이킴의 홈 듣고 왔습니다. 제가 가사 이야기했더니 노래 들으면서 가사에 집중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가슴이 시릴 때 아무도 없을 땐 늘 여기로 오면 돼. 이런 곳 우리에게 모두 있잖아요. 성당도 그런 곳이고 그분의 품도 항상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5시 이곳도 여러분 이곳으로 오면 되는 집입니다. 이곳으로 여행 오세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여러분들의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수요일도 문을 활짝 열어보고요. 오늘 준비해온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대구와 관련된 퀴즈를 대뜸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코너, 용신부는 알고 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가톨릭 신문 꺼내 읽고 그 시절에 대해서 용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1989년으로 떠나봅니다. 같이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요.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함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오늘 수요일이라 너튜브에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튜브에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카엘님 반갑습니다. 영민님도 인사 남겨주셔서 반갑습니다. 세훈님 그리고 주봉님도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세훈님이 설디님 저는 오늘 오전에 일하다 보니 갑자기 컴퓨터가 화면이 꺼져서 고장이 났어요. 컴퓨터 본체에 전원 버튼이 안 눌러져요. 아, 갑자기요? 왜 그럴까? 너무 더워서 컴퓨터도 약간 더위를 먹었을까요? 빨리 이거 기사님 불러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로 사용해서 듣고 있어요. IOI에 갑자기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빨리 기사님 불러서 응급조치 하시고요. 신청해주신 IOI에 갑자기 듣고 올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동구 소식으로

0: 대구 동구가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엽니다. 지역 땡땡주택 88곳을 88곳을 대상으로 무선인식, RFID 기반 종량기와 감량기를 확인해서요,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인 이것 주택 5곳을 선정해 최우수상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70%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열린 대회에서는 석 달 동안 음식물 쓰레기 무려 116톤을 줄이기도 했다는데요. 116톤이래요. 와, 어마어마한 양을 줄인 것도 놀랍고 진짜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배출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놀랍습니다. 꼭 이 경진대회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대회가 있으면 그 계기가 되진 않을까요? 모든 주택은 아니고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 주택이 대상입니다.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할 수 있게 설계해서 지은 큰 집을 무슨 주택이라고 할까요? 이것 주택 보기 나갑니다. 1번 공동, 공동주택. 2번 운동, 운동주택.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공동일까요? 2번 운동일까요?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문자번호도 굉장히 힌트네요. 샵 0931번입니다. 1번은 공동, 2번은 운동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도 오늘 정답인 이것이 숫자라면 0이잖아요. 그래서 0이 들어가는 힌트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영탁이 부르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듣고 올게요.
1: 어디야?
2: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1: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듣고 왔습니다. 대구 동구에서요. 이 땡땡주택, 이것주택 88곳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오늘의 정답은 이것주택 들어갈 두 글자 단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구를 오늘의 정답인 이것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가 지구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지구를 돌보는데 실패했다, 안타까워하기도 하셨는데요.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존중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구의 모든 걸 지켜가야겠죠. 지구는 우리 이것의 집입니다. 무슨 집일까요? 1번 공동, 2번 운동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나만의 비법 있으신가요? 나만의 방법? 저는 애초에 음식을 먹을 만큼만 한다. 그렇게 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넉넉하게 해가지고 모자라는 거보다는 남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걸 다 버리게 되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야박해 보여도 그럴 수는 있어. 야박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남는 게 싫어서 딱 먹을 만치만 하고 냉장고에 또 오래 들어가 있는 반찬은 사실 손이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그때그때 해먹는 것, 길어봐야 2, 3일 내에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선호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샵 0931번으로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은 공동이고요. 2번은 운동입니다.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오늘의 힌트송은 0, 0이죠. 이것의 첫 번째 글자를 숫자로 이야기하면 또 0이 될 수 있으니까 할로로의 0 플러스 0 듣고 올 거고요.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로로 0 플러스 0, 0 플러스 0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 바로바로 공동이었습니다. 대구 동구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 대회를 진행하는데요. 이게 또 대회잖아요. 막 승부욕이 불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116톤을 줄였다고 하니까 동구 주민 여러분들 116톤을 한번 이겨봅시다. 올해는 또 신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동구 주민입니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연락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진대에 참여하든 안 하든 지구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모두 모두 보탬이 돼야 되겠죠? 문자로 음식물은 쓰레기가 되기 전에 무조건 배에다 넣는다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정말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네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될 일이 없게끔 그냥 내 배에다가 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만들고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식당 가서 시키고 그러면은 됩니다. 말하면서 약간 반성하게 되는 게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집에서는 딱 먹을 만큼만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식당에 가면은 약간 욕심내는 편인 것 같아요. 1인 2일 뭐 식사를 주문을 하고 사실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꼭 사이드로 전 같은 걸 하나 시키고 싶어진다던가 그러면 이게 배부르면은 다 못 먹고 막 약간 한 두세 점?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부터 줄여야 됩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부터 우리가 해보기로 하고요. 8363님 2번 공동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 6002님 1번 하고 보내주셨는데 자 과연 몇 번 공동이었을까요 여러분? 8363님은 2번 공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002님이 1번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1번이 공동이었습니다. 2번은 운동이었습니다. 4023님이 1번 공동하고 보내주셨고요. 1166님도 대뜸퀴즈 1번 공동 보내주셨고 3604님이 동구주민 정답 1번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나 동구주민이신가요? 동구주민 여러분들 공동의 집 지구를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대구 동구 공동주택에서 이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멋진 대회인 것 같죠? 우리 3604님께서도 동구 주민으로서 자발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공동이었습니다. 공동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바로 사용이 가능한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기프티콘 받으시면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당첨자분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욕심부는 알고 있다.
1: 용신부는 알고 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신문 읽어 봅니다. 박준용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용신부는 언제 시작한지는 잘 모르겠다.
1: 아, 항상 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0: 알고 있다를 두 번 했네.
1: 알고 있다. 근데 맨 처음 알고 있다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듣는 분들은 한 번만 들으셨거든요.
0: 우리 둘만 알고 있군요.
1: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근데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지금 방학이시죠?
0: 네, 제가요?
1: 네.
0: 학교가?
1: 네, 학교가.
0: 네, 학교는 방학입니다.
1: 그러니까요. 수업 이제 방학 한지 얼마나 됐죠? 방학 학교 지금 방학한 지가 꽤 되지 않았나요?
0: 한 20일
1: 좀. 20일이나.
0: 됐나? 모르겠어요. 방학은 사실은 이제
1: 기말고사 대학교. 끝나면 시작하니까.
0: 네, 네. 네. 그리고는 유럽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한 20일쯤 됐는 것 같아.
1: 근데 엄청 알차게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이제 다음 학기 수업을 위한 연구.
1: 연구의 시간이군요.
0: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1: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지.
0: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1: 조심스레 제가. 그건 다음에 알려주시겠어요?
0: 그러니까 지난 학기 했던 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다음에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만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다.
1: 근데
0: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1: 네. 근데 궁금한 게 본당에서 보내는 이 여름의 기간이랑
0: 네.
1: 지금은 또 학교 수업을 하시니까 여름방학 느낌이 좀 다르죠. 여름이라는 이 계절이.
0: 네. 그 신부님들은 이제 계시는 곳마다 이제 1년의 행사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1: 네.
0: 본당 같은 경우는 매일 미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특히나 이제 아직 주일학교 학생들은 방학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 본당에 어린이 미사 좀 부탁받아서 갔다가 친구들 방학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아니요!
1: 방학이 한 지금 2-3주 남았거든요.
0: 화내지 마세요.
1: 화를 도는 척.
0: 갑자기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1: 안 했거든요.
0: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하면 네. 주일학교는 방학을 하면 이제 보통 이제 행사 여름 행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주일학교 복사단
1: 그렇죠.
0: 뭐 성가대 뭐 청년들 뭐 교사회 자모회 등등 하면 7-8월이 끝나요. 행사하다가 이제 끝이 나고
1: 여름이 진짜 바쁜 본당에서는 그죠.
0: 뭐 이제 그렇죠. 이제 행사로 바쁘면서도 또 반면에 이제 그 행사 때문에 이제 조금 여유로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어쨌든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1: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0: 학교에 와 보니까 이제 이 방학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데.
1: 어머나.
0: 방학은
1: 방학이란
0: 보상이 아닌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한 학기 빡세게 했으니까 쉬어야지가 아니라 이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1: 시간이다.
0: 네.
1: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우리 혹은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하는 말씀이시군요.
0: 아,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1: 네.
0: 뭐 각자 나름대로의 뭘 하겠죠.
1: 네.
0: 뭐 계획이 있겠죠.
1: 그렇겠죠.
0: 저는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네. 근데 우리 세훈님도 그렇고 영민님도 그렇고 방학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여름방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여름입니다.
0: 네. 방학은 학생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1: 너무 좋겠다.
0: 직장인들에게는 뭐가 있죠?
1: 휴가. 여름은 그래도 휴가가 있잖아요. 여름이가. 왜요? 너무 짧아서. 그렇긴 해요.
0: 네, 유럽은 한 달씩 하잖아요. 바캉스 기간이라고.
1: 유럽은 한 달씩 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도 좀 좋은 문화 같은 건 들여와서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여행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시간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은 1989년으로 떠나봅니다.
0: 그것이
1: 네, 가톨릭 신문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1월 15일 대구 계산동 대건계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를 수호자로 받들고 그의 정신을 따라 신심과 침묵을 돈독히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대구 계산동 본당 대건계는 1949년 9월 전교와 미풍진기에 앞서 앞장서고 교회 사업과 구호의 평신도로서 상부상주 안의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 창설됐다. 김 신부가 순교할 때의 연령인 24세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회원의 숫자를 24명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0: 1989년 10월 1일 축 세계성체대회 개막.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가 4일 드디어 개막된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주제로 평화의 상징적 인물인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리는 평화의 날 행사를 선두로 5일 감사의 날, 6일 회심의 날, 7일 일치의 날, 8일 축제의 날로 5일간의 일정이 진행된다.
1: 1989년 11월 19일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까지 지난 주말 세계인의 모든 감격은 동서냉전의 상징으로 굳건히 버텨온 베를린 장벽의 붕괴 소식에 쏟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이 감격스런 사태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뭉클한 어떤 희망감을 안겨준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답답한 분단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뼈를 애는 듯한 서글픈 애환을 느끼게 하기

0: 저의 나이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37년 전의 기사인데도 뭐 요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죠?
0: 비슷한 지금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일까요?
1: 그런가 봐요.
0: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1: 네.
0: 신부님.
1: 네, 네.
0: 이 계산성당의 대건계.
1: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0: 네, 네.
1: 대건계.
0: 아, 대건계. 계. 맞습니다. 여의이, 여의이.
1: 네. 도대체 느낌만 하면 네. 대건계는 뭐지?
0: 아, 근데 이거 보세요. 대건계랑 대건계는 다릅니다.
1: 대건계.
0: 계.
1: 네.
0: 자.
1: 계 모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0: 대건 개니까.
1: 네. 네. 개주도 있고 그렇죠. 개돈도 있고 하는. 네. 이게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
0: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도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나요?
1: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려다가 이거 있나라고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0: 네.
1: 이게 이제 검색 이거를 하다 보니까
0: 네.
1: 2020년까지도 이제 이 모임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건계는 단순한 계 모임을 넘어선 신심과 함께 아우러진 이제 계산성당이 아주 특별한 단체구나라고 추측하면 확신은 아니고 아직까지 있겠구나 저 정도
0: 있으려니
1: 있으려니는 조금 너무 방관하는 거고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겠구나 네 요런 느낌입니다.
0: 요거를 신부님 요거를 네. 확실히 알고 있다 해주셔야 되는데요 신부님
1: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0: 네.
1: 충분히 이제 이런 긍정적인 추측으로 굳이 내가 전화해서 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보면
0: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1: 이 처음에 우리 기사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24살에 돌아가셨는 네. 것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24명만 회원제 하고 그 다음 기사에 보니까
0: 네네.
1: 이제 회원이 사망하면 자녀에게 또 이걸 그렇죠. 넘기는 이런 기사들이 또 있단 말이죠.
0: 자격이 이렇게 우선 회원이 될 수 있도록.
1: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우리 부모님 그냥 개 모임 가신다
0: 그런
1: 하는
0: 게
1: 이제 이 부모님들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0: 네.
1: 조금 알아봤더니 이제 매달 회비는 10,000원입니다.
0: 회비는 10,000원.
1: 네. 그리고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뭐 찬조금이라든지 빨랑카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그냥 이제 이 우리 뭐 개 모임 하면 이제 그 식사 한번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아마 요번 달 개돈 누가 받노 뭐 이런 개 모임이 아니라
0: 네.
1: 신앙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특별히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모임으로 이 성격이 유지되다 보니까 언제 네. 시작됐어요? 아까 1949년에
0: 맞아요.
1: 맞아요. 네. 1949년에 시작되었던 이 모임이 1989년 기사에
0: 나왔습니까?
1: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0: 네.
1: 그리고는 제가 최근 2020년 기사에도 봤거든요. 그러면 아들의 이렇게
0: 아들도
1: 이어져 가고 있는 이제 특별한 모임들 그리고 활동들을 봤더니 이제 어떤 나자렛 집 같은 그런 곳에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또 후원도 해주고 이제 뜻깊은 모임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고 있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추측을 합니다.
0: 맨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40년이 지난 이후로 가톨릭 신문에 또 기사가 이렇게 났었고
1: 네.
0: 또 찾아보셨을 때 기사가 또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또 있었으니까
1: 그럼.
0: 계속해서 지금 이런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네.
1: 혹시 우리 계산성당 신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
0: 남겨주세요.
1: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줘요. 있다 없다만.
0: 있다 없다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문자번호 #0931번입니다. 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누군가에게 물려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좀 선물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1: 그 지난 7월 5일이
0: 네.
1: 김대건 신부님 순교 기념 축일 미사였어요. 주일날
0: 네.
1: 맞죠?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지난 주일날 강론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이 대건계에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단순한 개모임이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의 이런 순교 정신을 이어받자

0: 도대체 그 순교 정신이 뭘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나 좀 해보고 가고 싶은데요.
1: 과연 뭘까요?
0: 신부님이 24살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때가 1846년쯤 됐을 거예요.
1: 네.
0: 한 고쯤 돼. 36년인가? 46년. 한 고쯤 됐는데, 신부님이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유학 갔다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는 한국말 할줄 알죠? 조선말 할줄 알죠? 중국말 할줄 알죠?
1: 네.
0: 라틴말 할줄 알죠? 프랑스 말까지 할줄 알았어요. 거의 4개 국어에 능통한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성당 가지 마 했는데 이제 신부라는 이유로 잡혔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잡혔다고 해서 그냥 바로 뭐 이렇게 순교가 아니라 이제 문초를 하잖아요.
1: 네.
0: 너 배교하면 이 외교관이 될수 있는 조선 최고의 외교관이 될수 있는 분이
1: 자리.
0: 그러니까 이거 시켜줄게. 이왜너 그냥 성당 가서 그러냐? 그랬는데 신부님은 안 갈게 하고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교할 수 없다. 신부님 그 일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천주를 알지 못했다면 세상을 살 이유가 없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를 알았다면 알고도 모른다고 하면 아니난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느님을 만난 사람만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배교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느님 때문이에요. 신부님이 만난 하느님을 모른다고 할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개산성당에서 하고 있다는 이 대건계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하느님을 만났으니 이 정신을 계속해서 내 자식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만난 하느님을 내 자녀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신앙교육이거든요. 그래서,
1: 전해지는.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1: 네.
0: 김대건 신부님,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 만났던 하느님을 우리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만난 하느님을 내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입니다. 여기까지.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히 미사만 드리고
0: 네.
1: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1: 삶에서 삶으로 이어질 때 그럴 때 정말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네. 올해가 신부님 순교
1: 그렇죠.
0: 180주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집에 아이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성당은 왜 가야 돼?
1: 그럼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0: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1: 그냥 가. 뭘 물어.
0: 엄마도 그냥 갔어!
1: 보통의 엄마들은, 그냥 가. 뭘 물어. 그냥 가.
0: 원래 가는 거야.
1: 이렇게.
0: 이러면 원래 성당 가는
1: 원래
0: 거야.
1: 가는 거야.
0: 라고
1: 원래가 가는
0: 하는데.
1: 거야. 이렇게.
0: 그러니까.
1: 엄마들은 보통 그러거든요.
0: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생각을 좀 해보면,
1: 네.
0: 결국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1: 네.
0: 성당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1: 그냥 가. 이거 말고.
0: 그냥, 그러니까 이유를 묻잖아요.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졌단 말이야.
1: 네.
0: 성당은 뭐 하는 곳인가? 왜 가냐? 그 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렇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듣고 계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0: 네.
1: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계 성체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기사에서 또 만나봤잖아요. 어떤 행사인가요?
0: 이게 사실은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성체신심이라는 뭐 그것을 뛰어넘어서
1: 네.
0: 이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 사실은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이게 이어지거든요.
1: 네.
0: 우리가 성당 왜 가요?
1: 예수님
0: 예수님
1: 만나러.
0: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회로 세계 성체 대회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2028년에 54차 세계 성체 대회가 있대요.
1: 네.
0: 그러면 이게 거의 한 4년마다 열리는 것 같아요. 그죠? 89년이 아까
1: 44차.
0: 44차.
1: 네.
0: 그죠?
1: 네, 44차.
0: 그래서 보니까 이 44차 세계 성체 대회 때전 세계 108개국에서 200명의 주교단 2,000명의 사제단, 65만 명의 국내외 신자들이 광화문에서 이 세계 성취 대회를 했대요.
1: 네.
0: 이 마지막 폐막 미사 때 이야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엄청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제 외방 정교회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면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이제 조선으로 파견되었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이름이 쓰여진 이제 이 벽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거기에는 이분들이 시성되는 곳이 로마에서 이제 바티칸 성당에서 시성식을 한단 말이에요.
1: 네.
0: 유일하게 한국은 서울이라고 돼 있어요. 언제? 바로 이때. 44차 세계 성체 대회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두 번째 한국 방문을 하시면서
1: 네.
0: 성체 대회 마지막 날 폐막 미사 때 우리나라의 103위 순교 성인 시성식 여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도 했지만 사실은 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 특히나 이제는 한국에서 교황님 직접 가셔가지고 바티칸도 아닌 그 광화문 광장에서 성인 시성식이 있었을까?
1: 그만큼 한국의 그 교회가 한국 천주교가 의미 있는 좀 공동체로 성장했다 이런 의미가 될까요?
0: 저는 조금 더 하느님의 입장에서
1: 네.
0: 하느님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너무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특별함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이 시작된 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였잖아요.
1: 네.
0: 그만큼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교황님까지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103위 순교 성인 시성식까지 한 아주 뜻깊은 행사가 네. 89년도
1: 있었습니다. 네, 저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까요?
0: 네, 저는 TV에서 얼렴풋이 이제 받는 것 같아요. 우리 할매하고 다 그거 보러 갔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0: 맞습니다. 네.
1: 그런 존재다. 우리 좀 특별히 애낌 받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0: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어마어마한
1: 사랑을 받고 있다.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0: 기뻐해도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만족해도 좋습니다.
1: 끝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가 또 1989년이었잖아요.
0: 네. 네.
1: 이때 당시에 기억 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 5, 60대 분들이 아마 이때 막 뉴스로도 생중계가 계속 되고 이랬으니까 네. 그런 기억들이 좀 나을 것 같거든요.
0: 그 이게 이제 이때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1: 네.
0: 그 지도 우리나라 이게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렇게 게임 이렇게 막 나라 막 사고 막 하는 게임 있잖아요.
1: 네네네. 땡땡 마블, 마블 이런 게임. 거.
0: 거기에 서독이라고 있었거든요.
1: 일단 그 보드 게임이 그렇게 역사가 네. 오래됐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어머 네. 그게 있군요.
0: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이렇게 나라 뭐 이런 거 어릴 때 나라 외우기 막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미국 뭐 네. 중국 영국 할 때 네. 서독 했거든.
1: 그랬구나.
0: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으로 이제 분단 국가였죠.
1: 그렇죠.
0: 그런데 베를린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1: 베를린? 네. 독일이야.
0: 이제 독일이 이렇게 동서로 갈려가지고.
1: 네.
0: 동독과 서독이 있는데 동독은 공산 진영이었고
1: 네네.
0: 서독이 이제 뭐 프랑스령, 미국령 이렇게 막 있었는데 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안은 서독이에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이 경계선은 라인강을 따라서 이렇게 있어요.
1: 네.
0: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거는 그 안에 있던 서독의 이 주민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동독의 주민들이 함께 이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남북해서 이게 이제 이게 없어졌구나가 아니라
1: 네.
0: 조금 이제 형태 자체가 동독 안에 있는 자그마한 베를린 서독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서독 진영 그 이 이상한 이 좀
1: 그 약간 점처럼 박혀 있는 뭔가 약간
0: 네, 섬처럼 섬.
1: 섬처럼.
0: 네.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 냉전과 이 분단이 이제
1: 그렇죠.
0: 종결되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어릴 때 뭐 이런 이야기 조금 듣고 막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다라는 네. 이런 아쉬움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분명 이제 89년도에 이 이야기 하면서 저희들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1: 배우기도 하고
0: 지금 이런 이 노래 부를까 학생들이?
1: 지금 네. 초등학생들.
0: 네.
1: 그러네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노래를 다 같이 배우고 막 했었거든요.
0: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염원은 과연 어느 만큼인가를 지금 사실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뭔가에 그냥 이 지금 글씨처럼 책상에 쓰여진 글씨처럼 늘 여기 있는 나의 이름표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0: 네, 그
1: 늘 있는.
0: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1: 네.
0: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1: 몇 퍼센트
0: 누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그냥 통일되면 좋지 이러고 말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37년 전에 이게 이제 통일이 되면서 서독에서 아주 많은 통일 부담금이란 걸 내기 시작했거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공산 진영에 있던 동독이 아무래도 좀
1: 경제 상황이
0: 네, 그렇게 네.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그러면 통일이 되면 그런 통일 부담금을 내야 돼? 그러면 안 할래.
1: 근데 안 그래도 요즘 세대들은 통일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냐는 말도 살짝 충격받았어요. 라고 실시간 채팅 남겨주셨어요. 이런 이유에서 원치 않는 젊은 세대들이
0: 아닙니다. 원치 않는다고 건가요? 이야기할 수 없고 사실은 어느 누구도 뚜렷하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지표를 낸 적이 없어요.
1: 왜냐하면 그렇게 된 적이 없어서이겠죠? 근데 예상과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0: 네네. 쉽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거 그냥 단순히 1분만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복잡하고도 네, 어려운 네, 문제이니까.
0: 하지만 우리는 네. 항상 매년 우리가 이제 이 민족 화해와 일치 운동을 하거든요.
1: 네.
0: 우리 교회에서도.
1: 네.
0: 그래서 기도 중에 항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밤 9시 하는.
1: 네.
0: 그거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통일 이라고 뭐 이렇게 규정 짓기보다 우리가 평화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0: 네.
1: 또 우리 용신부님과 1989년 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0: 재밌어요. 이게 뭔가 아직까지는 기억이 조금씩 있는데
1: 네. 더 옛날로 가면
0: 70년대 가면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1: 든든하게 이제 또 물어볼 때가 있어서
0: 그때는 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1: 그러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애로 갈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용신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비타민 5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운영진으로 함께 있던 서점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낭독회를 진행했는데요. 한강 작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손님이 없었으면 서점은 완성할 수 없었다라고요. 그렇죠. 책이 있는 곳에 읽는 사람이 없으면 공간이 의미가 없어지듯이 즐겨주는 사람이 있기에 그 공간은 의미가 생기는 거겠죠. 설레는 라디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찾아와 주실 거죠?오늘의 비타민 말, 당신이 있어야 삶이 완성됩니다.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없는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 것 같아도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도 빠지면요, 이 퍼즐이 완성이 되질 않잖아요. 우리는 일상이라는 작품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하나의 퍼즐이라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떠올려 보면서 내일도 5시엔 설레라 함께 완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 통신망법 일명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7월 7일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SNS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오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DC인사이드가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X, 틱톡이 규제 의무 플랫폼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한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후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명 사이버레카 유튜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게재자 범위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입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를 받으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된 콘텐츠를 일단 삭제부터 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시행 첫날인 어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77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구글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2020년 당시 김어준 씨는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동재 전 기자는 김어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으며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위정보 가짜뉴스는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 씨처럼 조작정보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신중하게 청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법 개정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도 비판만 하지 말고 심각해진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젤스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이 필요한 거 아시죠? 02로 전화가 걸려오면 모르는 번호라도 받아주시고요. 무슨 라디오 듣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저녁 6시 CPBC 김준일의 시사천국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외쳐주십시오.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응원 또는 소문이라고 말머리를 달고 응원 댓글 팍팍 시사천국 소문을 팍팍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시원한 빙수 쿠폰 쏘겠습니다. 김준일의 시사천국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 오늘은 진영의 벽을 넘어 한층 더 치열한 토론을 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세 분이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건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번에 네 명이서 할 때는 안 계셨었나요?
3: 그때는 구성이 좀 달랐어요.
0: 네, 구성이 좀 달랐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이 세 분 제가 다 최애하는 세 분이기도 하고. 근데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원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서 네. 용역이나 촉법이 있으면 한번 자진신고 기간. 용역평론가나 촉법평론가가 계신지 궁금해서.
2: 아, 네. 아니 제가 네. 촉법 소리 듣기에는 나이가 조금 많고 네. 그것도 용역이라고 하기엔 누구한테 뭐 청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뭐 다른 용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셔야 그 범죄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4: 그 용역 촉법이라는 것이 사실 예. 그 정해진 판이 있잖아요.
0: 그렇죠.
4: 네, 저는 구경꾼입니다. 강 건너 구경꾼 정도.
0: 예. 그 범주에 넣을 수 없다.
4: 예. 그렇죠. 구경하면서 해설은 할 수 있으나 예, 그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0: 예.
4: 네.
3: 저는 용역들에게 쫓겨본 경험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 아. 에 가까운 포지션이라서.
0: 굉장히 소름이 느껴져요.
3: 갑자기. 아, 그럼요. 예.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용역과 촉법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차후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세 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4: 용역 촉법 정도 말 듣는 분들은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분들은 있는 분들입니다.
0: 주류다. 그분들은. 네,
4: 있는 분들. 저희는 없어가지고.
0: 알겠습니다. 아, 제 나이 50인데 뭐 촉법 용역 얘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개정정보통신망법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돼서 이건 이제 칠칠법이다. 이렇게 또 특히 이제 야권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로 했는데요. 일단 양당의 의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5: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입니다.
6: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0: 예, 앞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월요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고요. 뒤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정확하게 하자면은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거는 좀 뭐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조금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게 정부가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거는 아니고요. 누군가가 신고를 할 경우에 플랫폼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건 자체 판단하는 거고 과징금까지 가는 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나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10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의 유튜브. 다행히 저희는 지금 10만 명이 안 돼서.
3: 아, 기뻐해야 되는 건가요?
0: 아, 예, 기뻐해야 되는 건지.
2: 참. 아, 허위 사실 좀 준비해 올 걸 그랬네. 아.
0: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들 어떤 의견이신지 좀 의견을 다 들어보죠 일단. 예. 문성호 대변인님.
2: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검열법 전체를 반대하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검열 법안이 항상 의도는 다 좋아요. 근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역사적으로 반복됐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전체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내용들이 저는 이미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업자에게 10억의 과징금 책임을 무는 이 조항이 굉장히 아주 나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냐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뭐 어떤 정치인이나 아니면 요즘에 어떤 팬덤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팬덤들이 자기한테 나쁜 말하면 가서 신고 다 넣어요. 예. 실제로 일정 지금 이런 법안이 실행되기 이전에도 커뮤니티는 일정 이상 신고가 들어가면 글이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여론을 조작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모습이 이미 있어요.
0: 예.
2: 그런데 이 법이 실행이 되게 되면은 만약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럼 그 사업자가 무슨 법무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 마다 야 이건 우리가 조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는 뭐 법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한 데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예. 글을 다 썰어버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법안이 규정하지 않는 범위의 글들,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검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저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주도적으로 만든 민주당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때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검열하라고 안 했다. 그거는 그 기업이 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한 거다. 우리는 그 정도로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도 과잉 검열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핑계가 그때 가서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장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일단 이 법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이 일반 국민들하고 정치인 같은 이제 자주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정치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되게 백해무익한 법이다. 그러니까 의도야 뭐 이제 정확한 정보가 우리 공론장을 채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만은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명청대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명청대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쓰면 그거는 허위 조작 정보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있었다라고 쓰면 명청대전이 아니라 있었다라고 쓰면 허위 사실이 되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이화영 이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재판부에 의해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들을 이 법에 의해서 제재할 것이냐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DC인사이드에서 여기서 연어술파티 그래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그 게시물을 검열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도 어마어마한 다른 주장 서로가 서로를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할 거고 만약에 2심에서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대혼란 그 자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어떤 우리가 소위 가짜뉴스라고 말하면서 근절하고 싶었던 것을 근절하기는커녕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대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그 불법 정보에다가 공공연하게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혹은 예. 증오를 선동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소수자들 중에서 자기 얼굴과 이름 내놓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쏟아지는 굉장히 차별과 혐오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공론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예. 정작 이렇게 바로 소송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면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수위가 낮은 어떤 인권위원회의 뭐 권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은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한 이런 민주당의 모순이 좀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약간의 논점은 다르지만은 부정적으로 좀 주되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4: 네. 저는 인터넷에 지금보다 확실히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예. 일단 그 대전제에서는 워낙에 지금 허위 사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상적으로 동원해서 누군가를 모욕주고 하는 그리고 비하 발언,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의 나름대로 플랫폼도 규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해보면은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너무 약했을 때 그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 명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0: 예.
4: 그리고 이제 이 법안에서 워낙에 지적들이 많았어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뭐냐. 그래서 이게 법안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구체화되기는 했었습니다. 뭐 허위 조작된 내용임을 알면서도
0: 예.
4: 타인의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계속 한정을 했었거든요.
0: 예.
4: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제가 갖는 걱정은 이게 입증 책임이 물론 입증 책임은 신고자라든지 플랫폼이 져야 되는데
0: 예.
4: 플랫폼에서 야 이거 빨리 그냥 덮고 싶다 이런 거 그냥 이게 내리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비근한 예가 최근에 배재고 사건에서 배재고 그 야구 부원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0: 예.
4: 그게 이게 협회에서 빨리 사건을 그냥 있으면 자신들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빨리 처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워낙 사회가 각박하니까. 플랫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고자가 국가기관일 경우에,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심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기관에서 막 공문 보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더 그 잘 받아들여줘가지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입증 책임이 실질적으로는 게시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심의하지 않고 삭제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게 국가 쪽이나 이런 크게 집단으로 이루고 있는 쪽에는 유리하고 이 개인한테는 불리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들이 논의될 때마다 그냥 기존에 있던 명예훼손죄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리버럴함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된다거나 또 뭐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놔두더라도 사실적 시효에 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들 개진하시는데 전 사실 지금 시대의 실상에 비춰봐도 굉장히 그렇게 되면 위험할 것이다. 사실적 시도 위험할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이긴 한데 사람을 신상정보를 그렇게 노출시킨다거나 사람을 사이버 불링에 노출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법들 그거는 저는 명예훼손죄 폐지는 명확하게 반대하고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하는 게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정치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에 그거 없애려고 하는 것도 나쁘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런 온갖 규제를 다 만들어놓고 심지어 법 왜곡죄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선거 때 거짓말하는 건 피해가겠다고? 그것도 말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존에 있는 법률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어쨌든 맞다.
0: 알겠습니다.
4: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예,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싹 다 처벌하자. 규제 강화입니다. 아, 제가 좀 허위 사실인가요 이게 지금?
4: 아, 이거는 네. 그렇지만은 규제를 시도하진 않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좀 러프하게 제가 너무 거칠게 요약을 한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좀 논쟁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 이제 장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불법 정보 정보통신망법상 제44조의 7에 네. 해당되는 이 불법 정보가 이게 내용이 대략적으로 하면 허위 사실, 혐오 표현 혹은 불법 촬영물 등을 이제 비방할 목적으로 이제 게시할 경우에는 그 이제 제재를 한다라는 거고, 그 유튜버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 유튜버한테 아니면은 플랫폼 사업자한테 이제 최대 10억까지 한다는 건데, 제가 이 그럼 이게 어디까지가 이제 허위 아니 혐오인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루센느?
3: 네, 리센느.
0: 아, 리센느 죄송합니다. 예. 리센느의 이제 뭐 일베 표현 노자 붙이는 거. 그럼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 표현인가 아닌가 막 이런 논쟁들이 좀 붙을 수도 있겠다. 뭐 이 생각이 들어요. 예.
2: 저도 여기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법안이 힘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쪽엔 너무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하는 건 혐오 표현이고 우리가 하는 건 뭐 정당한 비판이나 아니면 뭐 풍자고 조롱이야. 실제로 이렇게 다들 얘기하거든요. 좌나 우든 뭐 어디든 가리지 않고요.
0: 네.
2: 그런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법안이 됐을 때 무엇이 혐오고 무엇이 불법적인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힘있거나 그런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 일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차별적인 처벌을 오히려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고자 하는 불법적인 게시글이나 아니면 혐오 표현을 막을 수 있느냐, 전 그것도 많이 어렵다고 봐요. 실제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런 인터넷 규제 나올 때 뭐 엠번방 사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그 일어난 건 텔레그램이에요.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 이 법안에 따라서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X 이런 데도 규제하기가 어렵죠.
0: 예.
2: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음성화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로 걱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뭐 비슷한 결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금주법을 시행했더니 술이 근절된 게 아니라 오히려 술로 먹고 사는 블랙마켓이 생겨버리고 뭘 규제를 해버렸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크웹 같은 데로 빠져버리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크웹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 친구들은 실제로 그런 걸 되게 잘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규제를 받았기 때문이요. 어리니까 뭐 게임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 보게 하고 하니까 그런 걸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걸 습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항상 의도가 좋다고 그게 방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예. 특히 이런 규제는 억지로 막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물길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서 이 법을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일배양성법이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아마 비슷한 취지로 지금 문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이제 진보진영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렇게 할 거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통과를 시키지 왜 안 통과시키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3: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별이나 혐오 문제가 처벌한다고 능사냐라고 하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해요. 이제 만약에 차별을 처벌해서 사회가 차별을 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되게 강한 처벌 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었겠죠. 예. 근데 지난 20년 동안 발의됐었던 차별금지법에는 차별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다 권고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도둑질이나 살인 이런 범죄랑은 달라서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와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희가 사랑의 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아이들을 때려서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서 가야 되는 아동학대죠.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했고 상대적 약자인 아동들의 입장에서 그 폭력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고 학대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인 속도에 따라서 차별이나 혐오가 그게 왜 차별이고 왜 혐오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어떤 기본권의 침해를 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러저러해서 잘못됐으니 시정하세요 라고 권고를 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권고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좀 더 강제적인 조치를 해볼까 과태료를 매길까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예. 그 제재의 수위로 보자면 근데 그런 종류의 시민들이 이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고 바로 소송을 때릴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 이 법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의 입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몇 개 사례들이 좀 더 쌓여서 확 논란이 더 커지고 좀 그러면서 약간 뭐 수정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김수민 평론가님의 스탠스가 저랑 굉장히 비슷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엄벌주의입니다.
4: 저도 엄벌주의는 아니에요.
0: 아니, 비슷한 것 같은데.
3: 선두신데?
0: 네, 저는 그냥 다 처벌해야 된다. 일단 관용을 한다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생각보다. 뭐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인데 이게
3: 그쵸.
0: 원래의 정치적 스탠스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제가 좀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3: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그게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이야 예. 라고 하는 말이 갖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거를 처벌을 해봐야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활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렇다고 안 잡을 거야? 그 순간 완전히 어나더 정말 레벨의 문제들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형법 만든다고 해서 범죄 사라지는 거 아니듯이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0: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5.18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조롱 논란들 이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논란과 맞물려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발언했다가 결국은 청와대에 권고를 받고 사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병태 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7: 미국의 KKK 같은 집단들은 그걸 누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기 때문에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폭력화하죠.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사회적으로도 훨씬 안전해요.
0: 어쨌든 이제 좀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5.18의 성역화라는 게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그런 발언들을 양지에서 얘기를 해서 이거를 논쟁으로 해야지 이 발언 자체를 막는 거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뭐 두 가지 의견이 약간 혼재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JTBC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이건 김수미 평론가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아니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는 분이 아닌가. 이게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응원가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0: 예.
4: 그냥 뭐 선수 개인에 대해서 너는 예를 들어 그 타석에 서 있는 상대편 선수에게 3구 3진이나 먹어라 뭐 이 정도의 야유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수가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이라는 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렇게 비난을 한 거고 이게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사례가 예전에 뭐 축구 시합 하는데 국제적으로 상대팀이 아시아팀이다. 근데 골 놓고 나서 골 세레모니 하는데 원숭이 흉내 낸다. 그거하고 그것 같은 그 인종주의적인 행동인 거거든요.
0: 예.
4: 예,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뭐 누군가를 딱히 폄하하고 혐오하는 것도 아닌 사람의 의견 이런 것들은 더 억눌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견이 된다. 표현의 자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0: 예.
4: 근데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규제라는 게 이게 과잉 규제인가 적정 규제인가 혹은 규제를 없앨 것이 있고 또 더 살려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는 분이 당연히 그런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이었다. 그 부분도 참 충격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0: 표현의 자유 영역하고 남을 조롱하거나 혐오하거나 네. 이거는 다른 영역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4: 그리고 그게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로 억압한 거거든요.
0: 아,
4: 네, 사실 예. 광주일고의 그 선수 학생들은 그 응원가를 처음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억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당장에 네. 막 벤치 클리어링해서 뛰어나갈 수도 없고 근데 계속해서 신경 거슬리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 시합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압박감을 주고 억압감을 주는 그러니까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대변인은
2: 저는 이제 뭐 김수인 평론가님 얘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광주일고 학생들이 피해자이고 배제고 학생들이 잘못한 게 맞죠. 근데
0: 예.
2: 이게 이 친구들이 한 조롱과 모욕이 다 그 친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감을 느꼈을 거라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진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자유의 담론에서 우리나라는 좀 동아시아 문화권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자유라는 거는 서로 양보를 하는 건데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말을 좀 줄이자 이런 게 뭔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유는 상대방이 불편해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네. 상대방이 나를 불편한 얘기를 해도 그걸 용인해줘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서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있는 거지 말을 막고 내 말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0: 예.
2: 뭐 이건 조금 다른 예입니다만은 실제로 이 배제고 학생들이 잘못을 했죠. 얘기하신 대로 전형적인 지역차별적인 발언이죠. 그 지역이 특정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근데 스포츠 문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트래시토크라고 따로 부르는 말이 있을 정도로
0: 예.
2: 사실 이런 조롱이라는 게 좀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학교나 뭐 일상생활에서 상대를 조롱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잘못됐고 선이 있으니까 처벌돼야 되는 게 맞고 저는 뭐 징계가 좀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가서 사과를 지금 하고 또 광주일고 측에서도 받아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요건 이제 좀 따르고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예.
2: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한 거에서 그러면은 반대로 광주일고 쪽의 친구들도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거기에서 억압감을 느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속된 말로 저쪽이 먼저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너무 서로 혐오 표현이 뭐 도돌이표가 되고 징해가 연쇄가 되고 나쁜 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억압하는 쪽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압한다고 안 하겠어요?
0: 예.
2: 여기에서 뭐 요즘에 아이들한테 이런 것이 밈적으로 소비된다. 아이들이 혐오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예전이라고 안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요즘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보다 더 선량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예.
2: 표현하는 수위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우리 어렸을 땐 더 심했고 옛날 신문 같은 거 찾아보면 옛날엔 더 심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지금 아이들에게 뭔가 혐오가 노출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억압만 하는 게 과연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0: 그 이병태 부위원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은 5.18이 성역화됐다라고 하면서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같다. 뭐 이런 비유도 했어요. 장혜영 의원님께는 요 이게 그 이런 비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3: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광주일고 배제고 사이에서 이 야구팀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급발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진짜 이 사태를 좀 흐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병태 부위원장의 말이 전형적으로 논점을 흐리고 그냥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종류의 발언이었다고 보는데요.
0: 예.
3: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제고에서의 이 혐오 발언에 대해서 팀에다가 징계를 한 것을 5.18을 성역화한 행동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되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5.18을 성역화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부터 민주당 뭐 모든 출마한 정당들은 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동의했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 성역화라고

0: 사과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는 대한민국 모두의 비극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그 모든 노력들을 무화하면서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5.18을 성역화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5.18은 일부 집단의 성역일 뿐이지 대한민국 모두의 비극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정말 퇴행적인 인식을 그냥 보여준 사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다.
1: 예, 그 뭐 김일성 사진은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건 좀 이상하다, 비유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김수민 평론가님께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게 결국은 청와대까지 나서서 사퇴 권고를 해서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오늘 그 정규재 전 그 한국경제 주필이 뭐라고 썼냐면은 생각이 달라서 같이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다름이 드러났다고 나가라면 어쩌자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네.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사퇴 권고를 해서 내보낸 거는?
2: 다름이 드러났다고 내보낸 게 아니죠. 다름은 뭐 궁극적으로 개개인이 다 다른 것인데 그 다름을 다 알고 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들을 다 용인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기준을 풀어버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그 기준을 본인 일에서도 다 지킬 자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누구를 감옥에 보냈나요? 아니거든요. 뭐 말 잘못했다고 찬양 고무죄라든지 이런 걸 엮어가지고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 그만두라고 했을 뿐이고 이분이 예. 무슨 자리 그만둔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침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길거리에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두고 아니 이런 말도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떠드는 그 순간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얘기조차 있을 정도로 지금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 다 남발되고 있고 다양성 개성 이런 부분 또 꼭 이럴 때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자, 그 맞고 틀림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너무 다른 거잖아요. 예.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헤어지자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아마 강제적으로 사퇴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예. 그래도 일단 정부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강한 사퇴 권고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도 그 부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여서 사퇴를 한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또 억지로 굳이 버텨보려고 강제로 날 쫓을 방법 어차피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흉한 일이었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사퇴를 해서 다행인 거고 서로 그렇게 너무 안 맞을 것 같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비판할 거면 왜 저런 사람을 거르지 못하고 임명했느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뭐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저기 증축은 안 돼. 쓰던 사람 써야지 왜 이상한 사람 써가지고 지금
3: 재건축은 안 돼.
1: 네, 뭐 재건축이든 증축이든 좀 안에서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 그건 재건축 증축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부실 기자재를 썼다.
1: 아 부실 자재를 썼다.
2: 네, 자재를 썼다.
1: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네. 그 어제 제가 이제 이 소개를 했는데 정교조에서 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응답교사의 89.3%가 1년간 교실에서 혐오, 차별, 역사 왜곡 표현을 목격했다라는 건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나 아니면 5.18에 대한 비하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성호 대변인은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언어가 좀 순화됐다, 네. 더 격하지는 않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측면도 있는데
4: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 이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이
4: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어떤 표현이 맞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거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허위 사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1: 네.
4: 어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인데 그 의견이 우리 사회가 뭔가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의견과 다르고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로잡아줄 필요는 있지만 말을 못하게 하는 거는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서 얘기했던 서로 불편한 걸 감수하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가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대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자유인 거잖아요.
1: 예.
4: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이 뭔가가 잘못된 얘기라서 말을 막아야 된다고 하면 반대쪽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 예를 들면 이번에 뭐 광주일고 관련 얘기를 해서 어디 교육감 분이셨나가 예전에 탕탕절 이런 거를 글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분이에요. 근데
1: 예.
4: 그분이 이걸 비판하고 나셨어요. 그럼 그분이 탕탕절 이런 얘기한 건 괜찮아요?
1: 그러니까 11.6 네. 그 사건은
4: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예. 그냥 풍자고 조롱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사회가 굉장히 서로를 검열하려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뭔가 항상 아이들에게 뭐 지금

0: 이런 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규제를 가해야 된다 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는 대부분 학교가 어떤 흔히 얘기하는 민주화 이후에 전교조 선생님들을 통한 이런 교육 같은 걸 받아왔고, 반대로 그 이전에 흔히 얘기하는 반공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왔어요.
1: 예.
0: 그렇게 받은 아이들이 그럼 그 교육대로 따라갔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들에게 뭔가 혐오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보자, 물들지 않게 하자, 이런 방향성은 항상 좋아요.
1: 예.
0: 근데 그 방법론으로 규제를 선택하고 아이들에게 처벌을 선택했던 역사는 우리 나라 내내 그래왔어요. 그리고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0: 저는 더안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1: 예.
0: 예, 좋은 방법론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또 스포츠에서 벌어진 일이라 스포츠에서는 원래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 하면 원래 강력하게 또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학교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 같고 그 규제라는 건 다른 거
0: 이게 좀
1: 같고.
0: 안타까운 게
1: 예.
0: 왜 강력하게 처벌을 하냐면 오히려 다른 데보다 많이 했어서 그래요. 실제로 트래시 토크라고 하면 진짜 심각한 얘기들이 옛날에 많았었거든요. 뭐
1: 예.
0: 서로 가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성적인 모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또 이게 스포츠라는 게 서로 간에 경쟁 심리가 갖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터져 나가서 그렇게 된 건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하는 아이 그 사람들이, 이게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 프로에서도 일어나던 일들이니까요, 오히려 일반 사람을 모욕하고 할 때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로 간건 맞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그 마음이 막, 아, 내가 진짜 쟤네가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너무너무 증오해가지고 한다기보단 진짜 가볍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그걸 처벌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아이들인 만큼 이런 걸 모르고 그 문화에 그냥 따라가서 할수 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조롱 문화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곽상원 의원이 이제 아이가 세 명이
2: 네.
1: 있다라고 하도 그 지금 한 명은 가장 어린애들은 중학생인데 이세명 모두가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됐다.
2: 아휴.
1: 그러니까 예, 조롱을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뭐 막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본 적이 없는 이제 아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그 서거 이후에 태어난 아이인데 왜 영문도 모르고 약간 여러 좀 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 아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조롱하고 이게 쉽게 쉽게 하지만은 그게 또 구조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구나 이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2: 그럼요. 그러니까 이말 한마디가 칼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특히나 이제 현재 여당에 관련된 그런 밈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10대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이런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어떤 약자 혐오적인 맥락, 그것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구조적인 폭력이 될수 있다는 맥락은 당연히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일종의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계속 이586 세대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들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1: 예.
2: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놀려도 된다, 조롱해도 된다, 그것은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
1: 예.
2: 그런 맥락이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게 자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으로 가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게그 표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경우에 이제 경우에 맞는 말과 행동, 태도라고 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마구 욕설을 하고 나서 이거는 저의 표현의 자유예요라고 하면 그래 존중할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공론장 안에서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태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룰을 깬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맞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공존의 법칙이고 원칙이다. 이 얘기는
3: 알겠습니다.
2: 드리고
3: 그 자유라는
2: 싶어요.
3: 거는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알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는 거면은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결국에 자신의 자유도 침해되는 거니까.
1: 예.
3: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그 표현의 자유를 그냥 서로 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존중해주면 될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서로 검열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를 그냥 누리게 하면 서로 검열하는 걸로 갑니다. 검열해놓고 이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게 자유하고 규제 이런 것들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 어떤 규제냐에 대해서 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유와
1: 더
3: 규제.
1: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네.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3: 그리고 그 규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의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찾아가자는 것이죠.
0: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현상을 좀 다르게 생각, 받아들이는
1: 짧게
0: 것 같아요.
1: 우리 딴 얘기도 해야 돼서.
0: 이번 같은 네. 경우에 이 배재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배재구에 지금 막 근조화한 보내고 그 지나가는 그냥 학생들한테도 막 거기 내려가서 누가 욕설하고 조롱하고 해서 교복 입지 말고 등교해라라고 내려올 정도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야구부도 아니잖아요. 야구부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했던 사람도 주도한 사람이고 그냥 따라간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규정을 지르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나쁜 게 예. 마치 그 사람에 대한 린치의 허가권을 받는 것처럼 느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러지 않는다면 규제나 뭔가 처벌이라는 것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아 얘네한테는 지금 린치를 가해도 되라는 낙인 찍기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광범위한 연자제로서 발동하는 게 사회현상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저희가 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야 돼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 지금 선호투표제를 민주당에서 도입하기로 해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가 좀 다른 거는 김소연 평론가님께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네. 일단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거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4: 전당대회 준비 위해서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투표로 정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원내대표나 의장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 투표를 하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입니다.
1: 예, 이성윤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고 내용인 즉슨 선호 투표제 안 돼. 이성윤 의원은 뭐 친청계로 친정청러계로 알려져 있고 친정청내 뭐 조승래 사무총장도 반대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김승 평론가님.
3: 네.
1: 또 선거 전문이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매체 또 그 아, 해외 막 선거 사례들 막 이런 거 쫙 또 기고도 하셔서 제가 막 읽으면서 감탄을 네. 했는데 이 뭐 문제가 뭐예요 지금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 이게
3: 사실 취지는 같은 제도예요. 동일한 제도인데 예.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를 즉석 결선 투표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 통상적인 결선 투표는 보통 1차 투표를 한 다음에 후보를 추려서 따로 결선에 진출을 시킵니다. 보통은 두 명을 시키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승부를 가리는 것이라면 선호투표제는 그 자리에서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호 순위를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3: 그러면 예를 들어 후보가 4명이다. 그러면 유권자는 1, 2, 3, 4 순위를 기표를 해요. 그러면 1순위표부터 먼저 가려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제일 꼴등을 한 후보는 탈락입니다. 대신에 예. 그 후보의 2순위표가 누굴 지지하느냐 이걸 따져서 이양을 시켜주는 거죠. 이 방법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에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1: 예.
3: 그래서 장점은 여러 차례 투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근데 좀 미묘하게 현실적으로는 선호투표냐 결선투표냐에서 갈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효과가. 이를테면 결선투표를 1, 2등 1차 투표 1, 2등만 추려서 결선에 진출을 시키는 게 통상적인 결선 투표라면 선호 투표제에서는 3위 이하의 후보도 당선되는 게 가능합니다. 예, 그 차순위를 수집을 했더니 처음엔 3등이었는데 나중에 2등으로 최종적으로 최종보다 바로 앞 라운드에서 2등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역전까지 시키면은
1: 그러니까 후보자가 많을 때 굉장히 그렇죠. 많을 때
3: 만약에
1: 가능한 거죠.
3: 후보가 예. 5명이다 그러면 4위를 한 후보도 결과적으로 1등이 되는 건 가능해요.
1: 2순위표 뭐 네. 3순위표를 계속 몰아서 받아가지고 그렇죠. 올라가는 거.
3: 그래서 예. 결선투표의 경우는 일단 결선으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고정지지층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요.
1: 예.
3: 선호투표에서는 비토층이 적은 후보가 유리합니다.
1: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불리한. 네.
3: 그러니까 두 제도의 취지는 같지만 예. 이런 효과가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선호투표는 후보들 간의 합종연행하기 전에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1: 예.
3: 근데 결선투표는 1차 투표, 2차 투표 사이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후보 단일화는 아니죠. 이미 탈락한 후보니까. 탈락한 후보 지지선언하고 단일화하고 서로 뭐 협상해가지고 자리를 나눈다 이런 게 가능하니까 드라마틱한 효과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의 설명을 제가 종합해보면은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비호감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선호 투표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최근에 국회의장 선거하고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미 선호투표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당대표 선거는 전국 순회 경선을 하면은 예를 들면 누가 몇 퍼센트 하면 와 뭐 이렇게 해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거기에서 2등은 누구 몇 퍼입니다 이런 거를 다 공개를 할 거냐 뭐 이런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혁신당에서는 사실 선호투표 제도가 없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0: 그러니까 이거 뭐 방법론적인 거긴 한데 결선투표하고 선호투표도의 마찬가지처럼 어떤 이런 사표를 최대한 없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는 뭐 매우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결국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로 본인들 당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시도할 정도의 제도라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선이 됐든 선호가 됐든. 근데 막상 저희 3당 입장에서는 항상 이 일반적인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서 결선투표 이런 걸 도입해주기를 항상 요구를 하는데 정작 거기에는 전혀 호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선거 제도 역시 진짜로 사표를 없애자 또 뭐 이런 당원들의 주권을 지키자 이게 아니라 본인들의 유불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 제도를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저야 뭐 남의 당 일이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어쨌든 저는 뭐 평소에도 최소한 대선에는 결선투표제가 꼭 있어야 된다. 그 지긋지긋한 단일화 얘기 좀 그만 보자. 그냥 맞죠. 끝까지 가서 단일화 사태 압박 좋아하지 말고 좀 끝까지 가서 정책으로 뭐 연대를 하든 표를 뭐 어떻게 가져오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라는 그쵸. 말씀을 드리면서. 네. 어떻게 보세요? 네.
2: 그러니까 민주당만 좋은 거 하지 말고 국민들도 좀 같이 누리자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왜 민주당만 결선투표제하고 선호투표제하고 그런 다양한 후보들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의 이점을 누리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못 누리게 합니까?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할 때 선호투표제가 됐든 결선투표제가 됐든 좀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4파전이 됐잖아요. 고민정
1: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했어요.
2: 네.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근데 또 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2대2로 갈렸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선호투표제 찬성 그리고 정청래 후보와 고민정 후보는 반대 이런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역시 제도에 따른 유불리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당장 러닝메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서로를 1, 2위로 찍어줄 것 같은 이제 그런 후보들이고 정청래 후보는 말씀처럼 비호감도도 낮고 그리고 역시 결선투표제가 있는 편이 자기가 1등이면 당선인 거고 2등이어도 다시 한번 선거를 할 수 있는 건데 말하자면 세컨 찬스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고민정 후보에게 빙의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 그러면 기자들이 저에게 물어볼 질문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등 후보 누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지 내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라도 저는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고민정 후보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화제가 됐던 게 김민석 후보 전 총리가 김어준의 겸손은님들이다 뉴스공장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인 즉슨 또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한 날 왜 이성윤 최고위원이 감기약 먹었다는데 그 성분을 밝혀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왜 쫄았냐? 쉽게 얘기하면은 안 온 거 아니야? 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취지의 거를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날 담을 넘어오는 그 장면을 공개를 해줘서 아 이게 우리 김어준이 달라졌어요.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왔어요. 김수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지? 뭐 그래서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김어준 쫄았다.
3: 네.
1: 아 한쪽에서는 쫄지마가 평생의 신조인데 쫄았겠냐 네. 뭐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3: 네. 김어준 씨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댓글 보니까 지지자분들은 이게 언론이다 이렇게 공정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아니야. 하시는데 예. 근데 평소에 김어준 씨 스스로가 편파적 언론을 지향해왔거든요.
1: 정파성이 강한 언론
3: 당파적인 수준을 넘어서 말씀대로 정파적인 수준으로까지 가는 그런 언론을 지향해왔기 때문에 새삼 이런 플레이를 하면 아무래도 좀 다른 생각을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래 정청래라는 대형주에 올인 투자를 해왔는데 새로 이제 김민석이라는 주가 상장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차세대 주도주는 맞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0: 굉장히 고급진 표현.
1: 분산 투자.
3: 그렇죠. 분산 투자인데.
1: 제가 반성하게 되는 게 나는 쫄았냐 이런 표현을 때문에. 분산 투자 아니,
3: 쫄는
1: 건
3: 맞죠. 왜냐하면 잘못해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투자했다가 잘 안 되면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근데 김민석 전 총리만 딱 출연시키기도 그러니까 아마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또 송영길 의원 또 차례차례 출연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전망을 해봅니다.
1: 그렇군요. 민주당 전당대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민주당 전당대회 네.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0: 실제로 뭐 지금 아무래도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김민석 총리가 유리한 걸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나오는데 예. 이게 항상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여론이 지지를 받는 거하고 당원의 지지를 받는 건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극에서 정청래 대표가 쫓아가는 입장이지만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얘기하신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지금 정청래를 메고 있던 김어준 씨의 이러한 어떤 전향적인 모습 예. 이런 걸 보면은 저야 외부의 시선에서 잘 모르니까 내부에서 정철에는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1: 그렇군요. 장영원님께는 요거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잡겠다며 2018년 이후에 폐지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부활을 했어요. 이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2: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이 네. 이제 민주당이 2030들 지지가 떨어진다, 못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나온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정치인이 있다고 청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마치 박지원 의원님이 계시다고 해서 노년 지지율이 오르지 않듯이.
1: 아, 예.
2: 네.
1: 이미 근데 민주당은 충분히 노년들이 많이 지지합니다 이제는.
2: 아, 뭐 그렇죠. 예전에 68, 비하면
1: 586이에요. 586이 아까 제가 바로 잡고 싶었는데 586보다는 이제
2: 686에 맞아요. 걸맞죠. 근데 다만 이제 당내의 어떤 메커니즘을 봤을 때 청년들이 그냥 고위직으로 가기 어려운 그 문제를 해소하고 싶다면 할 수도 있지만 예. 그 역시 양날의 칼일 수 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7월 8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우리 엔젤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Yeah, yeah.
5: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6: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5: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7: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9: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0: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11: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0: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저에게 노래할 때 박자를 잘 못 맞추겠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박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일단 리듬과 내 몸이 하나가 돼야겠죠. 그래서 왜 박자에 맞춰 몸을 살짝살짝 흔들거나 고개를 까딱까딱 하다 보면 훨씬 노래 부르기 수월해지잖아요. 아마 우리 일상도 힘을 빼고 리듬 타듯 유연하게 움직이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빗소리, 자동차 소리, 밥 짓는 소리, 웃음소리 등등등 다양한 소리에 리듬 타주시면서 하루를 뽀송뽀송하게 마무리해볼까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7월 8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업타운의 이런 노래가 필요해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곳곳에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계신 곳 아직도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곳도 꽤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곳 서울은 그래도 하늘이 구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네요. 이야, 아까만 해도 어두웠는데. 왜 비가 오고 이렇게 기압이 내려가면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날씨에 더 힘드실 텐데, 아유,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빗소리, 비 내릴 때 빗소리 듣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참그비 내리는 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왜 특히 창문을 타다다다다닥 이렇게 부딪히는, 비가 창문에 부딪히는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듬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주위의 그 다양한 소리들이 마치 타악기 연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듣기 위해선 일상을 리듬 타듯 유연하게 움직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내 주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고 이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저녁만큼은 음악과 함께 리듬 타듯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정인의 장마,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준이 피처링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오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시기엔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잘 받아주시고요. 혹시 무슨 프로그램 즐겨 듣냐는 그 질문 받게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들어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번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청취율에 좀 의미 있는 그런 변화,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 음접풍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우님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고흥 상품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특산물들이 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정말 정말 너무 맛있고 좋은 재료로 만든 것들로 가득하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수요일 2부는 여러분들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또 있죠?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맛있는 수제 육포 세트 또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황상현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정대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출첵합니다. 상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주 뵐게요. 김수정님께서, 정대 저 오늘 또 출근길 1시간 30분 걸렸어요. 유유. 수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보다 더 걸렸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을 잘못 정하셨나 보다. 뭐 비가 좀 와서 더 걸리신 것 같기도 한데, 아유, 1시간 30분 너무 힘들었겠다. 퇴근길은 좀 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정님. 아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경님께서, 광주는 오늘 폭우가 왔어요. 어젠 폭염이더니 하루하루 날씨가 너무 종잡을 수 없어서 힘들어요. 네, 아유, 진경님 오늘도 또 고생하셨네요. 여름 장마철에는 뭐 태풍이다 폭염이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예, 잘 견뎌내자고요. 화이팅! 함광열님께서, 오늘도 너무 더워요. 날씨도 너무 더운데다가 제 마음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답답하고 불안하네요. 오늘도 피아노 학원 갈 준비하면서 2시간 잘 들을게요. 광열님, 네, 사는 게 뭐 다들 이렇게 어느 정도 힘든 거 다들 겪으면서 삽니다, 광열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열님께는 음접풍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분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행복한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있네요,
황열님 화이팅. 박효진님께서 정디 저 오늘은 지각 안 했어요. 최애 메뉴인 떡볶이와 순대 어묵 오징어 튀김 먹고 있어요. 정디는 오늘 저녁 식사 메뉴 뭐였어요? 저녁 진짜 맛있는 거 드시네요. 떡볶이 순대 어묵 오징어 튀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인데. 저는 오늘 오븐에 감자 구워서 샐러드에 계란 프라이 하나 하고 사과 반쪽 그렇게 깔끔하게 먹고 왔죠. 저 요즘에 그 좀 다이어트 비슷한 걸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제목까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류영진님께서 오늘도 출첵이요. 오늘은 퇴근이 늦어 혼자 조용히 차에서 들어요. 운전 중이라 이제 빵톡을 못해서 아쉽네요. 후딱 가야겠어요. 아유 영진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도 음자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박혜경의 A Lover's Concerto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우리가 오래도록 사랑해온 명곡을 새로운 감성으로 리메이크한 후 다시 발표한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곡 모두 2026년 봄 발표된 리메이크 앨범에 실린 노래들인데요. 익숙한 멜로디는 그대로 두고 각자의 음악 색깔을 더해 또 다른 매력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로이킴의 앵콜 요청 금지입니다. 원곡은 인디밴드죠. 브로콜리 너마저가 2012년에 발표했던 그들의 대표곡인데요. 이 곡을 로이킴은 특유의 따뜻하고 담백한 감성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로이킴은 명곡을 나만의 감성으로 다시 들려드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고민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원곡이 가진 쓸쓸한 여운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한층 성숙해진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이 더해져서 또 다른 감동을 전해주는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뛰어난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면서 싱어송라이터인 안신의 왜 그래입니다. 원곡은 김현철 씨가 1995년에 발표한 히트곡이죠.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명곡인데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프로듀서 유건형의 편곡을 통해 1980년대 신스펑크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되살렸는데요. 빈티지 신디사이저의 질감 위에 안신의 특유의 리드미컬하고 개성있는 보컬이 더해지면서 익숙한 노래가 한층 세련되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특히 후반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신디사이저 솔로는 이 곡을 듣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줍니다. 자, 그럼 같은 노래라도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동을 전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두 곡. 요즘처럼 덥고 습할 때 들으면 정말 딱인 곡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로이킴의 앵콜 요청 금지, 안신의 왜 그래?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새로운 감성으로 리메이크 한 두 곡 만나봤습니다. 아, 두 곡 다 원곡이 또 더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 두 분이 너무 또 잘 불러주셔서 아 정말 또 좋게 들리네요. 장재희님께서 쩡디 왜 자꾸 결안이라고 그래요? 결안이라고 그러면 왠지 겨드랑이 냄새 나는 것 같잖아요. 캬캬캬. 제가 계란을 결안이라고 발음하나요? 혹시? 제가 아까 결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아, 제가 하면서도 제가 잘 모르네요. 왜 그럴까? 약간 사투리 같은 건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계란을 네. 장재희 님. 계란이라고 할게요. 저도 결안이라고 그러는 거 조금 별로다. 사람마다 그 자기가 알게 모르게 쓰는 말투 뭐 그런 발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에 특정 단어에 저한테는 결안이 그건가 보네요.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메밀가루 넣고 부추전 만들어 먹었습니다. 와우. 이 비 오는 날에 전 먹는 건데 원래. 네, 그래도 이 메밀가루 넣은 부추전은 진짜 맛있었겠다. 아, 공다영님께서 지금 이른 저녁 먹고 뒷산 등산하며 듣습니다요. 비가 와서 그래도 산 속은 시원합니다. 아, 한여름에도 산은 진짜 시원하죠. 한여름에도 왜 산속 계곡에 발만 담궈도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참 그래서 여름에 계곡으로 피서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 계곡물에 발 담궈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서 올여름에는 한번 계획을 짜봐야겠어요. 조카 데리고. 네. 자,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전람회의 노래 준비했어요. 꿈속에서.

음접은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9865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저의 고향이자 본적은 전북 익산군 함여읍입니다. 어릴 적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저희 동네는 조그마한 산이 보이고 오일장이 크게 열리곤 했답니다. 그 동네가 그리울 때면 주말과 휴일에 한 번씩 와보곤 하는데요. 며칠 전에도 방문해서 사진도 찍었는데 어린 시절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발관이 있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7월이 되면 고향 동네가 더욱 그리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네요. 왜냐하면 7월은 사랑하고 소중했던 부모님을 떠나보낸 달이거든요. 엄마는 언제나 패티김 가수님의 노래 가사를 하나도 안 틀리고 부르셔서 제가 패티김 가수님의 전주 콘서트를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엄마의 애창곡 패티김의 이별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9865님의 신청곡 패티김의 이별 듣고 왔습니다. 아 참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저는 이 9865님 사연 보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정작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가수 공연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네요. 참 다들 효자 효녀들이신 것 같아요. 이 9865님이 태어나셨다는 고향 전북 익산군 함여읍 저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제 고향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적 기억은 이곳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9865님 사연이 되게 반갑기도 하고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이 사진 속의 동네 풍경이 아 참 정말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아니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거의 40년이 지난 건데 제가 떠난 지 그러면 동네가 좀 더 많이 발전하고 막 삐까뻔쩍해지고 조금이라도 그래야지 기분이 좋았을 텐데 너무 옛날 모습 그대로 느낌이어서 좀 마음이 안 좋네. 어쨌든 이 9865님 사연 덕분에 저 어릴 적도 추억도 한번 되새겨보고 너무 좋았네요. 자 우리 9865님께는 고흥사랑 상품권 선물로 보내줄 테니까 여행 또 재밌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 자 음악에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저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김수정님께서 아중디 국민학교 세대예요? 뭐 놀라셨어요? 수정님? 아유 제가 지금 데뷔 연도가 몇 년인데요. 제가 데뷔 연도가 93년도예요. 아이 참. 수정님은 초등학교 세대신가 보네요. 네.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기엔 또 시간이 애매한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여러분들 사연을 좀 볼게요. 수산나 공다영님께서 중디 이번 여름엔 꼭 계곡물 발 담그시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 계곡 피서 진짜 꼭 가보고 싶네요. 산 쪽에 계곡 쪽에 여행 가는 건 이 시원한 것도 시원한데 계곡에다가 수박 담가놓고 수박 잘라 먹는 거 진짜 최고거든요. 물이 너무 시원하니까 수박이 정말 냉장고에 있는 것보다 더 시원해지잖아요. 아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쑥쑥 그냥 듬성듬성 썰어 먹는 그 수박. 아우 너무 맛있겠다. 전 수박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름 과일 뭐 좋아하세요? 저는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집에서 수박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수박 자르고 남는 그 껍질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수박은 덩치에 비해서 이 덩치는 큰데 금방 먹게 되잖아요. 아 수박 하나 참 먹기 쉽지 않은데 또 수박 생각나네요. 강금성님께서 93년에 저는 고2입니다 라고 예, 보내주셨네요. 어휴 금성님 저보다 몇 년 후배시네요. 다들 뭐 박진경님은 저는 생 레몬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딸기라고. 생 레몬? 와 신 거 잘 드시는 분들은 생 레몬을 드시는구나. 저는 레몬이라고 하면 그냥 요리에 그 새콤한 맛 내기 위해서 조금 뿌려 먹는 그 정도지. 와 생레몬을 먹어볼 생각은 약간 벌칙 아닌가요? 생레몬 먹는 건? 대단하시네요. 함광열님께서 헐 저 태어나기도 전에 쭝디 데뷔라고. 네 또 신나셨네요 광열님. 자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옥수사진관의 비오는 날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는 가사를 읽으면서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가사 읽어주는 쭝디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디 가지 마시고 2부로 바로 넘어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2부에는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많이 많이 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얼마 전 발표된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고 기억력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노을의 어떤 점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는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다름 아닌 아름다운 노을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외는 공경하면서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또 두려움도 갖는 그런 마음인데요. 웅장한 자연경관이나 뛰어난 예술작품처럼 크고 압도적인 대상을 마주했을 때 감탄과 함께 짜릿한 느낌으로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 경외감 때문에 울컥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경외를 둘러싼 비밀을 더 자세히 알게 되면 건강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요, 자연 속에서 경외감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자원봉사나 타인을 돕는 행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삶의 목적의식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라는 감정이 찾아오면 자신의 고민을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돕고 또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연구에선 고령층을 대상으로 두 달 정도 그랜드 캐니언이나 큰 단풍나무처럼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광활한 장면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도록 했더니 기억력 또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 긍정적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그런 변화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건 이 경외를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몸속에 염증 수치도 낮다고 해요. 요즘 같은 여름철엔 구름이 많아서 노을은 자주 볼 수 없지만 위대하면서도 놀라운 자연의 움직임은 곳곳에서 또 혹은 뭐 너튜브 영상으로도 찾아볼 수 있죠. 감탄과 경외를 이어가며 자연에 감사하는 건강한 우리의 여름이면 좋겠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페리코모의 Sunrise, Sunset 이었습니다. 자, 요즘 장마철이라서 노을을 둘러싼 감상을 우리가 자주 나누지는 못하죠. 하지만 왜 우리 음자풍 가족들 그 예쁜 노을 멋진 풍경 보시면 꼭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올려주시고 전 그거 보면서 또 감탄하고 아 너무 멋지다 참 이 우리 자연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그 경외감 그 경외감이 우리 사람의 몸에 건강에 굉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반 영상을 본 참가자 또 경외감이 느껴지는 영상을 본 참가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경외감을 느낀 쪽의 기억력이 좋아진다든가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 자, 그만큼 이 광활한 자연 안에 사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 건지 일상인 건지 그런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덩달아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조금만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도 정말 너무나 멋진 풍경들 그런 거 진짜 많으니까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광열님께서 마음이 불안한데 노을 보러 가고 싶으네요. 사진은 몇 년 전 회식 마치고 찍은 거예요 하시면서 와 노을 사진을 찍은 걸 보내주셨는데 진짜 멋집니다. 제주도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 제주거리 맞네요. 하늘이 무슨 와 구름이 어떻게 이래? 이건 솜털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하늘에 쫙 뿌려놓은 것처럼 구름이 이렇게 멋지네요. 하얀 양탄자 털처럼 보이기도 하고 와 너무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 아니야. 광열님은 이런 풍경 자주 보실 수 있으니 또 얼마나 건강할까? 부럽네요.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하십니다.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틀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고요. 선정되신 분들 6포 또는 CD 선물로 또 보내드리니까요. 사연도 소개되고 신청곡도 듣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사 읽어주는 쫑디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만 알고 있기 아까운 그런 좋은 가사의 노래들 있으시면 저희하고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사 읽는 시간에 소개도 하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시작해볼까요?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 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볼 곡은요. 조규찬 씨가 1995년에 발표한 2집 수록곡 옛 앨범입니다.
조기찬 씨는 2집 앨범의 전체 테마를 추억으로 정하고요. 앨범 재킷에 부모님의 빛바랜 결혼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조규찬 씨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 집은 뛰어난 음악성으로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오늘 읽어볼 노래 옛 앨범은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여름 나만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조규찬의 옛 앨범 함께 읽어볼까요? 빛바랜 사진 속에서 꿈꾸는 내 모습 모든 게 기쁜 햇살 가득 머금은 꿈이 보이네 이젠 너무 커버린 어른의 어린 날 다신 돌아갈 수 없는 추억 날 떠미는 현실이 힘겨울 땐 그때의 나처럼 큰 소리로 울고파 언제나 함께 할 거라 믿었던 우리 그 언제까지나 햇살 가득 머금은 아빠의 미소 만약 지금 그 옆에 다가설 수 있다면 커다란 나의 키를 자랑할 텐데 날 떠미는 현실이 힘겨울 땐 그때의 나처럼 생각 없이 웃고파 울고파

음작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함께 읽어볼 노래는요, 유현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얀의 헌신입니다. 자, 먼저 사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쭝디님, 고3 때 좋아하고 사귀었던 오빠 덕분에 알게 된 가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깨에 앵무새를 올리고 노래를 부른 가수 얀님입니다. 당시에 워크맨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오빠가 얀님의 노래를 테이프에 녹음을 해줘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추억이 떠오르는 헌신이란 노래 가사 읽어주시길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유현미님이 가사 설명도 써주셨어요. 헌신은 헌신발을 의미하는데, 떠난 연인을 잊지 못하고 헌신을 바라보며 헌신을 다하는 노래라고 하네요. 저도 이렇게 설명 안 해주셨으면 잘못 이해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얀의 헌신 함께 읽어볼까요? 매일같이 오래 신어서 몸에 맞는 옷 같아 몰랐는데 참 많이 낡고 다른 게 이제 보니 널 잃은 나 같아. 신고 달아나지 말라던 너의 부탁 난 여태 지키는데 말없이 떠나간 너는 돌아올 줄 몰라. 날 기다림에 벌 세워놓고 보고파 한 걸음에 내 달렸던 발자국, 네 곁에 만들던 눈부신 행복들, 내 눈보다 더 익숙한 발이 기억해. 오늘도 날 데려가잖아, 네 추억에. 억지로 썼어. 너를 미워하다 보면 언젠간 내게 자유로워질 거라고. 그럴수록 보고파 한 걸음에 또 내달리는 발자국. 달려도 달려도 만날 수 없는 널, 그 지독한 내 그리움 끝은 어딘지 주저앉아 울고 싶지만, 다시 널 찾으러 가는 내 사랑이 아파도 헌신이 세상에 눈물만 남겨도 나 기다릴게. 더 오래 걸린다 해도 남은 내 삶 다 주고 싶은 널 이대로 사랑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은 조규찬의 옛 앨범 그리고 또 유현미님이 신청해주신 야한의 헌신 읽어봤는데요. 이 조규찬 씨 2집에서 유명한 곡은 아무래도 그 아담과 이브는 사과를 깨물었다, 아, 그 곡이죠. 근데 이 앨범 전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앨범이기도 하고 또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단에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 옛사람, 야, 옛 앨범이란 이 곡 저도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오랜만에 듣거든요. 근데 어릴 적에 들을 때는 이렇게 이 감정의 동요가 잘 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가사나 그 노래 내용이 그 아버지와의 추억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듣는 이 옛 앨범이라는 곡은 굉장히 제 마음을 울리네요. 너무 좋은 곡입니다. 그리고 가수 얀, 가수 얀은 정말 오랜만에 노래 들어봤는데 이 앵무새를 어깨에 올리고 노래를 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실제 살아있는 앵무새를 어깨에 올리고 노래를 했었어요? 와, 그렇게 인상적인 장면이 왜 난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얀 같은 경우는 이 보컬의 목소리 창법이 굉장히 개성 있잖아요. 그래서 참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노래들인 것 같아요. 헌신, 2006년에 발표된 곡인데 굉장히 애절한 감성이 담긴 그런 곡이긴 해요. 근데 가사를 읽는데 야, 신 선물해주고 정작 그녀가 날 떠난 거잖아요. 얼마나 싫었으면 떠났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그 정도로 싫어서 떠났으면 그 연인은 이제 그냥 보내주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요즘 같은 때 이런 가사로 이런 노래 부르면 요즘 같은 때는 스토커라고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류영진님께서 중디 고2 아들 학원 마치기를 기다리며 차에서 듣고 있어요. 지난주 치열하게 준비한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주말 잠깐 쉬고 나서 또다시 시작입니다. 가끔은 지치고 힘들겠지만 목표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기특한 아들을 위해 윤상의 달리기 틀어주세요. 집 가는 길에 아들과 차 안에서 꼭 같이 듣고 싶어요.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이 가사 꼭 들려주고 싶어요. 아들, 3분의 2가 지났어. 남은 시간도 화이팅! 응원한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영진님 신청해 주신 노래 준비할게요. 아유, 정말 얼마나 힘들까. 요즘에 제가 최근에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도 고2인 아이가 있거든요. 와, 학원을 정말 엄청나게 다니더라고요. 아, 참 그 학원 숫자를 제가 듣는데 그냥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숫자인데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의 숫자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이 수험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지 공부하느라. 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5899님께서 비가 오네요. 오늘은 비 내리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도로를 스치는 자동차 소리마저 좋게 들리는 저녁이에요. 창밖은 요란하지만 집에서 좋은 노래 듣고 있으니 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신청곡은 정준일의 안아줘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류영진님이 신청해 주신 윤상의 달리기, 5899님이 신청해 주신 정준일의 안아줘.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혜연님께서 정디 저녁 먹고 혼자 올만에 혼자 있네요. 두 아들 바쁘고 남편도 바쁘네요. 힐링하며 노래 듣네요. 네, 좋으시죠? 좋으신 거잖아요. 그죠? 즐기세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이런 때 신청해 주셔야지. 양수정님께서 일찍 퇴근한 남편이 해준 토스트 먹느라 인사가 늦었습니다. 쫑디 안녕하세요. 와우. 아, 너무 멋진 남편이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 남자들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멋진 거예요? 아니 일하고 피곤할 텐데 퇴근하면 또 아내 해준다고 토스트까지. 와 진짜. 아니 너무 이렇게 좋은 남편들이 많으니까 저도 집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아 별로 효과가 생색이 안 나요.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황상현님께서 사진 공유합니다 하시면서 야니 어깨 위에 앵무새 올리고 노래하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네? 하얀 앵무새를 어깨에 얹고 노래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진짜네요? 와 진짜 독특했구나. 특별했구나. 정말 왜 나는 이 장면을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와 황상현님께서 사진 보내주시면서 또 신청곡도 올려주셨어요. 비 오는 날 잘 어울리는 노래 비와 당신 럼블피쉬의 노래 신청합니다. 지금 내리는 비가 걱정은 쓸어내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이길 바랍니다. 네 상현님 진짜 신청해 주신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이 저녁 혹시 걱정되는 거 있으시면 말끔히 다 해소되길 다 그냥 이 노래와 함께 멀리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2253님께서 쫑디 오랜만에 사연 보내요. 꿉꿉한 장마가 시작됐는데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혈당 스파이크와의 싸움 중이에요. 탄수화물을 조금 많이 먹었다 싶으면 손발 말초신경에 신호가 와서 찌릿찌릿 저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후에는 꼭 걷고 있어요. 지금도 음저풍 들으며 열심히 걷고 있어요. 쭝디 목소리 들으며 걸으니 다행히 혈당 스파이크가 도망가서 손발이 아프지 않네요. 요즘 꽂힌 노래 휘성의 아프고 아픈 이름 신청합니다. 아이고 혈당 스파이크가 이 몸에 이 정도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거군요. 아, 몰랐네요. 저는 사실 저도 집에서 이 혈당 스파이크 조심하라고 항상 먹을 때 식사할 때 야채를 먼저 먹으면 훨씬 더 좋다고 얘기 들어서 매 식사 때마다 야채를 먼저 먹는 습관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2253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뭐 인터넷에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정보들을 너무나 잘 알려주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 혈당 스파이크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들 많을 겁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 또 함께 들을까요? 먼저 황상현님이 신청해 주신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준비했고요. 이어서 2253님의 신청곡 휘성의 아프고 아픈 이름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함께하고 있는데 아, 이 노래는 꼭 틀어드려야 될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 함광열님께서 누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작업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저의 마음이 그 누나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함광열 화이팅! 그 누나를 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올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신청해 주신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함광률님 노래 잘 들으셨죠? 화이팅입니다. 아까 2253님 사연 보내주신 2253님께 저희가 오니즈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성님께서 정디 형님 육아로 정신없는 시간이라 조용히 듣다가 살짝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도 한 곡 한 곡 정말 좋았어요. 힐링 음악 들으며 마음의 스크래치에 연고 바른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이고 계성님 감사합니다. 네, 육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행복하시죠? 그 녀석들 아이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는 그런 계성님이 너무 부럽네요. 항상 그렇게 건강하고 온 가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혜연님께서 쫑디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요. 마지막 승부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끝곡으로 딱일 것 같습니다. 혜연님 자 구혜연님이 신청해 주신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저풍에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있다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새신령수녀입니다. 가끔 우리는 누군가가 처음 길을 내어주었기에 지금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산길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발걸음 하나에서 시작되고 강을 건너는 다리도 누군가의 용기 있는 첫삽에서 시작되죠. 200여년 전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았던 시대에 용기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크게 품었습니다. 오늘 백종원 신부님과 이분이 누구신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25세 짧은 생애를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내주신 분, 잠시 노래 듣고 와서 기도밥상 앞에서 만나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성바오로 달수의 수녀님들이 부른 그길 듣고 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첫 사제의 길을 조선 땅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순교와 눈물의 기도로 또 씨앗이 되셨죠. 오늘 백종원 신부님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노래 한곡더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룩스 앤 스칼라와 김연희 수녀님 노래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

0: 기도의 요설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 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 밥상 셰프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여름에다 장마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1: 네, 그렇네요.
0: 예, 7월에 첫날에 저번에 뵀을 때는 얼굴이 좀 좋아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나 하는 생각이 네, 무더위와 장마. 예, 본당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수녀님,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서 네. 이제 주일 학교 여름 캠프를 열심히 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재밌겠습니다. 근데 힘도 좀 드시지만
1: 네, 이제 네. 초등학생들은 초등부 캠프, 중고등학생들은 네. 중고등부 캠프, 그리고
0: 전부 다 신부님이 주관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같이 그리고 청년 캠프까지.
0: 예, 날짜는 캠프. 서로 다르죠?
1: 네, 네, 물론입니다.
0: 다른 대단한 날짜에. 이제 조금은 몸도 마음도 조금은 고생을 하셔야 되는 때가 왔네요.
1: 네, 근데 저는
0: 신학생이잖아요.
1: 저의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또 아이들과 기쁘게 지낼 생각에 네. 설레는 마음으로 네,
0: 그렇죠.
1: 캠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네, 예. 아, 저는 뭐 축하드려야겠네요. 아이들하고 더 젊어지시는 시기가 왔습니다. 예.
1: 네.
0: 뭐 저희 수녀원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차수대로 정한 날짜에 자기들이 뭐 원하는 데 가서 피정의 집을 가든지 본가를 가실 분 가시고 뭐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도 좀 후에 가야 되겠다
1: 그렇죠,
0: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더위를 피해 피서 가셔야 하지 예, 않을까
0: 예.
1: 싶습니다.
0: 네네. 저는 은경축 맞으신 수녀님들이 있었었는데요. 축하 미사도 하고 또 축하식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자꾸만 생각이 나네요. 저희 그룹이 뉴스를 했어요. 여름 더위에 대한 뉴스.
1: 네.
0: 근데 너무 웃겼던 건 저희 수녀님이 마지막에 기상캐스터 해가지고 우리 수녀님이 나왔는데요. 그 수녀님이 이제 진행하시는 이제 우리 수녀님 한 분이 아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최나자레나 선생님, 네 오늘 요 어떻게 날씨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더워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내일은 또 더 더워요. 그래가지고 아주 배꼽을 뺐답니다. 워낙에 얌전한 수녀님이라. 예.
1: 수녀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알콩달콩 내부에서 아주 재밌게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짜 재밌는 예, 이야기들이고 아무튼 정말 재밌습니다. 어디도 볼 수 없는 그런 연극도 있고요. 예, 지난주에는 신부님 교황주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오늘은 제가 네, 성 김대건 신부님 이제 인사말 했습니다만 아마 신자들은 성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뭐 우리 신자들은 모르는 분이 없겠습니다만
1: 네.
0: 이제 곧 축일도 다가오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정하셨나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지난 주일이었던 7월 5일이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축일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는 5명의 수호 성인이 선정되셨는데요.
0: 네.
1: 그분 중 한 분으로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선정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0: 네.
1: 뭐 짧게 참고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김대건 신부님을 시작으로 이제 매주 이어서 그 5분의
0: 네,
1: 성인을
0: 네.
1: 이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0: 네, 네.
1: 이제 오늘 그 시작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삶과 또 영성에 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0: 네,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성인이신 분을 이제 자리매김하셨네요.
1: 네.
0: 네, 근데 무엇보다 저는 김대건 신부님 뭐 탄생 배경 참 궁금한데요.
1: 네,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매에서
0: 네.
1: 태어나셨습니다. 수녀님 솔매 성지 최근에 가보셨어요?
0: 몇 년 전에 갔어요.
1: 저는 네. 작년에 오랜만에 솔매성지 갔는데 너무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네, 아주 성전도
0: 네.
1: 그렇고 주변도 참 아름다웠는데
0: 네네.
1: 그 솔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0: 예.
1: 김대건 신부님의 가문은 한국 천주교의 창립 때부터 오래전에 신앙을 받아들여 이미 그때도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날 무렵에도 순교자를 배출한 거룩한 가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알려진 대로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께서도
0: 네.
1: 1839년 기해박해 때 서소문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0: 네.
1: 이처럼 김대건 신부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순교자들의 굳건한 신앙을 배경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이러한 주어졌던 환경이 훗날 모진 박해 그리고 고난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제의 길을 걷고 마침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영적 토양이 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아버님이 그렇게 순교하셨으니 네. 그 아드님이 다 그거를 전해 듣고 또 정말 피부로 와닿았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랬네요. 아 정말 거룩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네, 신학생으로 이제 선발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1: 네, 그렇죠.
0: 네네.
1: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네. 태어난 그 솔매에 큰 네. 박해가 닥쳤다고 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가정 자체가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골매마실이라는
0: 골배마실
1: 네.
0: 예, 예, 예.
1: 더 깊은 산골짜기 골배마실로
0: 네,
1: 이제 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아, 이사를 가셨군요.
1: 맞습니다. 이제 피난.
0: 박해 피해서.
1: 그렇죠.
0: 네, 네.
1: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0: 네.
1: 이제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몰래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0: 네.
1: 이때 비밀리에 입국한 첫 번째 파리 출신의 프랑스인 선교사가 이제 모방 신부님이신데요.
0: 네.
1: 이제 모방 신부님께서 이제 한국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이제 사목을 시작하십니다.
0: 네.
1: 그런데 그때 모방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를 느끼셨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조선인 성직자 양성을 아주 우선순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사목 방문을 하시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신앙이 깊은 소년들을 이제 찾아 다니셨는데
0: 네네.
1: 이때 찾아낸 아주 총명한 세 명의 소년들이 네. 김대건 안드레아
0: 아.
1: 그리고 최양업 토마스
0: 네.
1: 그리고 최방제 프란치스코 이 셋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시골에 있던 이들 셋은 서울에 있는 모방 신부님의 사제관 으로 먼저 가게 되는데요.
0: 유학을 온 거네요.
1: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가 이제 서울로 네. 온 게 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0: 네, 네.
1: 이제
0: 몰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거는 그냥 떳떳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몰래
0: 예.
1: 가서 신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적인 지식들, 예를 들어 라틴어라든지
0: 네.
1: 서양의 학문 그리고 여러 가지 천주교 예절을 배우면서 이제 공부할 준비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때에 1836년 12월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이제 은밀히 국경을 넘어 이제 신학교가 있는 마카오로 향하는
0: 네.
1: 그 대장정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0: 네, 아 마카오.
1: 네, 맞습니다.
0: 네,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마카오이군요.
1: 맞습니다.
0: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겠죠?
1: 네, 네. 맞습니다, 수현님. 이때 당시에 그 조선 땅을 나가려면 압록강을 건너야 했는데요.
0: 네.
1: 압록강을 건너려면 꼭 강이 얼어야 해서 반드시 한 겨울에만.
0: 겨울에. 네. 네네.
1: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과 동료들은 그 영하의 추위 그리고 네. 삼엄한 감시를 뚫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를 건너 중국 대륙을 종단하여 6개월이 걸쳐 1837년 6월 7일 파리 외방 정교회에 극동 대표부가 자리하고 있던 마카오에 도착을 합니다.
0: 네.
1: 그 마카오에 신학교도 있었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그 세 소년은 그곳에서 마카오에서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와 같은 어학 공부를 하고 신학과 철학뿐만 아니라 지리학, 천문학, 역사, 법학 등 근대 서구 문물의 학문의 핵심 그 학문들을 두루 공부하게 됩니다.
0: 어떻게 보면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이런 대단한 공부를 하게 된 신학생이구나, 신학생이구나 그렇죠. 생각도 하게 되네요. 신문물, 신문화, 신학문을 네네
1: 맞습니다.
0: 야 정말 한국말로 정말 공부하기도 정말 힘든데 낯선 외국에서 공부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1: 맞습니다. 저는 사실 매번 김대건 신부님이 사실을 늘 뭐 계속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뭐 축일 강론을 통해 늘 네네. 이야기를 해서 늘 공부를 합니다만 아니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많은 공부를 하셨을까
0: 맞아요.
1: 매번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단순히 이런 공부가 어려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시련들이 함께 닥치게 됩니다.
0: 아.
1: 무엇보다 유학을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무렵인데요. 그 세 소년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또 가장 똑똑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네. 최방재 프란치스코 신학생이 풍토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0: 이역만리에서 그럼 돌아가신 거네.
1: 그렇죠. 이제 얼마나 사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셔서 이제 낯선 환경에 적응하신다는 게.
0: 그때는 집신이었을 거 아니에요. 집신 아닌가?
1: 네, 그랬을 아이고.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함께 간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께 큰 슬픔과 충격을 분명 안겼을 것입니다.
0: 그렇겠죠.
1: 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마카오 현지에서 중국인들의 어떤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신학교가 위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또 피난을 나서야 됐는데요.
0: 네네.
1: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다름이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롤론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였고
0: 네.
1: 그곳에서 학업을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0: 아 그럼 필리핀까지 거의 가셨네. 거기 가셔서
1: 네.
0: 거기서 또 아 그래서 필리핀에도 무슨 김대건 무슨 성당 있어요. 네.
1: 김대건 신부님이 아마 공부하셨던 네, 자리일 네, 네. 것입니다.
0: 거기 네네.
1: 그리고 무엇보다 또 슬픈 일인데요. 같은 해 1839년인데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필리핀 마닐라로 가셨을 해 1839년도에는 조선에서 기해박해가 일어났습니다.
0: 네.
1: 이때 조선에 파견된 앵베르 주교님 또 당신을 뽑은 선발하신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과 같은 자신의 인도해준 모든 스승들이 모두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부친 김재준 이냐시오 역시 이때 참수하는 이제 순교를 이루십니다.
0: 요, 소식을 듣게 되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그 순간에는 바로
0: 못 듣지만, 네, 듣지만은 후에 정갈로
1: 후에, 네. 네, 정갈로 들으셨을 거고
0: 네네.
1: 자신을 지켜준 스승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잃은 그 참담한 슬픔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0: 네.
1: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그리고 육체적인 쇠약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고국에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사제가 되어 조선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다지셨다고 합니다.
0: 네, 아유 좀 눈물겹다, 그죠?
1: 맞습니다.
0: 가슴이 뭉클하고요. 네, 그래서 이 후에 김대건 신부님은 바로 어떻게 사제 서품을 받으시나요?
1: 네, 이제 다시 마카오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나가셨는데요.
0: 네.
1: 이제 아직 서품을 받기 전 어느 정도 학업을 마친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당시 프랑스 군함의 통역관으로 승선을 하실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0: 아, 네.
1: 이때 그 프랑스 군함을 타신 이유는 무엇보다 조선으로 돌아갈 그 해로를, 백기를 예. 탐색할 목적이 네네. 가장 컸다고 하십니다.
0: 아.
1: 그러나 또 이와 동시에 이 기회로 이 배는 아편 전쟁을 종식시키는 남경 조약 체결 현장에 가게 만들었는데요.
0: 네.
1: 이때 김대건 신부님은 그 남경 조약의 체결 현장의 통역관이자 참관인으로 또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대단한 일도 하셨네요.
1: 네. 이것이 예.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 시간이기도 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백길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직접 걸어서 조선으로 돌아가는 육로를 탐색하기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육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울에
0: 네. 압록강이
1: 얼어있는 겨울에만 아이고, 육로 통행이 예. 가능했으므로
0: 예.
1: 극심한 추위를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모두 견디고 마침내 그 시간을 다 보내시고 나서야 비로소 부재 서품을 받고 이후에 사재 서품을 받게 되십니다.
0: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진짜 고진감네. 아이고 어쩌나. 부재 서품과 그런데 사재 서품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1: 네,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1844년 12월 중국 길림성에 자리한 소팔가자라는 곳에서
0: 중국 땅이군요.
1: 네, 맞습니다. 네네. 조선 3대 교구장이신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부재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45년 8월 17일 상해에 자리한 금가항 성당에서 이제 영원히 한국 천주교의 네. 역사에 기억될 네. 장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네.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페레올 주교님의 주례로 서품을 받게 되셨습니다.
0: 네, 사제 서품은 네, 상해에 있는 금가항 성당에서 네, 받으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야,
0: 그때는 뭐 지금 사제 서품 받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럴 텐데 거기서는 뭐 누가 갔었겠어요.
1: 네.
0: 저 얼마나 쓸쓸하게 네. 거기 현지인 뭐 신자들만 있었겠죠?
1: 그랬을 겁니다.
0: 네. 네. 이것도 또 눈물겹네요. 아유, 정말.
1: 맞습니다.
0: 예. 예,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박우곤이 부르는 성 김대건 신부님께

0: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궁금한 점 또 질문해 주시면 답을 주시겠는데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신부님 천신만고 끝에 정말 이제 조선 땅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1: 네, 그렇지요. 이제 네. 약 8년에서 9년에 걸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사제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님은 네. 당시 교구장님이 되신 페레올 주교님과 그리고 또 함께 동행자이신 다빌리 신부님과 훗날 교구장이 되시지요. 다빌리 신부님과 함께 라파엘호라고 이름을 지은 작은 배를 타고 조선을 향합니다. 그런데 또 큰 풍랑을 맞아 어느 한 곳에 표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제주도 용수리 포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용수 성지가 네. 있지요. 이제 그곳에 그 풍랑을 맞아 표착을 하시게 됐고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셔서 천신만고 끝에 1845년 10월 이제 한반도에 도착을 하시는데요. 그곳이 전라북도 익산 나바위 해안에 겨우 상륙을 하시게 됩니다. 네, 다 익숙하신 곳들이죠.
0: 그렇죠.
1: 뭐, 네, 용수리 네, 포구, 네, 나바위, 해안 다.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그렇게 도착을 하셔서 서울과 용인 일대의 공소들을 순방하면서 숨어 지내던 신자들에게 고해 성사를 주고 또 미사를 집전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이제 그런데 네네. 지금 1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유학을 하고 정말 어렵게 들어오셨는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조선에 입국하신 지 채 1년이 지나지 네. 않아 김대건 신부님은 다른 선교사분들이 입국하실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밀입국 통로를 개척하려는 그 시도를 네, 하셨는데요.
0: 네, 네.
1: 그 시도를 하시던 중 발각되어 포졸들에게 체포되게 되시고 옥에 갇히시게 됩니다.
0: 네.
1: 이때 남긴 옥중 서한이 아직까지도 네, 네. 우리에게 남아있고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조선의 조정 입장에서도 막 서양 문물을 다 알고 외국어도 잘하는 이 무척이나 똑똑한 김대건이라는 청년을 그냥 죽이기보다는 그 청년을 회유하여 인재를 죽이지 않으려는 노력도 네. 있었다고 합니다.
0: 네네.
1: 그러한 기록도 실제로 남아있고요.
0: 네.
1: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셨고
0: 네.
1: 결국 1846년 9월 16일 한강 새남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시는데요.
0: 네.
1: 이때가 사제서품 받은 지가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이때 신부님의 나이가 만 25살이었다는
0: 네.
1: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울리게 합니다.
0: 참수형. 그러니까 새남타 성당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1: 네.
0: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에 빠뜨려서 이렇게 돌아가셨나? 아, 참수면 목을 베는 건가요?
1: 네. 참 목을 베었는데요. 당시 네. 한강변이나 그런 강가에서 대부분 참수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는 정비가 다 돼 있어서 깨끗한 뭐 잘 돼 있습니다만 사실 강변이 모래밭이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죄인들이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피가 낭자한 것을 그냥 모래로 그냥 치우기도 편했고 그리고 또 시신은 물에 떠내려가서 뭐 버리는 경우도 해서 대부분의 그런 처형터는 그런 강가, 물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만 25세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1: 네.
0: 그 젊은, 정말 젊디 젊은 청년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제
0: 사제가 되시려면 요즘에 신부님들이 다 서른이 넘으시잖아요.
1: 그렇죠. 네.
0: 뭐, 그러고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제도 되셨고, 예, 그렇습니다.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또 이제 돼서, 신부님 매일마다 아쉽네요. 오늘 말씀, 요약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한국 천주교의 첫 사제이며 주춧돌이 되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 진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 그리고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에 관해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 그리고 굳건한 신념과 그 신앙의 의미를 함께 김대건 신부님을 통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는 흥미진진한 어떤 역사 소설을 함께 읽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사 소설이나 마찬가지죠.
1: 네.
0: 예, 성 김대건 안드레아

0: 신부님은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에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소중한 성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기도도 많이 필요하겠고요. 다음 주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그2027 세계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는 다섯
0: 네.
1: 분의 수호 성인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0: 네.
1: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중에 한 분인 성 카를로 아쿠티스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성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에 대해서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애청해 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짧게 인사 나눠 주세요.
1: 네,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저는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만난 기도 밥상에서 정말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WYD 세계 청년대회가 참 중요하죠. 특별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 전구를 청하고 싶네요. 우리가 걷는 평범한 일상도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순례길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예, 끝곡으로 류선영이 부르는 후소나 기억해다오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기도의 오솔길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4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열두를 뽑아 세우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삶적으로도 가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첫 순간부터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모든 여정 안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게 되는 특별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목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악을 가까이 하고 즐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며 빛을 맑은 것을 가까이 하면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심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또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세상 속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되 다른 민족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 즉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예수님 시대를 거쳐 초대 교회와 바오로 사도의 전교 여행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두루 퍼지게 되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받는 부르심의 순간 그 시기에서만큼은 보다 선택과 집중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이 더 시급하고 더 집약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의 짧은 경험과 얕은 상식으로 오만한 판단으로 다 헤아리고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시기와 때는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하느님께서 적합하게 정해주시고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현대의 신앙인으로 현대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견되는 이로서의 겸손한 마음가짐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충실함입니다. 아멘.
1: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것들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유행도 바뀌고 자주 찾던 장소도 없어지고 추억 속에만 남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괜히 반가워지는 것들 말입니다. 2001년에 개봉한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공식 홈페이지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감성이 담긴 화면과 글, 영화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어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데요. 어쩌면 추억이라는 건 잊지 않고 간직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오래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좋은 영화 한 편이 남기는 여운처럼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김연우의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듣고 오셨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내가 이름을 남기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소멸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소멸하게 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살았던 동네를 가봤는데 이제 반쯤은 재개발로 황하게 뻥 뚫린 가림막 사이로 보여지는 매우 넓은 공터 위로 어렸을 때 지나쳤던 집과 집 사이의 길, 땅과 바위들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살던 동네의 절반은 이제 이미 사라졌습니다. 길이 그대로 남아줬으면 좋았겠지만 그 길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이 사람이 그대로 남아준 것에 고맙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영화를 떠올리면 내가 그때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았는지가 함께 떠오르고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의 음악을 들으면 그 시절의 나를 바라보는 만화경 같은 느낌으로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행 가면 사진을 찍어야 되냐, 찍지 않아야 되냐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야.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과거의 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진이 없다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뭔가 다시 꺼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저는 그래도 사진을 찍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오래된 물건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를 다시 찾아 듣는 이유도 그런 추억 때문일 겁니다. 그 안에는 그 시절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지만 추억은 가끔 우리를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데려다주곤 하는데요. 오늘의 기억은 나중에 어떻게 추억될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7월 8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세계 아이돌의 메모리.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4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일관되게 잘 대하는 편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자주 볼 것 같다 싶으면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도 베풉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의 성향이고 그 방식이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살다 보니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친절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으로요. 전자는 괜찮은데 문자는 후자입니다. 최근에 자영업하는 분을 알게 되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SNS에 후기도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타부타 반응도 감사 인사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쌩하니 지나치더라고요. 뭔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닌데 없는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순간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이 쌩하게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제 방식대로 가야 하는지 고민도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며 친절을 베푼 걸까요? 그래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달리할 건 아니란 각이 드는데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데 간혹 쌩하니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섭섭하고 때로는 섭섭함을 넘어서 미움의 감정까지도 생기기도 하죠. 인간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관계를 떠올리는 것. 인간이 맺는 관계는 다른 동물들과는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억은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중요하죠. 사연자님께서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길거리에서 마주하던 사람에게 한 행위,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해도 우리에게 무언가 길게 남는 것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글 초반부에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표현하신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깨지거나 호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쓰신 표현 안에 이미 조건이 있는 거죠. 아무 기대 없이 한 행동은 아니라는 표현을 나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 친절이 상대방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건지 상대방의 반응이 있을 때만 의미 있는 친절이라면 그건 결국 나를 위한 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친절의 많은 부분은 상대방을 위한 친절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친절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을 위한 호의는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그분에게 닿았을 겁니다. 다만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 하면 무언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냥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구절이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선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라는 것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핵심 코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오늘의 미션은 지금처럼 살아보되 내 마음의 움직임을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바라보기입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흐르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게 돼서 조금 내 마음을 알게 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조금 아픈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태어난 인간이니까요.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한번 함께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2374님, 남중남고 공대 나온 남자 사람입니다. 심지어 직장도 화학 계열이라 남자만 많아요. 제가 너무 솔로로 지낸 지 오래돼서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구 응원하는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진짜 제 스타일인 여자가 있어서 친해지는데 무지하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글쎄 그 여자분이 저랑 나이 차이가 11살인 겁니다. 여자분도 제 나이 듣고 깜짝 놀라고 저도 놀라고, 휴, 여자분이 너무 절 마음에 들어해도 어려운데 11살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등학생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20살로 모든 걸 치환하면 다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11살 차이가 나는데 무언가 호감이 들었다는 거는 사연자님께서 11살이나 많아 보이지 않는 외모를 가지셨다는 증거기도 한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모든 선택은 사연자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또 어떤 케이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괜찮은 케이스가 있어요. 다만 남자가 좀 나이가 많으면 더 건강을 많이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자 수명이 좀 더 짧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뭐 11살 나이 차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청첩장 모임에서 제가 건너 아는 사람은 지금 20살 연하의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20살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살 차이면 20살 때 이제 태어난 거니까요. 아 그건 좀 어렵겠는데, 물론 11살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사연자님의 선택에 따라 달려진 거겠죠. 11살 차이임에도 내가 장인어른들과의 관계도 괜찮을 수 있고 이 여자 사람 친구와도 잘 지낼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456 하나님, 다가오는 7월 초에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엄청 기대됩니다. 누구는 그때 가면 일본 장마다, 너 쪄죽는다 이런 말로 초치는데 저는 그냥 좋아요. 무계획으로 항공권만 도쿄로 끊어놨는데 모험이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저도 여름에 일본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두어 번 있는데요. 한 번은 조금 시원한 데로 가서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한 번은 교사 MT로 후쿠오카를 갔던 적이 있는데 왜 일본 여름이 그렇게 덥다 하는지는 조금은 느꼈던 것 같아요. 도쿄로 가신다고 하니까 도쿄는 사실 실내에서 뭔가 경험하게 되는 것도 많거든요. 지하철도 훨씬 빼곡하고 그래서 갔다 오셨을 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많이 걷게 되면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도 여행이란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도 가보는 거. 남들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 볼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로 마음 들떠서 가는 여행, 가기 전에도 좋고 가서도 좋은 그런 여행인 것 같습니다.
요즘 원화가 많이 떨어져서 여행 가기 참 쉽지 않은데 모쪼록 7월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파리사용님, 저는 내성적인데요. 혼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남들 다 보는 거, 다 듣는 거는 관심이 1도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파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기도 한데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하면 공통의 관심사나 겹치는 드라마, 영화 취향도 없어서 말이 뚝뚝 끊겨요. 제가 별난가요? 약간 저랑 닮은 것 같은 노래 고해소에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헤드의 크립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참 여러모로 뭐랄까 굉장히 중2병스러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노래가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는 뭔가 보편적인 것, 평범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튜브가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가 바뀌면서 이제는 독특함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인 것 같아요. 독특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무기인 거죠. 예전에는 TV나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틀어지는 사회였다면 요즘 유튜브만 봐도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독특함을 무기로 어떤 나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누군가는 좋아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나가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나만 좋아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무언가 나와 똑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조금은 다르지만 서로의 관심사를 나아가는데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내성적이신 분이시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또 우리가 내성적인 나의 취향을 알아봐주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니까요. 그런 것도 또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레디오헤드의 크립

잠이 오지 않은 밤, 우연히 꺼내본 책 안에서 발견한 한 줄, 달빛에 그려진 서점.

약속해. 어떤 가정법도 사용하지 않기로. 그때 무언가를 했더라면 혹은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들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해. 가정법은 감옥이야. 그걸로는 어디에도 닿을 수가 없어. 윤희영의 소설 님프들 중에서.

태연 만약에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림프들의 작가 윤희영은 2020년 문단의 구조적 구조리에 2020년의 절필을 선언했는데요. 그래도 그가 남긴 문장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정법이란 없다고 말하죠. 사실 우리 삶도 그럴지 몰라요. 가정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계속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게 되곤 하니까요. 우리의 현재를 바라봅시다. 때론 마음에 안 들고 어두움만 가득할지라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꽃은 핍니다. 꽃이 아닐지도 몰라요. 거기에도 잡초는 자라납니다. 바람이 불고 아침 이슬에 맞닿고 기도의 소리가 어딘가에서 흘러와 닿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세상에 닿고 있음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네요.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브래드의 If.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코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코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4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자취방 계약이 끝나가서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 집을 구해볼까 하다가도 요즘 워낙에 물가가 만만치 않다 보니 본가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월세를 내고 나면 통장이 얇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수입도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 그 안정감을 무시 못하겠거든요. 밥 걱정, 공과금 걱정, 혼자 앓는 걱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장점이 많다는 걸 아는데 한편으론 대단히 간섭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시금 부모님의 생활 리듬에 맞춰갈 생각을 하니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자취할 때는 이유 없이 누워있어도 되고 아무 설명 없이 쉬어도 되는데 멍하니 천장을 바라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본가에 며칠 있어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 그렇다고 월세를 계속 내고 따로 살자니 그냥 나가는 돈 같아서 아쉽고 이 돈이라도 아끼면 나중에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집을 새로 구할지 본가로 들어갈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자취방을 알아볼지 본가로 다시 들어갈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전본당의 주일학교 교사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네요. 몇 년간은 누나가 본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또 그 다음 몇 년간은 동생이 들어와서 본가에서 살고 사실 우리는 성인이 되면 따로 나가서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럽, 특히 프랑스의 대학생들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거기는 20살이 되는 순간 모든 지원을 끊는 게 일반적인 삶이라고 들었거든요. 물론 학비가 거의 들지 않아서 각자의 생활을 책임지며 살아가면 됐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도 잘 구해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먹는 것부터 고민하게 되는 삶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른들이 대학생들의 먹을 것을 적어주는 대로 구해주는 어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좀 재밌죠. 우리나라는 일괄적으로 그런 대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줬을 텐데 프랑스는 그 받는 학생이 뭘 먹고 싶은지를 적어주면 그것을 어른들이 그 해당하는 것을 사주는 방식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참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삶조차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월세가 너무 비싸고 생활 물가도 비싸다 보니 자취하면서는 돈을 모으기가 정말로 어렵고 그래서 본가에 가서 살 때는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인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지점인 거죠. 그나마도 서울에 있는 서울에 본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버틸 때가 있는데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그것은 선택의 요소도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방 친구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정말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이득을 취할지 내 마음의 욕구를 잘 알아본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랜 자취 생활을 하고 본가로 들어가는 친구의 경우 자취했을 때보다 더 큰 이득을 얻기 때문에 본가에서 사는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것이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자취를 할 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설계할지 한번 제대로 한번 설계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돈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무엇을 할지 계획이 세워지면 내가 정말 나가서 살지 아니면 다시 들어가서 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분명히 계획하겠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계획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박정현의 미아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0: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종일 쏟아지는 영상과 게시물들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뭐 사는 것이 편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오히려 그 주어진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를 다 실천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 분별을 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실천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 박소정 내가 바라는 건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김슬혜입니다. 해외 출장 간 김슬혜 아나운서 대신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평화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저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이 프로그램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잘 골라서 실천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종종 과대평가해서 뭔가 내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아서 잘 걸러서 판단을 해서 흡수할 수 있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거 너무 내가 자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말처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어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마음먹은 대로만 다 된다고 하면 저 역시도 뭐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일도 없고요. 주임이사 오늘은 꼭 가야지 했다가 빠지고 뭐 하느님과 멀어지고 고해성산 또 언제 보지?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역시 나를 어지럽히고 불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살면서 좋은 것과 그른 것, 이런 것들을 잘 식별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이 늘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그대 평화 함께합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려요. 샵 1053번, 한 건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또 마음 깊는

둘에 막 있는 날이죠. 이 시간은 저도 오늘 처음인데 한번 기대해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Journey to Heaven, I will pray for you.

저는 이른 새벽 시간을 좋아합니다. 아침 잠이 많았던 신학생 시절에는 제일 어려운 일이 아침 기상이었는데, 사제로 살다 보니 어느덧 아침형 인간, 아니, 더 이른 새벽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가 하루 중 제일 고요한 시간이어서입니다. 물론,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시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요한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시간이 마치 온 세상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한때는 침묵이 무겁게 느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적막한 것이 싫어 괜히 듣지도 않을 음악을 튼다든가 텔레비전을 이유 없이 켜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끌벅적해야 삶의 생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침묵의 소리가 정겹게 다가옵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미세한 소리들도 만납니다. 더불어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고요함의 소리에도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성적으로 볼때 침묵의 의미는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나 주변이 조용한 것그 이상입니다. 외적인 침묵에서 더 나아간 내적인 침묵은 그간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으나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했던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채게 해줍니다. 이렇듯 침묵이 지니는 가치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침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잠시 침묵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가 얻게 될 은총이 참으로 클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침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온갖 잡음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득 이 시대에도 여전히 침묵을 카리스마로 삼고 살아가는 수도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도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음을 떠올려 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와 이른 아침부터 환한 햇살로 새벽 침묵의 시간이 더욱 짧아질 수 있는 계절이지만, 그럼에도 나만의 침묵 시간을 찾고 마련해 보는 시도는 어떨까요?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이들이 그 침묵의 시간에 머물며 그분을 바라고 있음을 떠올려 본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같은 침묵 안에서 침묵의 언어로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을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갓등중창단 9집에 실려 있는 노래 고요한 사랑을 들려드립니다. 침묵의 고요함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갓등 중창단의 고요한 사랑, 수원교구 표창현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말씀에 이어서 신부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자리를 대신 맡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앞서서 마음 깊는 두레박, 우리 표창현 신부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의 중요성, 그 침묵 속에서 만나는 어떤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당장 하느님과 침묵 속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하게 들려서 뭘 침묵에서 뭐 하느님을 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침묵 자체가 주는 그 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말들에 둘러싸여서 있다 보면 정신이 요즘 말로 혼미해진다라고 하나요?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작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딱 목표를 두지 않고 되는 대로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침묵을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순간들, 그게 어쩌면 또 침묵에서 더 나아가서 묵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순간들을 깊이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침묵이 있는 시간 좀 가져볼 수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표창현 신부님의 이 말씀대로 한 5분이라도 10층 경당이라도 가서 좀 침묵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네요. 자, 3477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듣기 아까워서 신청을 해봅니다. 김현철의 고요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2551 쓰시는 분, 서혜진 자매님 최고, 로페카의 그늘을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이 두 곡 듣고 옵니다.

김현철의 고요 그리고 로페카의 그늘 이렇게 두 곡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선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성인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의 성인 성 아퀼라와 성 프리스킬라 이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두 분은 코린토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생업이 같은 바오로 사도를 만나서 함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요. 코린토에서 유다인들의 위협이 커지자 그들은 바오로 사도와 함께 에페소로 떠납니다. 그들의 집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모였고 프리스킬라는 남편 아퀼라와 함께 교사 역할을 하면서 에페소 지역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 라이문도 등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성인들 포함해서 15분인데요. 축일을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견디고 또 굳건히 해온 성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대평화 가족들도 빵톡에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팍스의 노래 듣고 옵니다. 내 맘에 오시는 주.

팍스의 내 맘에 오시는 주 듣고 오셨고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권한을 주고 파견하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알리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데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금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드디어 그대에게 평화를, 이 자리를 마땅히 지키셔야 할 김슬의 아나운서가 돌아와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열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언젠가 또 여러분과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쁘게 달려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고요. 오늘 끝곡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 황영삼의 노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것.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9일 연중 제14주간 목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한국 외방선교회 양금주 토마스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9일, 연중제 14주간 목요일입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중제 14주 목요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사 중에 지난주에 지진으로 돌아가셨던 베네수엘라 저희 동료들 또 저희 신자들 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영혼들 기억하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저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호세아 예언서 1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고 내 발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0: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1: 주님,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0: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1: 주님,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0: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1: 주님,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은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네, 저희는 오늘 연중제 14주간 목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구 신부가 아니고 한국예방선교회 소속 신부인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또 멕시코 유카탄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재작년 1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저희 한국예방선교회 신학생들 영성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왜 회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의 저희 한국예방선교회 신부들이 한 80명가량 되는데 그 60명 정도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파푸아 뉴기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그 다음에 아시아의

0: 우리는 타이완, 캄보디아, 태국, 홍콩에 나가 있고 제가 살다 왔던 멕시코 유카탄에 있는 캄페체 교구와 깬따라로 교구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저희하고 좀 달리 미사 참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처럼 방송 시스템이 잘 돼서 뭐 여러분처럼 집에 앉아서 또는 병원에서 또는 조용한 곳에서 방송을 시청하면서 미사를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쪽 지역은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를 참석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선교사, 해외 선교사 신부들은 그 본당이나 공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 저희들처럼 매 주일 미사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신부가 올 때만 미사를 참석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 모시는 게 저희가 원할 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신부가 방문해야만 모실 수가 있어서 미사에 대한 참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공소를 방문하게 되면은 공소 안에서 다양한 성사를 주게 됩니다. 우선 도착하게 되면은 고해 성사부터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성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미사 참석했지 못했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듣고 나게 되면은 세례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세례는 주 세례들이 많은데 그 세례를 위한 서류 준비해야 되고 그 서류 준비가 끝나게 되면은 또 혼배 성사도 같이 이루어져요. 그 미사 안에. 그래서 혼배 성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마을 한 공소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때 그 모든 성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군데 가기는 힘들고요. 하루에 한 군데씩만 가서 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 사제들이 저희 선교사들이 찾아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주님을 향한 신앙은 분명히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오늘 복음이 나왔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저희들 해외 선교 사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러분의 집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선포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해야 될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들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은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모든 선교사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서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미사에 참석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미사의 지향 얼마 전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희생된 그 베네수엘의 지진 문제들 그리고 지금 각자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나는 이제는 할 만큼 많이 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많은 곳에서 필요한 신부님 더 많이 그쪽에 파견돼서 그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주님께 바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런 걸로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미사 중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주님께서 기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한 기도, 또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는 그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잘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기쁘게 주님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주님 진심이 진짜 좋고 보시는 저희가 바치는 제사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주소서.
1: 주님,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0: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부모, 형제, 자매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뱃비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와 저희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1: 평화를 빕니다.
0: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1: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 끝났으니 복음을 선포합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0: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0: 우리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월 9일인 오늘은요, 친구 데이라고 합니다. 79라는 발음이 친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시작된 날인데요. 자, 당신에게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면 어느새 함께한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존재가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또 어려워지죠. 자, 오늘은 그리운 친구에게 연락하면서 잠시 행복했던 그 시절로 추억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7월 9일 목요일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4, 3위주 황소리의 목소리로 우정일기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저도 친구 같은 존재일까요? 친구 대위에 제가 오랜만에 찾아뵀어요.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안 그래도 클라라 베스님이 빠피디님 오늘 대타 마지막 날인 거예요 하시면서 어제 보내주셨고요. 은방울꽃님도 슬디 해외 출장 잘 다녀와요. 저번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제작하느라 떠나시는군요.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잘하고 이제 네덜란드, 독일 거쳐서 잘 취재하고 돌아와서 아마 8월 말 9월 초에는 프로그램 이제 다큐멘터리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또 생각날 때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전해드릴게요. 우리 그대에게 평화를 가족들이 저에 대해 너무 속속들이 알고 계신 거 보면 친구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을 또 보여주실 때가 왔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2주 정도 함께하죠. 청취율 조사 기간 때에는 모르는 번호로 02로 전화가 와도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듣고 있어요. 또뭐 저희 프로그램 그대에게 평화를 김슬혜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주 즐겨 들으시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청취율 조사 전화 꼭 받아서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율 좀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거 아시죠? 샵 1053, 우물정 1053입니다. 유료 100원 문자.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무료로 방송 토크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이길 위에 서 있는 그대에게 모란과 황염삼 신부가 함께하고요. 투게더의 행복하여라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BMK라는 활동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불러온 가수 김현정 씨. 한동안 무대에서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요. 최근에 뜻밖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초빙 강사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곳에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시력을 잃은 중도장애인을 비롯해서 6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김현정 씨는 2년 동안 매 학기 20번의 수업을 이어오며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접 음악치료사와 성악가까지 데려올 만큼 수업에 마음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정 씨는 음악을 들을 때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와 위로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교단에 서고 있다고 합니다. 시각을 잃으며 세상을 잿빛으로 느꼈던 이 학생들이 음악을 들을 때면 세상이 핑크빛 같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 선한 마음이 누군가의 무채색 같은 하루를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한 안토니오의 모두 다 노래해였습니다. 그러니까 BMK 꽃피는 봄이 오면 이런 곡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한동안 왜안 보이시지? 인기가 많은 가수인데 했는데 맹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었군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또이 학생들을 위해서 매 학기 20번의 수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아는 분들 초빙해서 아이들 도우려고 하는 너무 멋진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을 좀 보면은 마르티노 님이 갑자기 비 오면 무서워요. 수해사고 안 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쏟아질 때는 막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올해 장마가 비가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여기 서울은 좀 그냥 제가 출장 갔다 오니까 잘 모르지만 사정은 계속 약간 꿉꿉하다 그래야 되나? 습도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다른 곳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비올 때면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덕분에 큰 사고 안 나고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가영 헬레나님은 그대에게 평화를 라디오와 함께 아침을 엽니다. 행복해요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노래 감사드려요 하셨어요. 네, 그럼 두 분께 또 어떤 곡을 띄워드릴까 했는데요. 비 오는 날또 생각나는 곡이죠. 성밴드 어린 시절의 무지개 듣고요. 이어서 석소영과 박세환이 함께한 잘해왔구나 듣고 올게요.

그들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석소영과 박세환이 함께한 잘해왔구나 들으셨어요. 먼저 들으신 곡 성밴드 어린 시절의 무지개였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아우구스티노 자우룽이 있습니다. 중국 귀주에서 태어난 성인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감옥을 지키는 옥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함께 붙잡혀온 매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에서 크게 감동한 아우구스티노 자우룽 성인은 교리를 배워서 믿음을 갖게 됐고 아우구스티노라는 이름은 이때 세례를 받으면서 얻은 이름입니다. 사제가 된 후에는 운남성 산악지대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또 고해성사를 주러 다니고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목활동에 전념했는데요. 결국 체포돼서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 니카시오 그리고 성녀 바울리나 등 40분이 계신데요. 혹시 축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또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윤진솔의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강훈 오늘을 살자.

네, 강훈 바오로의 오늘을 살자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윤진솔의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말고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 선포하러 가는 길에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완벽한 준비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따라 걷는 여정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최준익이 부르는 믿음의 문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4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교훈은 세상 속에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자 고마운 나침반이자 든든한 위로가 되어 줍니다. 우리의 전교는 삶의 자리에서 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복음 선포의 사명은 종종 또는 상당히 많은 빈도로 막연할 수 있습니다. 좌절과 허무함, 초조함 등의 강박이 내 안에 역동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파견되는 이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선포 메시지의 참뜻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즉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느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참됨, 공정, 평화가 꽃피는 나라.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선포 메시지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도들입니다. 실제로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사도들의 몫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일은 사도들만의 개인 능력으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발걸음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깃들여져 있고, 하느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의지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고, 그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둘이나 셋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그 안에서 하늘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에서 여느 다른 일들을 해나갈 때처럼 세부적이고 거추장스러운 물질적인 요소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의 평화를 선포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하늘나라는 세상 어디서나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1: 연중제 14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 한쪽에 있던 하얀색 작은 집 기억하시나요? 창문처럼 생긴 나무판이 달려있고요. 초등학생 키 정도 했던 그 집이요.

바로 기온이나 습도를 측정하는 백엽상입니다. 햇빛은 맞고 바람은 잘 통하게 해서 공기에 있는 그대로의 온도를 재기 위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흰색으로 칠하고 또 바람이 드나드는 틈을 만들고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문도 북쪽을 향하게 하고 또 땅의 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면에서 높여서 설치를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놓인 환경부터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왜 평소답지 않지? 왜 잘 웃지 않지? 그 사람의 진짜 온도를 알기 위해 상대방의 햇빛과 바람이 어떤지를 먼저 살피는 오늘이 되길 바라면서 행복을 향한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주식 그 너를 생각해 이 노래로 2026년 7월 9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한 구석 아니 정원 잔디밭 한 구석에 있었던 백엽상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이 집같이 생긴 거 본 적은 있어도 이름은 잘 몰랐었는데 진짜 공기의 온도, 기온을 재기 위한 설계였다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온도, 습도를 적는 당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백엽상에 나가서 거기에 잴 수 있는 온도, 습도를 적는 당번. 제대로 된 온도를 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땅에 직접적인 지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면을 높이고 또 흰색으로 칠하고 바람이 드나드는 틈을 만들고 문도 북쪽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진짜 공기의 온도를 재기 위한 설계였다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죠. 제대로 된 온도를 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이 백엽상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살필 때도 그래야겠습니다. 왜 저래? 왜 저럼? 이렇게 그냥 판단하지 않기 아셨죠? 그렇다고 또 너무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나 때문인가? 뭐지? 왜지? 라고 나 스스로를 작게 만든 다음에 눈치 나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눈치를 보지는 마시고요. 김정배님 백엽상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였는데요. 기억납니다. 6516님 백엽상 풍향계 독서상 요새는 학교에 없어요. 아쉽게도. 그리고 전자칠판과 1인 1기계는 새로 생겼죠. 그게 뭐든 아이들의 동심과 선생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 독서상은 뭔가요? 그러니까 독서하고 있는 뭔가 동상인가? 독서상. 아까 아니면 독서 많이 하면 주는 상인가? 독서상. 왜 난 모르지? 저도 종종 뭐 생명나눔 교육이나 자살 예방 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할 때가 많은데 동성고 빼고는 다 이런 전자칠판 이렇게 아직 전자칠판이 도입이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자칠판 볼 때마다 우와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해요. 뭐든지 다 첨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7408님 친구데이 7월 9일 아침에 맞는 서로를 생각하게 하는 복디의 멘트로 이 아침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맞다. 오늘 7월 9일 친구데이구나. 우리 서로서로 친구잖아.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잖아요. 서로서로 생각하면서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오늘 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그 다짐과 함께 다짐송도 신청해 주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다짐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다짐이 될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 내 다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는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가 목요일 코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드라마 작가님을 행복을 여는 아침에 오셨는데요. 최유지 작가님과 함께 드라마를 만드는 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오늘 활짝 열어둡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 협동조합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

지낸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Sue, Jenny,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담양, 임실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 호남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현재 매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충청과 호남 지역에 최대 200mm 이상, 강원 내륙에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 120mm 이상, 경북 지역은 100mm 이상입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서는 강풍까지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영남과 제주도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특보가 내려진 칠곡, 의성, 그리고 경북 경산에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6도, 광주 24.8도, 대구 25.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수진이도 버벅버벅 되네요.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오전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지다가 빗줄기가 잠시 약해지는 듯 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져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풍까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씨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한낮에도 경북과 일부 제주도 지역에서는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27도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자,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확실히 몸이 날씨에 영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날씨보다 관절이 더 정확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복디는요. 자, 우리 복이들도 이렇게 내 나이를 실감할 때가 있으신가요? 이거 하면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내가 알게 되어버렸다던가, 어떤 모임에 가도 이제는 내가 최고 언니, 왕언니, 최고 형아인다던가, 이렇게 내 나이를 실감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내 나이를 실감하게 되는 때를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나이 대신 더 맛있게 드시라고 현미칩, 새우칩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입니다. 빅뱅 하루하루 듣고 올게요.

0: Say goodbye.
1: Can't stop, we won't stop. 여러분들도 내 나이 실감할 게 있으신가요? 어떤 모임에 가면 최연장자라거나 이렇게 내 나이 실감할 때 문득문득 찾아오잖아요. 그때를 복기와 나눠주세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 현미칩 새우칩 선물 드릴게요. 티아라와 초신성이 함께 부른 TTL 부르고 올게요. 함께 걷던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6살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귓속말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자신이 사실 6살이 아니라 7살이라는 거였죠. 엄마도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의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올해 설날에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었으니 이미 한 살 더 먹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비밀을 유치원에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합니다. 지금 함께 지내는 반 친구들이 너무 좋고 동생들과 노는 게 재밌기 때문이랍니다.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나요? 우리 어른들은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 살 더 먹었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여기니까 말이죠.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만큼은 벌써 형아가 됐으니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어릴 때는 생일이 너무 기다려졌고 또 한 살 더 먹는다는 건 더 크고 더 멋진 사람이 되는 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어려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 일이 돼버렸고 또 한 살이 늘어날 때마다 기쁜 마음보다 아, 내가 벌써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거 늙어가는 일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는 노랫말도 있잖아요. 떡국 한 그릇에 누구보다

먼저 7살이 되었다고 믿었던 아이처럼 우리도 가끔은 나이를 조금 더 반갑게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그 한 살은 잃어버린 젊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시간에 맛있는 열매를 맺는 일일 테니까요. 떡국 한 그릇을 더 먹어서 친구들보다 먼저 7살 형아가 됐다고 믿는 아이. 아우, 그랬으면 복디 이모는 도대체 몇 살인 걸까요? 과연 이 아이는 언제까지 자기가 나는 동생들이랑 놀아주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네요. 우리 보기들은 언제 나이를 먹었다는 걸 실감하는지 보내주고 계시죠?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요. 아우, 이 사연 너무 공감돼 하는 분께 나이 대신 이거 더 맛있게 드시라고 현미칩 새우칩 선물 준비하고 있을게요. 샵 1053입니다.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 나이 먹은 걸 실감하시나요? 우리 아이 7살 됐다고 이렇게 뭐 또 숨길 일이야? 헉, 나 7살 됐어. 복디 이모는 떡국을 얼마나 먹을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실감하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4님, 어느 날 주민센터를 갔는데 어르신 하고 부르길래 뒤돌아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70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인생 허무해지 너이다. 이런 거 약간 저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문자 읽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었나? 성당 캠페인, 그러니까 주일마다 캠페인을 다녀요. 생명나눔, 이제 장기기증 희망등록 좀 해달라. 한마음 운동본부 캠페인을 다니면서 이제 신부님 강론 시간에 제가 대신 올라가서 제단에 올라가서 뭐 이게 이야기를 해요. 사연 나눔을 하는데 그 시작할 때 제가 항상 저는 뭐 KBS에서 얼마나 일을 했고 지금은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출근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제 나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항상 모든 성당마다 가서 제 나이 얼마처럼 보일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25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되게 크게 잘 들려. 근데 저 멀리서 손가락으로 40! 막 이러시는 거야. 굳이. 굳이. 너무 잘 들리게. 아니, 손까지 들 필요는 없잖아요. 저 멀리. 그 뭐 성당 얼마나 커요. 저 멀리서 40!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그런 데 있으면은 어른들이 원래 약간 기분 좋으라고 좀 깎아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40처럼 보여도 40인 것 같아도 그냥 뭐 아유 25, 20 이렇게 깎아주는 게 애누리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이제 빼박 그냥 40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저 얼굴 좀 보고 가시라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매 주일마다 40이 안 나온 적이 없어. 아니 그 사이에 뭐 서치를 해보신 거야 뭐야 40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40 하시는데 속상해요. 그때 이제 아 나이 먹었구나. 이 깎은 게 40일 수도 있잖아. 그분 딴에는 깎아서 40 이러신 걸 수도 있잖아요. 저 40 하나입니다. 자 4897님 마음은 남편 만나기 전 28인데 벌써 손녀가 둘입니다. 저도 나이 드는 게 실감나요. 와 진짜 내가 결혼하기도 전 28, 28인데 벌써 손녀가 생겼다. 이때 진짜 실감 나실 것 같아요. 4452님 갑자기 길을 갔는데 어린아이가 할머니! 라고 부릅니다. 아니 뭐 할머니 나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낯설어서 그냥 슬그머니 웃어주고 왔답니다. 아직도 저 청바지에 티셔츠 즐겨 입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가 훈장처럼 다가오는 아침 날 이끌어준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의 기준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정말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어도 그냥 우리 엄마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다 할머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엄마보다 어려 보이면 이모 이런 거고. 그러니까 너무 할머니의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기들은 요즘 그리고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육아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흰머리의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나 너무 달래는 것 같아? 나 너무 위로하는 것 같아? 전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김정배님 딸아이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래층 새로 이사온 아이가 저에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니까 집에 들어와 딸아이가 오열했습니다. 아, 웃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아이 아우 상처였어.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다니 상처받아. 또 우리 딸밖에 없다. 우리 딸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 아닌데 이 자식이 우리 아빠한테 할아버지라고 해? 그래서 분해가지고 울었나 보다. 오금사님 제가 정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미래의 노후를 살펴보게 됩니다. 7호 2호님,
집안에 쌓이는 건강 보조식품과 의료용 기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볼 때요. 그쵸. 이제 복디도 몸에 좋은 걸 챙겨 먹는 걸 보면서 아,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항상 사람들이 뭐 좋아해요? 이러면 건강한 거 빼고 다 좋아해요. 이랬어요. 왜냐면 건강한 건 맛이 없으니까. 저는 맛있는 거 좋아하지 건강한 건강한 맛나 이러면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 먹는 거예요. 건강 생각한다면서 복디 진짜 잘 챙겨 먹는 거 알죠? 바깥에서 안사 먹고 집에서 다 챙겨 먹는 거 알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SNS에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 나이가 그때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맛있는 거면 됐지. 막 굳이 뭐 영양가를 생각해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이겠다,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굳이 좋은 거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저도 아, 내가 나이를 좀 먹었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아, 맞아. 2373님. 먹고 나면 소화 기능 떨어질 때. 맞아. 그래서 제가 건강한 거 먹는다니까요? 예전에는 진짜 모래도 씹어 먹었어. 돌도 씹어 먹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내 배의 컨디션을 보면서 양을 조절하고 막 이러더라고. 와, 진짜. 4897님. 아무도 저한테 뭐안 가르쳐 줄 때요. 아, 예전에는 아, 이거 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줬다면 지금은 다 알겠거니. 내가 배울 것도 없어, 심지어. 그럴 때 나이를 실감한다. 도윤지님, 요가 시간에 다리 하나 들고 중심 잡을 때그 느낌이 한해한해 다르다고 느껴요. 이것도 저 최근에 요가 갔다가 느꼈어요. 예전에는 좀더 유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점점 막 이렇게 끙끙 대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저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얘기 말씀드렸죠? 병원 갔는데, 이제 살 그만 빼고, 체중 그만 줄이고, 근육 키우라고 했을 때, 그때 나이 실감했어요. 이제 예전에는, 아니, 뭐, 체중 줄이고, 다이어트, 막 이런 거 신경 썼는데, 이제는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걸 들으니까, 나 진짜 나이가 들었나 봐. 체중 그만 줄이고, 근육을 늘리세요. 라고 했을 때, 나 진짜 나이가 들었나 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799님, 처음 참여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야유회 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 잡일을 하거나 고기 굽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귀찮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우, 내가 할게. 제가 하려고 해도 어린 친구들이 나서서 해주니 조흔이면서 씁쓸합니다. 아, 맞네, 맞네. 맞아. 선배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막 이럴 때 되게 좋으면서도, 좀 편한가 싶으면서도, 내가 진짜 이렇게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괜히 거리감 느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김현정님, 나이 실감. 직장에서 후배랑 식사 중에 리메이크 음악 나올 때, 원곡자랑 다르게 할 때요. 맞아, 맞아. 후배들이 전부 리메이크 곡 부른 가수가 원곡자인 줄 알더라고요. 어머, 나만 알고 있어. 이제 어딜 가나 나이가 제일 많지만, 그래도 전제 나이가 좋아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재밌는 문자 많이 들어오네요. 자, 그래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고, 현미칩, 새우칩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아, 너무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답변. 저희 제작진이 다한 마음으로 이분 뽑았습니다. 먹고 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질 때. 2373님께 현미칩, 새우칩 선물 보내드릴게요. 과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눠드세요. 우리의 소화기관은 소중하니까요. 자, 김현정님이 보내주신 이 문자에 이 노래 떠올렸습니다. H.O.T의 원곡이죠. NCT Dream의 캔디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 들은요,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보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짐송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78 하나님. 중3 딸과 성가 캠프 가는 것에 대해 아침부터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다짐, 뭐 이미 신청한 성가 캠프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딸과 대화하기입니다. 신청곡 성진우의 나 보기 하지마 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따님이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신청을 하신 건가요? 딸은 가고 싶은데 아니면 부모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걸까요? 이왕 신청한 거 정말 잘 무사히 안전하게 기분 좋게 다녀올 수 있기를 따님께 양보하세요. 대화하세요. 자, 3368님. 오늘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밤에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출출해도 팥빙수를 해먹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주 3회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듣고 싶어요. 복디한테도 이 다짐이 필요합니다. 복디가 확실히 왜 그럴까? 팥빙수를 좀 올여름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먹을 때마다 입은 너무 맛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나의 소화기관 소중하잖아요. 이렇게 찬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찬 음식을 찾아서 큰일이야. 복디도 이번 주는 이제 팥빙수 월요일에 먹었으니까 안 먹는 걸로 다짐해봅니다. 우리 같이 지켜요. 3829님 처음 참여해주셨습니다. 할 수 있어! NRG 항상 힘내고 싶을 때마다 들어요. 꾸리꾸리한 아침 힘나게 한번 틀어주세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우리 3829님이 이 노래로 힘낼 수 있다면 얼른 틀어드려야죠. 우리 같이 힘내고 같이 파이팅 합시다. 에너지 할 수 있어.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트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여름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고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이머시브 뮤지컬 고래밥 바다운동회에 우리 보기들을 초대합니다.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뮤지컬 공연 티켓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으로 공연, 뮤지컬 공연이라고 쓰고 사연을 함께 적어주시면 되고요.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복디가 또 구해왔어요.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입니다.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드디어 한국 첫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내일부터 이 전시가 오픈이 되는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자비솔라 특별전의 판화 판매 수익금 일부는 명동밥집에 전달까지 된다는 의미 있는 전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자비솔라 티켓,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당 두 장씩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바로 오늘의 지니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는요? 너무 귀여워서 뽑았어요. 8573님이 수영장 6일째 다니고 있는데 아직 물이 무서워요. 오늘은 꼭 물속에 얼굴을 넣으리라 다짐해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화이팅! 8573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응원하는 의미에서 선물 드립니다. 세페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곡 3368님께서 신청하신 산이와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0: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백수연님께서 어제 회식 후 근처 풍경 공유합니다. 푸르른 하늘 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아 예쁜 풍경 보내주셨어요. 저 멀리 바닷가인가요? 뭔가요? 강인가요? 너무 예쁘다. 하늘도 너무 예쁘고요. 무슨 여름 하늘 같지 않고 가을 하늘처럼 굉장히 높게 사진 속에서는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322님 복디 요즘 회사에서 조직 개편이 되고 일이 두 배가 됐어요. 의지하던 팀장님과 후배 모두 퇴사당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힘내라고 전시회 티켓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하셨는데요. 자비솔라 전시회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3368님 저도 티켓 받고 싶어요. 아내가 그림책 채색 작가로서 미술관 가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에게 힘 한번 실어주시면 완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복디가 이 전시회 다녀왔는데 이 작가 전시는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전시였고 색채가 굉장히 강렬하고 네, 알록달록해가지고 아마 그림책 작가님께는 영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전시회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 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백지영의 Dash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들려드릴게요. 야, 왜 이러고만 있어야. 어머, 음이 이게 아니었잖아. 하는지도 정말 답답해. 자, 우리 보기들은 어떤 때 정말 답답하신가요? 드라마 속 매번 당하기만 하는 주인공을 보고 있을 때 어이구 답답해 싶으신가요? 아니면 꽉 막히는 차 안에 있을 때 몸이 근질근질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아유 뭔가 얹힌 느낌이면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 번 속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하셨다면 복작복작에 다 풀어놔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답답하신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백지영의 Dash!

복작복작 백지영 대쉬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은 어떨 때 가장 답답하신가요? 자, 그 고구마 같은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도 복디의 행여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답답한 건지 현명한 건지. 에이, 이건 답답한 게 아니죠. 현명한 거죠. 자, 2037님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 얼른 move, move. 얼른 움직이세요. 자, 상혜님. 지각할 것 같을 때 답답해요.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신호등마다 다 걸리고 운전기사님은 운전도 평소보다 더 느리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 맞아. 완전 공감합니다. 지각할 것 같을 때 약속이든 뭐 어디든 지각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아슬아슬한데 막 신호등마다 다 걸리고 운전할 때도 그렇거든요. 신호등마다 걸리고 평소에는 막 쭉쭉쭉 나가다가 신호등마다 걸리고 앞에서 택시기사님은 저 앞에 택시도 그 차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앞에 있는 차가 막 느릿느릿 갈 때 그때 진짜 속 터지죠. 하, 왜 저럴까? 뭘까? 뭐가 문제일까? 막 뭐 우회전하는데 막 천천히 우회전하고 6199님 처음 해보는 업무를 할 때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해요.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6199님은 약간 성격이 급하신 편인가 보다. 처음 해볼 때 이제 내 속도대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격이 좀 급하더라고요. 복디같이. 복디도 그래요. 처음 해보면 당연히 천천히 하고 느리게 하는 게 당연한데 막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처음 해볼 때도 탁탁탁탁 하고 싶은데 속도가 안 날 때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답답하다라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복디도. 6199님 그래도 처음이니까 괜찮습니다. 이사구 하나님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평행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 차가 더 안 밀린다고 전화하는 아주머니 답답했어요. 앞차 밀면 되는데. 아, 그치, 그치. 앞차를 밀고 뒤로 좀 밀면 되는데. 아주머니가 힘드셨나 보다. 안 해보고 그냥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하신 거 아니야? 자, 6609님. 티켓 주세요. 어젯밤에 먹은 야식 족발 때문인지 속이 더부룩하고 점심까지 굶어야 할 것 같이 답답하네요. 좀 참을건요. 참을걸요. 답답해요, 속이. 티켓 주세요. 라고. 속이 답답하다. 아, 이거 완전 야식 먹어가지고 속 더부룩할 때 진짜 점심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을 거, 안 먹어야 될 것 같을 때 이 기분 알죠? 하지만 점심 직전에 한 11시, 10시 반 이때 되면은 이제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 너무 배가 고파서. 저는 오히려 저녁 먹은 날에 배가 더 빨리 고프고 더 많이 고프더라고요. 자, 뮤지컬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6님, 복작복작 글 써야 되는데 무슨 말 써야 할지 생각이 안 날 때 답답해요. 아, 뭔가 쓰고 싶은데, 문자 보내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이럴 때 답답하다. 김정배님,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고 있는데 돈 이야기를 하거나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세탁기에서 빨래 꺼내서 넣으라고 하면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합니다. 아, 맞아. 돈 얘기할 때 답답하죠. 아, 뭐 이것도 나가야 될 돈 많고 이것도 나가야 되고 막 이럴 때 답답하고, 아, 밥 먹을 때는 강아지도 안 건들린다는데 체할 것 같은데 그 얘기 나중에 하면 안 돼? 라는 생각 들죠, 들죠, 들죠. 그리고 집안일 하고 있는데 다음 집안일 이렇게 줄 세워줄 때 너무 공감합니다. 7525님, 시간 개념 없는 사람들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해. 제발 약속 시간 좀 잘들 지킵시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복디도 할 말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럼 오늘 복작복작 백지영 대쉬 장원 한번 뽑아봅니다. 장원은요, 평행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제 차 안 밀린다고 전화하는 아주머니 답답합니다. 249 하나님께 선물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존박의 굿데이 들으면서 직업주의보 넘어갈게요.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0: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시간. 드라마 한 편에는 누군가의 웃음도 눈물도 사랑도 담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에는 한 사람의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을 텐데요. 오늘은 수많은 청춘의 설렘과 성장을 이야기로 그려온 드라마 작가 최요지 작가님과 함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힘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보기님들. 드라마 작가 최요지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이른 아침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1: 제가 감사하죠. 초대해주셔서.
0: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우리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우십니다. 당황하셨어요?
1: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우리 작가님이 지금 인천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른 아침 어떻게 오셨나요?
1: 제가 평소에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어서 네. 오늘은 근처에서 외국인 분들이 많이 묵는 곳에서 네. 잠을 자고 왔어요.
0: 정말요? 네. 어떡해. 감사해요.
1: 보기님들을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0: 와, 이른 아침, 저희가 너무 아침에 이제 출연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 주변에서 주무시고 온 거군요.
1: 네. 네,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명동에. 오, 네, 예전보다도 맞아요. 더 많아져서 네. 이것이 K의 파워인가? 그런 생각을.
0: 네. 이 K컬처의 파워를 느끼면서 약간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K컬처의 진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네.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작가 최유진님 어떤 분이시죠?
1: 네, 저는 7편의 로맨스 드라마를 쓴 작가 최요지라고 하고요. 요지라는 이름은 글의 요지를 살리자는 뜻을 담아서 지은 필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랑 이야기를 좋아해서 로맨스 장르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생각했을 때 그냥 작가님의 성격이나 작가님의 이야기를 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제가 이걸 보고 로맨스 드라마의 작가님이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도 약간 네.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안녕하세요. 처음에 인상부터가 되게 사랑스럽고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쓰시는 로맨스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드라마 작가가 꿈이셨나요?
1: 처음에는 방송국에서 드라마 연출하는 PD가 되고 싶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방송국 시험 준비하면서 드라마 기획안을 많이 썼는데 계속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가 뽑는 극본 공모전으로 눈을 돌렸는데 당선이 돼서 작가의 길에 접어들게 됐고요. 네. 일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적성에 되게 맞더라고요. 저는 작가 일이 더 맞아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던데 이 전공 공부가 도움이 되셨나요?
1: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은근히 제가 심리학 전공하면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사람이 통과해온 역사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관점이었어요. 네. 근데 드라마를 쓸 때도 캐릭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쵸? 인물의 전사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캐릭터의 생동감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전사 작업을 되게 즐기는 편이어서 심리학 전공을 한 덕을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오늘은 우리 최유지 작가님이 통과해온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보기들도 드라마 작가님, 최유주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들을까 하는데 우리 작가님이 직접 하나 추천해 주시죠.
1: 네, 데이식스가 부른 초콜릿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곡은 제가 썼던 첫 드라마인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구라는 드라마의 OST예요. 보기님들이랑 첫 시작의 설렘을 나누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0: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구. 이 19가 숫자 19인데
1: 네.
0: 그쵸? 이렇게 읽으니까 맞아요. 더 하고 싶구이군요. 자, 첫 시작의 설렘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 초콜릿.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목요일 코너 직업주의보 최유주 작가님, 드라마 작가님과 함께 직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 드라마 작가라는 게 막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본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께서 좀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웹드라마 회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드라마의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장에 가서 배우들 연기 디렉팅을 좀 보조를 하기도 하고 편집 과정에서 되게 피드백도 많이 하고 뭐 마케팅이나 디자인, 음악 같은 곳에도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요. 이제 프리랜서가 되고 회당 60분, 70분짜리 드라마를 쓰면서부터는 좀 대본 작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본 작업만 해도 늘 시간이 부족한 편이어서 그 외의 영역은 감독님이나 다른 PD님들이 맡아서 해주시는 식으로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0: 진짜 드라마가 한 편이 만들어질 때 그 제작 과정에 어디까지 참여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캐스팅 이런 임무를 염두에 두고 뭐 대본을 썼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장소, 이런 음악이 흘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에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시는 편인가요?
1: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웹드라마 작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도 되게 전반적으로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ST라고 하면 이 가수한테 곡을 의뢰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이제 작곡가 분들이 데모곡 보내주신 것들 중에서 이거를 OST로 선정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가사 시안 수정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도 다 이제 의견을 내곤 했었는데 이제는 좀 주로 캐스팅 부분에만 의견을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획안과 대본의 활자로 이제 캐릭터를 저는 만든 사람이니까 이 캐릭터가 어떤 배우를 만나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고요. 저 말고 다른 작가님들도 캐스팅 단계에서 감독님이랑 같이 배우분들 만나서 미팅도 하고 이래서 배우님이 이 캐릭터를 꼭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이 드라마 작가랑 영화 작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작가님이라는 게 같은 작가라고는 쓰지만 작업 방식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무래도 영화랑 드라마가 가진 분량이랑 형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거기서 오는 차이인 것 같은데 영화는 아무래도 이야기가 한 호흡으로 쭉 전개가 되고 드라마는 이게 에피소드별로 좀 끊어지면서 그쵸.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쓸 때는 회마다 엔딩에 얼마나 임팩트 있는 장면을 배치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더 상당히 중요한 편이에요. 그리고 영화는 이제 대본을 다 쓰고 촬영에 들어가는데 한국 에서 드라마를 만들 때는 사전 제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를 들어서 12부작이라고 하면 보통 4부나 6부 대본이 나온 상태에서 촬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의 초중반 회차가 방영을 하고 있으면 작가는 이제 마지막 화 쓰느라 아직 정신이 없고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0: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 드라마 작가님께도 신인 공채라든지 나이 제한이 있을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뷔를 하게 되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1: 나이 제한은 우선 전혀 없고요. 매 해마다 방송사나 큰 제작사에서 공모전이 열리는데 이게 이제 신인 공채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공모전에 당선이 되거나 보조 작가로 일을 시작하는 게 작가가 되는 제일 올드스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 데뷔 경로가 많이 다양해져서 저도 공모전 출신이긴 하지만 웹드라마로 일을 시작해서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웹툰이나 웹소설을 쓰다가 그

0: 그걸 원작으로 하는 대본으로 데뷔를 하시기도 하고, 좀 변호사나 판사 이런 전문직으로 일하다가 그 전문성을 살린 대본으로 데뷔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세요.
1: 맞아요. 무슨 이혼 드라마 같은 것도 막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0: 네.
1: 쓰시고 또 무슨 그 중증 외상센터인가 그것도 의사
0: 네.
1: 선생님이 쓰셨잖아요.
0: 네.
1: 근데 전문 분야를 살린 전문성을 살린 그분들이 데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웹툰이나 웹소설 요즘 또 웹툰이랑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작품들이 진짜 유행이잖아요.
0: 네,
1: 그죠?
0: 맞아요.
1: 그래서 더 데뷔할 수 있는 매체나 경로가 더 많아진 것 같긴 하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거꾸로 드라마 작가를 하시는 분들이 드라마로 하고 싶은 거를 웹소설로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1: 하이브리드네요. 완전 왔다 갔다.
0: 네.
1: 우와! 이 드라마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이에 제한도 없고 또 드라마, 캐릭터, 사람 사는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드라마도 항상 인기가 있고 그래서 작가를 또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글쓰기, 그냥 글쓰기만 잘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 같거든요.
0: 그 제가 일을 해보니까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1: 네.
0: 그만큼 피드백도 되게 많이 받고 그 과정에서 작가가 이제 좋은 의견을 잘 수용을 하면서 가끔은 또제 주장을 펼쳐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협업을 할줄 아는 그 커뮤니케이션, 협업 능력이 필수적인 거예요. 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고 바쁠 때는 수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아서 이제 그런 와중에도 정신을 잘 붙잡고 대본을 쓸수 있는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것
1: 체력.
0: 같습니다.
1: 우리 작가님이 말씀을 잘하세요. 또박또박 야무지게 말씀을 잘하셔서 그 스킬이 필요하다. 작가님은 가지고 계시네요.
0: 좀 긴장해가지고 평소에도 좀 이렇게 말을 해볼 연습을 계속 저도 하고 있어요.
1: 또박또박하게. 오, 되게 지금 오늘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드라마 작가라는 분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이렇게 생겨나실 것 같은데 그럼 작가님은 평소에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0: 네, 저도 화제가 되는 드라마 1, 2화는 무조건 챙겨보려고 하는데,
1: 네.
0: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풀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업자의 시선으로 보게
1: 업자.
0: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멋진 신세계라는 드라마 재밌게 봤거든요.
1: 임지연 배우 나오는.
0: 네,
1: 네네네.
0: 거기서 허남준 배우가 연기한
1: 네.
0: 그 차세계 캐릭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1: 뭔가 인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던 제가 열심히 안 봐서 그런가 봐요.
0: 되게 웹소설의 차가운 재벌 남주가 살아나온 듯한 그런 캐릭터여서 뭐 명대사 중에 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차가운 남자가 내 앞에서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이제 설레는 장면이 나와도
1: 네.
0: 저는 그걸 보면서 오, 캐릭터 되게 잘 뽑았다.
1: 오,
0: 약간
1: 그래.
0: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1: 시크하네요.
0: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그런 설렘을 느끼면서 봤는데 아, 요즘엔 그런 순수한 설렘을 느끼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보는 게 드라마 보는 게 여전히 즐겁기는 해요.
1: 와, 그런 설레인 대사를 보고, 잘 뽑았군. 이라고 생각을 하시다니. 또 우리 작가님 얼마나 또 설레이는 그런 대사들도 우리를 또 올릴지. 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이 또 커피도 한 모금 하시고 시간을 좀 벌어야 될것 같네요. 자, 스트레이키즈의 헬로 스트레인저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0: 이거는 제가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드라마인데,
1: 네.
0: 망친
1: 아오!
0: 남녀라는 드라마의 OST였어요.
1: 네네.
0: 되게 강렬한 에너지가 담긴 곡이어서
1: 네. 네,
0: 고객님들과 들어보고 싶습니다.
1: 그러면은 노래 하나 듣고 우리 작가님과 한숨 돌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tray Kids, Hello Stranger.

0: 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은 청춘과 사랑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드라마 작가 최우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스트들과 함께 청취율 조사 이벤트 퀴즈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복디의 선물 창고 대개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가님께서 퀴즈를 한번 내주시죠.
1: 네, 이것은요. 유명 배우나 저명 인사가 예기치 않은 장면에 출연하여 잠깐 동안 펼치는 연기나 그 역할을 뜻합니다.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끌 수 있는 단역 출연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0: 1번
1: 엑스트라,
0: 2번
1: 카메오,
0: 3번
1: 스턴트맨.
0: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끌 수 있는 단역 출연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엑스트라, 2번 카메오, 3번 스턴트맨.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우주 작가님과 함께 드라마 작가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작가님, 그러면 작가님한테 인생 드라마가 있는지 궁금해요. 작가님이 좋아하는 드라마.
1: 인생 드라마.

0: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나도 삼순이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생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삼순이처럼 든든한 존재를 선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 오. 근데 저는 이거 김삼순 어렸을 때 봤는데 그때 김삼순의 나이가 지금 저보다 어려요 이제.
0: 오, 그니까요.
1: 그래서 그때 되게 언니야 같았는데 네. 지금은 나보다 어린데 더 대단하잖아.
0: 어, 맞아요. 삼순이 유학파고.
1: 맞아요. 훨씬 대단하고 훨씬 당당하잖아.
0: 네.
1: 그냥 비범한 인물이었어요.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품을 쓰다 보면 아, 이 장면은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싶은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애착이 가는 대사나 장면 있으신가요?
0: 지금 떠오르는 게 네. 만진남녀라는 드라마의 1화에서 네. 여자 주인공 이름이 한선녀거든요.
1: 네네.
0: 그 선녀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극중 세계관에서 선녀스럽다라는 말이 약간 유행어인데 연약하다, 수동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그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선녀가 그 말을 듣고 승부욕이 불타올라서 체육 시간에 되게 미친 듯이 뛰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뛰고 선녀가 씩 웃으면서 하는 대사가 선녀스럽게 뛰라고 하셔서요. 네. 이런 장면이 있는데
1: 네.
0: 저한테도 선녀처럼 사람들이 가진 편견을 좀 부수고 보란듯이 뭔가를 해내고 싶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1: 네.
0: 선녀 역을 연기해준 김도연 배우가 네. 그 장면에 되게 건강한 에너지를 그쵸.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되게 애착이 많이 가는 장면이에요.
1: 선녀 뭔가 여리여리하고 청순하고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드라마 주인공의 선녀가 당당하게 오히려 되게 힘차게 선녀스럽게 뛰라고 하셔서요. 너무 좋네요. 좋은 캐릭터는 어떻게 탄생을 할까? 실제 사람에게서 영감을 얻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0: 진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제 사람에게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한선녀 캐릭터도 네. 제 친구한테 영감을 받으면서 구체화를 했거든요.
1: 그래요?
0: 제가 친한 친구 중에 네.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부 학생들이 동아시아 여학생에 대해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여학생이면 되게 쭈뼛쭈뼛 막 소심하고 수업 시간에 뭐 질문도 전혀 못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로 바라보는 게 너무 싫어서 일부러 수업 때마다 악착같이 손을 들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 친구지만 너무 멋있다.
1: 멋있다.
0: 네, 그런 식으로 주변에 좀 어떤 사람이 되게 멋져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늘 수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복디님의 멋진 모습도 수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멋있으셔서.
1: 화장하고 오길 잘했네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눈곱만 대고 와가지고 계속 아픔하고 아유 힘들어. 힘들어요 여러분. 계속 이랬는데 아 오늘 좀 이미지 관리를 좀 했나 보네요 제가. 우리 작가님이 이 대본을 쓰실 때 막힐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0: 뭐 다른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되게 많은 방법을 시도해요. 동료 작가들한테 뭐 이런 게 안 풀린다. 네. 뭐 그런 고민 털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운동하면서 잠깐 머리를 비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는 글이 안 써지는 걸 대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글이 안 써지면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고 용을 썼는데 그냥 요즘에는 극복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오늘은 져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불안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글이 편하게 써질 때가 많아서 좀 그렇게 이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1: 비단 이게 글 쓰는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뭔가 프로젝트든 일이든 뭐 무엇이든 우리가 생기는 고민 앞에서 막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 막 이런 생각 안 하고 좀 내려놓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언젠간 되겠지라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모든 게

0: 스며든다라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그러면은 드라마 속에서도 드라마 작가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사세 굉장히 좋아하고 네. 멜로가 체질도 좋아하고 되게 많은 작품들 속에서 주인공이 드라마 작가거나 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작가님이 보실 때
2: 네.
0: 가장 현실적인 부분과 과장된 부분이 무엇일지 궁금해요.
1: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멜로가 체질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글이 너무 안 써져서 그냥 아무 글자나 타이핑을 막 치고 있다거나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누워있는 네네. 그런 모습들은 제가 실제로도 많이 해서 공감 많이 가더라고요.
0: 네네.
1: 그리고 과장되게 느껴지는 부분은
0: 네.
1: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격하게 갈등하는 장면이 나올 때 오 되게 역시 드라마긴 드라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특히 뭐 인어 아가씨 네네. 같은 거 보면은 복수극이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주인공이 작가인데 복수하고 싶은 대상을 캐스팅을 해서
0: 네.
1: 그 배우랑 막 싸우는데 진짜 엄청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저 정도로 심하게 싸우면은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것 같다. 근데도 극중에서는 막 방송국에서 되게 주인공한테 꼼짝을 못하는 네. 걸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글을 잘 쓰길래 저렇게 싸우는데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약간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0: 아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뭐 그렇게 막 또 뭐 내가 싫어하는 나랑 적대적인 그런 사람을 캐스팅해서 싸우고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유나님, 허남준 배우님 좀 꼭 캐스팅해 주세요.
1: 배우님이 나와주신다면은 정말 너무 영광이죠.
0: 8856님, 작가님 목소리가 너무 귀엽네요. 습한 날 건강하세요. 2037님, 목소리가 너무 앳돼 보여요. 고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이쁘십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510님께서는 출근길 너무 재밌게 청취하면서 갑니다. 라고 하셨고 0756님께서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가 봐요.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작가님이시라니 저도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519님, 저희 딸들도 작가님처럼 멋지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혹시 앞으로 꼭 써보고 싶은 장르나 소재가 있으신지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살짝 귀띔을 해드릴게요.
0: 네네.
1: 제가 몇 년 전에 단편 소설을 낸 적이 있는데
0: 네.
1: 안전 이별 컨설턴트 이샛별 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이걸 드라마 대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애인한테 스토킹을 당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0: 맞아요.
1: 겪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안전이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로맨스인데 좀 사회 고발 요소도 가미돼 있고 탐정물의 성격도 있는 이야기여서 뭐 앞으로도 로맨스라는 제 코어를 가지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라마를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한마디보다 조금 길어도 제가 드라마를 쓰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0: 네.
1: 주인공이 고난을 겪을수록 드라마가 풍성해지고 주인공도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0: 네.
1: 만약에 삶에서 좀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내 삶이 나를 또 얼마나 성장시키려고 그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0: 이 말씀해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막 힘들거나 대단한 시련을 겪었을 때 내가 드라마 여주인공이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과정을 연기로 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성장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여기고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직업주의보 공식 질문 드릴까 합니다. 나에게 직업이란?
1: 나를 괴롭히지만

0: 만큼 나를 성장시키는 성장 촉진제입니다.
1: 성장 촉진제.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주신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끌 수 있는 단역 출연자. 정답은요?
0: 2번 까메오입니다.
1: 네,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소감 나눠주시면서 같이 인사드려야겠습니다.
0: 오늘 복디님이랑 같이 행여와 함께하면서 말 그대로 행복을 열고 활짝 열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고 아침 일찍 일어난 보람이 너무 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섭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복디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께서 신청해 주신 엑소 챔백 씨의 누가 봐도 우린이라는 곡 소개해 주실래요?
0: 네, 이 곡은 제가 공동 작가로 참여했던 연애 플레이리스트 시즌4의 OST였어요. 그래서 곡의 가사에 특별한 존재를 만나고 나서 소소한 일상에도 설렘이 느껴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기님들도 이 노래처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 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7: 주님의 영과 함께.
8: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9: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볼륨부터 말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초스피드 시대를 살면서 핵심과 본론을 중시하죠. 기다려주는 걸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노래들만 들어봐도 본곡이 나오기 전 인트로가 꽤 길게 이어지는 노래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것도 못 참죠. 물론 음원 사이트의 시간 제한 때문에 노래 인트로가 점점 짧아지는 것도 있지만요.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점점 기다리지 못하게 된 이 시대의 조급함과 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민근하게 뜸이 들어가는 그 과정. 사실 그게 진짜인데도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속에 은근한 여백 하나 들여놓고 시작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